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건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중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 저희들 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예. 이번 달 우대 활동입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 계속 합니다. 예. 우대 활동 이번 달 말까지 계속 합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이 제약공장 측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약에서 약을 더 드리고 Q10도 드리고 우대 활동이 좀 특게 우대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예. 우리 방송 듣는 분들 방송 중에 참여들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이 방송 시간에 주로 우리 약을 많이 소개드리다 보니까 특히 근뇌 보신환은 총적으로 우리 뇌가 건강해지자면 많은 문제점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냥 뇌만 달라당 건강하는 법이 없습니다. 뇌 조직이 건강하자면 첫째, 우리 뇌세포는 많은 그 산소를 수여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0: 총경은 사람마다 머리 이런 조직이 총경은 2%밖에 안 됩니다. 150근 간다 하면은 한 서근 간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뇌 조직에서 수여하는 산소의 량은 20%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는 20% 수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럴 거지. 예, 우리 뇌세포가 사령부입니다. 뇌 조직에서 많은 이런 그 명경 신경 전달, 많은 이런 그 내분비 문란할 수 있는 이런 신경 전달, 운동 신경 전달, 언어 신경 전달 다 이 사령부에서 명령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20%나 우리 몸이 20%나 되는 산소는 머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산소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우리 몸의 산소는 산소호흡기를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혈액을 통해서, 혈액 중에서도 혈홍단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홍단백의 혈홍단백은 우리 적혈구 아시죠? 예, 백혈구, 적혈구, 림파세포, 뭐 혈소판, 혈세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피를 빨갛게 만들 수 있는 홍혈구의 이 적혈구 안에 혈홍단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혈홍단백이가 산소를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혈홍단백이 적혈구. 그래서 우리 몸에 많은 이런 혈세포는 다 골수에서 만들어냅니다. 골수에서. 근데 이 골수를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콩팥에서 만들어내죠. 선주구성수이란 말입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도리는 누가 그렇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중의학의 철학입니다. 개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콩팥이 기능이 높아져야만이 혈액 속에 산소도 많아지고 뇌세포가 건전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지금 번외보시안을 쓰고 있는데 나는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이거 반년 쓰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나는 혈압이 나영 고사했는데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사람 못 살겠고 오림질에 나무나서 힘들었는데 이거 지금 반년 쓰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소화도 잘 되고 잠 그렇게 자지 못해 고생했는데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예, 귀에서 네. 소리 나고 들리지 않고 이러던 증상이 지금 어제는 잘 들린다. 그리고 소리 나는 건 어제 완전 이롭습니다. 영 좋습니다. 네, 네. 이 약을 예.
0: 귀에서 소리 난다는 사람들 이 약 쓰고 치료를 받습니다. 예. 야, 머리 어지럽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다 됩니다.
2: 그런데 이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선생님 아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래보시안을 쓰고 소리 완전 이롭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네. 네. 이 약을 쓰고 내 귀에서 소리나는 사람들이 영 많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라 네. 대부분 어떤 나이 있어 그런지 듣지 못하고 소리나고 네, 이래서 예, 소개를 해서 지금 두 동문 내가 같이 쓰는데 그 동문도 지금 이제 한 달 쓰는데 그 소리가 나빠진답니다. 그러니까 효과 나는 거지. 그리고
0: 그 다음에 이 들리는 것도 많이 나사진다. 이 나이가 있게 되면은 가는 기가 이 좀 살짝 가서 슬듣고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쉽게 어지럽고 하는데 그걸 치료하는 이야기.
2: 야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약 선택자라. 네. 우리 친구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약 써도 아이 되던 게 이번에 이런 약 세상에 처음 봤다면서 그래 오늘은 우리 셰프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린다.
0: 네 우리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2: 네 오늘 배달 할 수 있을까?
0: 네, 네. 배달 한두 시간 내에 다 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뇌세포는 매우 민감한 조직입니다. 한 4분 내지 6분 어간에 우리 이런 산소 공급이 끊긴다. 심장이 서거나 이러면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아이들 피가 아이돌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심장이 박동이 돌아오고 피가 돈다 해도 뇌세포는 다 뇌세포 손상이 와가고 식물인이 됩니다. 때문에 4분, 6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아주 민감한 조직입니다. 예. 뇌세포 관해서 우리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뇌조직은 우리 사령부다. 내 셰프는 아주 중요하다. 내 셰프는 재생이 잘 아야 된다. 이런 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
1: 네, 다음 분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네. 그 건네버시 하니 우리 정말 그 오빠 여전히 두다단 쓰고 나는 그 한 50이 썼습니다. 우리 오빠는 그 어째서 내가 아무리 내기도 없고 본인 얘기하기에다 여전히 이 남자들이 나 먹으면 전에서 이게 대세라는 홍삼이라는 이런 게 들어가 먹어야 되지 아이 되겠다는 그런 뜻을 썼는데 벌써 이 한 달 왔으니까 그 다음에 서면에 네 번 다섯 번 오던 게 한 번도 못 오고 확실히 좋단다. 허리 아프고 허리 이렇게 굽혔다. 고마이 걸을 것과 잘 모르겠는데 나이프 숫자는 없겠다 폈다 이거 못하겠단다. 그게 이롭단다. 네. 선생님 허리가
0: 이야 그건 보신하는 이야기 되네서 고바지부터 좋아집니다.
3: 그래 그런지 소비벌써 예 그렇게 많이 넣어서 이제 마음이 좋겠는가 나 허리 아야 보예 그러면서 이 머리 좀 예 이 좀 아 한쪽이 잘 듣지 못했단다. 자기들 얘기한 그건 가서부터 얘기합니다. 내 이 말에 그렇지 허리 이 머리 이 귀 한쪽이 잘 듣지 못했다는 소리 그러면서 이 귀에서 소리 나 귀에서 소리 난댔으면 좋겠는데 머리에서 소리 난댔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게 없어졌단다. 소변 그다음 두 달 봤은 게 그럼 이야기 오늘 좋습니까? 결국 맥이 난다며 약은 영 좋은 이야기라.
0: 그렇지.
3: 나는 있지 않습니까? 난 이것은 게 머리 좀 이렇게 어른 지나고 이렇게 휘는 게 그게 좀 없어지고 할까에
0: 참
3: 달달한
0: 게 없어진다 이제.
3: 예, 맥이 난다 선생님 이 약은 게.
0: 그렇죠. 맥이 나는 그, 약입니다. 예.
3: 정말 약이 영 좋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써봐서 오로파 되겠네. 약 써봐서 이렇게 좋은 약 처음 봤다는 그랬다. 그래.
0: 네.
3: 우리, 예, 우리 학동에 계속 그 단어, 우리 학동 한다네. 난 그만 썼는데 우리 오빠도 써야겠단다. 어쩌네. 이거 한 2년 내지 3년 써도 이렇다니까, 선생님.
0: 쭉 쓰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그 갈래기지 젊어해진다 말입니다. 예.
3: 그렇습니다.
0: 이런 약만
3: 예.
0: 계속 써도, 조성노화라는 게 빨리 늦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 계속 쓰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네,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저희들 이 건네 보신 하나는 전문적으로 우리 뇌가 건강해지자면 어떤 치료부터 해야 되는가. 특히 콩팥이 기능이 좋아져야 되고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되고 또 콩팥이가 좋아지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간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저도 건네버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콩팥이나 부서에 그래서 어떤 데는 서변이 자수 받았다 서변이 잘 안 나가고 그래서 옆구리 처음에 아프고 이랬는데 알뜰히 콩팥이 쌓아져서 서변 자수 받지 않고 서변이 시원하게 잘 나고 그냥 옆구리 젖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0: 네.
4: 이 허리 다리 아파서 앉았다 일어날 때면 억울함이 그래도 웃고 싶어야 겨우 일어났는데 지금 네 허리 다리 아프지 않아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0: 네.
4: 그리고 내가 공세 부족이 있어서 머리 항상 휑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린증이 났는데 지금 머리도 휑하지 않고 어린증이 나지 않습니다.
0: 네.
4: 또 이 뇌위축이 와서 병원에 가 검사한 게 뇌위축이 왔답니다. 뇌위축이 네. 없었습니다. 뇌위축이 네. 없었어요. 기준이 끊어 또 이제 상황한데 이게 금방 들은 말은 상황하지 않고 무슨 게 나의 금방 일이 상황하지 않아 뭐 이 분명할 위험이 있답니다. 근데 이 약선이 지금 병력이 회복되었습니다.
0: 기억력이 돌아오는 게 알깁니다. 이 약을 쭉 쓰고 보면 멍 때리고 기억력이 금방 한 일도 잊어지고 금방 약을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어쨌든 이 치매 초기까지도 이 약 쓰고 확실하게 효과가
4: 네, 선생님의 선생님 정말 지식이 많지 않습니까? 강의도 잘하시고 선생님 약은 선생님 어느 거 강의하시면 따라다니면 약은 계속 선생님 여러 어려 강의하실 정도입니다. 약은 선생님 약은 말씀 많이 못 받았습니다.
0: 이 약이 효과 특별합니다.
4: 선생님 약속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겁니까? 잠이 많이 못 잤습니다. 이제 네. 선생님 용 달자고 예. 그다음에 또 이 정말 혈지도 한데 강화가 혈지나 그게 잘 해결 안 됐습니다. 검색했는데 병원에 가서 하품에 가서 검사한 뒤 정말 또 혈지도 용 많이 쌓아졌습니다.
0: 그렇죠. 피가 맑아져야 병이 치료돼.
4: 네,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아요. 지금 또 막 내가 어렸을까 효과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내 이건 나가야 한다.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아요. 전화번호 또 쓰겠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4: 네.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4: 501-2797.
1: 네.
4: 네. 네,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근위보시환 하면은 이런 도리에 근거해서 약이 조합이 되다 보니까 좀 약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약종이 그냥 해서 25가지, 25가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귀한 약종으로 해서 우리 군천좌실이란 중약 제조 원칙이 있습니다. 이 군 중요한 약재를 말합니다. 천이란 이 중요한 약재를 더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인여, 약을 끌어들이는 몸에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걸 천이라고 합니다. 좌실, 좌실이란 거는 이 약을 쓰면서 부작용이 없고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게끔, 딱 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몸이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와 혈이 충족하고 경락이 소통되고 음양 평형이 잡아질 수 있게끔 하는 약이 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1: 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5: 저도 있는데 후부터야 뒷골이 뻣뻣하네. 자주 어지럽게 나고 그리고 가슴이 후들후들하면서 위에서 소리 세게 나고 이러다가 고생하다 선생님 강의 듣고 내가 건네보셔야 죽고 먹고 있는데 이거 어떤 몇 달 먹으네 어지럽지 나더니 어지럽지 안 나고 해. 많이 떨림질 주고 많이 나온다.
0: 네.
5: 그러고 나는 전리 세밀라에서 밤 소변에 대포째 화장실 다니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이전에는 한 번만 소변에 조금씩 나가더니 이 약 먹은 후부터 한 번만 소변에 많아지면서 소변 자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소변 자수, 소변에 도품이 있던 거, 소변에 염증이 있던 거, 소변에 혈세포 나가던 거, 단백이 나가던 게 이게 싹 치료됩니다. 곰팡이들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은 맞습니다.
5: 네, 그래놓고 아침에 왜 잠 잘 자니까 머리 마가지고 사람 정신 나옵니다.
0: 네.
5: 그래 이 약이 효과도 치고 좋아서 약도 얼마 없지 받아 좀 이 약 구독해서 좀 먹자고 합니다.
0: 네, 우대할 또 있습니다. 예, 배달 하십시오.
5: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약이 아주 종합적으로 또 옛날 황제가 오랫동안 쓰던 약이니까 더 뭐 설명드릴 나위도 없죠. 그 뭐 효과 없으면 어떻게 오래 씁니까? 또 오래 썼고 그 오래 쓴 효과가 역사적으로 다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예.
1: 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셨나.
0: 네.
6: 아, 저도 건네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6: 금풍이 와서 머리 한 살 때 인감해서 아프고 그리고 그림그림 반도체 같은 게 지금 건드려서 문제 없습니다.
0: 네.
6: 그러니까 전체 비대가 있어요. 손을 다 이렇게 지금 보면 다도 보지 않고 보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0: 네.
6: 이렇게 효과 좋게 배달 받아서 쓰다 그랬다.
0: 네. 배달 받아보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근내보신환 그것도 우리 산동 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내보신환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오, 그 제약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제약공장인데 아교도 산동 동어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양식 중앙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제약공장이기 때문에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약이 그 질량을 보존합니다. 지금 약들이 써서 크게 효과를 못 보는 원인 어디 있는가? 약이 다 재배약제들이 들어가고 이 양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약이 질량이 따라 못 간다. 질과 량. 그런데 이런 중앙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질과 량을 보존하는데 자기 명의를 거는 회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큰 제약공장이 그 내

0: 보신환 추천드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메조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의 동행자는 부부일 테죠. 강철웅 작사, 병강 작곡의 여보 여보 고마워요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병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복순 작사, 김창근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꽃보다 당신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그 마음을 감미로운 선율에 담아냈습니다.

인생이 짧든 길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류촌 작사 작곡의 여성 인창 즐겁게 삽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밝고 경쾌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의 크나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창준 작사, 유춘섭 작곡의 김지협 가수가 부른 부모님의 은혜를 전해드립니다.

산속마을의 아침은 아름다운데요. 안개가 갇힌 푸른 산 맑은 물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석화 작사 문용덕 작곡의 류원남 가수가 부른 산향의 아침을 전해드립니다. 잠시 도시의 번잡함을 잊고 맑은 산향의 아침 속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시로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풍선빵은 오장육부 당령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근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킨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 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청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국약 봉습방, 예,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2세트 가게 되죠. 그럼 약과걸로 따지게 되면 24과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뭐, 요마도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예, 우리 거는 쇼요 알로 된 겁니다. 그래서, 100개알처럼 작은 알로 됐고, 한 봉지에 20알씩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잡수기도 영 쉽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한 봉지 쭉 잡수면 됩니다. 예. 뜨뜻한 물에다, 예. 그래서, 딴 연수에, 그 소금물에다 잡수면 더 좋고, 예. 소금 조금 넣고 서리, 그런 물에다 잡수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순시 치료법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처방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공능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 8세트에는 12세트를 더 드리고, 12세트부터 좋습니다.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 침은,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서리, 전신에다 같이 이런 해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그럼 경락을 다 열어줘야 되죠. 기술은 우리 맨 약을 먹기보다 침과 결합하게 되면, 예, 효과 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 과학적이 되죠. 예? 우리 경락이 막힌 데도 내고서 자꾸 약을 써서, 예, 거기가 효과 시원시원하게 못 납니다. 예? 예, 그래서 꼭 경락을 빨리 열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난다. 나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심장도 나쁘고, 또 뭐 뇌경색도 왔고, 뇌실금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질병이죠. 예? 머리 아프고, 예, 예, 이런 방면에 제가 다 그, 진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명백하게 이래 침을 놔드릴까나, 예, 경락이 열어지는 동시에, 약 효과가 들어갈까나, 예, 효과 빨리 보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8세트 사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예, 또 풍습방, 이런 우대 활동에 주는 외에 또 한 세트를 더 증정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요새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 게 많습니다. 뭐 다 좋다는데 나는 뭐 어떤 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사측에 이런 약을 쓰고 사측에 이런 병원도 댕기고 별 효과를 못 봤죠.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어떤 때는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찾아와서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저는 오게 되면 환자분들이 제가 자꾸 말합니다. 약을 사고 아예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진단부터 받아봐라 그 뜻입니다. 예, 저는 황제내경 그대로 환자분들이 변증론지를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어제 이거 자꾸 말하는가 하면 특히 우리 요추간판 탈출을 해서 똑같게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다른 데가 치료해 받아보게 되면 요추간판 탈출은 다 거기서 똑같게 치료합니다. 뭐 거기서 업돼서 허리에다가 쭉쭉 넣지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요추간판 탈출만 해도 다섯 가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의학에서 객관은 현대의학이라 하지 말고 근대 객관은 예, 지금 사회가 발전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발견해낸 게 뭔가 화도자지라는 게 또 있습니다. 새로 발견한 게죠. 그럼 이거지 합하게 되면 요추간판 탈출이가 모두 여섯 가지로 우리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락에 따라서 나타나는

0: 형상이 몽땅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러면 틀린다는 건 뭐 설명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침구료법도 완전히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 진단이가 정확해서, 그 다음에 치료받게 되면, 예, 효과를 빨리 본다, 그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자꾸 권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와 지금 치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수술을 잘못해서, 예,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원래는 조금씩 걸어 댕기는데 지금 막 벌벌기에서 막 위생실 다 댕길 정도로 막 되고 이런 분들 많죠. 그래서 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약을 사고 아예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진단부터 제대로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 받을 사람들은 우리 원래 기차역전 있지 않습니까? 러호주전 그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미리 또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해야 됩니다. 지금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리. 예, 그래서 뭐 무턱 떼고 찾아오면 뭐 병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예약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시간을 다 안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풍습방 본다 할 때 두 가지 약 조합을 했죠. 예? 한 가지는 双乌仙灵方 전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双乌 두 가지 우토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이 뭐인가? 우리 부수의 승수의방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피를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골수를 산생하게 해줘서 뼈속에 골수를 꽉 채워놓고 그리고 연골을 빨리 수복해줘서 이런 퇴행성 관절, 그다음에 골다공증 이걸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 갈라나는가? 제가 자꾸 말합니다. 이게 한 대 봉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막 가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거는 가량할 필요 없는데 막 가량하게 되면 오히려 반작용 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놓은 것은 뭔가?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애는 약은 가량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을 한 봉지 쓰면 됩니다. 예, 식전 식후 관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위를 해치자인가? 위를 해치면 식전이 잡사란 말 못합니다. 이건 식전이 잡사도 일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추출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짝에 골수를 보충해 주는 거는 대담하게 가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래 한 봉지씩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할 거 두 봉지, 세 봉지씩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을 폐해 줄 때 이 짝에 그 골수를 보충해 준 처방,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맞춰서 드립니다. 예, 이래 좋죠. 예? 맞아 떨어질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우리 이 부쉐송수방 이 처방은 몽땅 그 약재가 간 콤파치를 집중적으로 도와준 약재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신 부조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쇄주로 어혈이 생겨서 경락이 막힌 거 이거부터 해결해 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특히 전 선생님 정말 멋지 수고합니다. 건강하게 하게 잘 보내기를 바라면서 나는 풍수방을 쓰고서리 오용 많은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워낙 네. 나는 지팽이를 짚고 그저 그 약 잘라가잖아, 채소 잘라가잖아 해도 몇 발짝 못 뛰고 그저 무릎 뒤를 엉키면서 탁탁 거리 앉아 있게 됐습니다.
0: 퇴행성 관절이
2: 예 대단히 그저 심했습니다. 네. 10년 고생했습니다. 그럼 무슨 약이나 쓰고 부황도 붙이고 뜬거지도 봐도 그때 보이지 자꾸 더워질 때다. 그리고 또 관절약은이 자꾸 부작용이 있을 때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2: 예, 심장도 나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약도 얼마 되는지 모른다.
0: 예,
2: 부황
0: 예.
2: 부채도 아이들때다 뜬까지 뜨니까 얼마나 바빠겠습니까.
0: 그렇죠.
2: 그러다가 예, 선생님이 풍수방에 대한 이 강의를 하고 선생님께 가서 또 진단도 받았지 그만가
0: 네.
2: 그러니까 이 풍수방은 정말 다 관절염뿐만 아니라 기타 다병이 다 좋다니까 특히 몸속에 풍한 죽을 다 없애버리고 더울 없애주고 여러 가지 병에 다 좋다니까 이번에는 되겠다 이래고 쓰는데 어떤 여러 달 썼습니다. 그런데
0: 네.
2: 활막염까지 다 나사졌습니다.
0: 네.
2: 붓기고.

0: 그 다음에 통증 있고 마모기 오고 이거는 다리나 발이나 예, 손이랑 다 이롭습니다. 자전거 탈 때 타지도 못했습니다. 전에도 40세 자후부터 예. 근데 예, 지금 많이 나서서 예, 통증이 없어지고 붓기도 났고 그 다음에 할머니도 다 났고 그래서 예. 오전에는 그런 청청대 올라가도 하나 짓고 두 발 올리고 이어내고 올리고 했는데 지금 단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예.
0: 예, 사람이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걸어야 이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난 갑종다방이 좋다니까 위도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꿈도 심장도 좋아지고 이 풍수방이 매우 좋습니다.
1: 예.
0: 예. 그 다음에 악몽도 없어지고 심장 어떻게든 보다 아이들은 게 악몽이 나 그 엄밤 자지 못할 때 영 많은데 이것도 다 이롭었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비가 올 김에서 탁탁 그 자리에 물앉던 건 영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밤에 또 땀이 있던가 더더욱 땀이 얼마 흘린지 모릅니다. 어디서 다시 갈아입고 잘 그런 정도 됐을까나 얼마 바빴겠습니까. 예.
1: 그렇지.
0: 그리고 자꾸 뭐 쥐가 올라오고 이래된 네. 게 이 풍수방 먹으면서 선생님의 고대 이 침구요법을 쓰면서 딱 그 오장육부가 활동하는 그 시간에 딱딱 약을 먹고 그 다음에 관절을 유통시키니까 예. 정말 좋습니다.
1: 네.
0: 이 풍수방에 나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 지금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풍수방을 쓰고 건강하게 심장도 좋아졌지 그 다음 위염도 좋아졌지 다 좋아졌지 그만과 그래 시간 상관계로 다 일일이 말할 수 없는데 앞으로도 이 내수를 따면서 정말 중년인들이 건강 위해서 고전을 들추면서 선생님 정말 애를 써서 이 소개한 풍수방도 그렇고 그걸 처방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쇠백항이 다음에 나는 건신고랑 다 씁니다.
1: 네.
0: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다 베이나스카의 마음 기쁨 더 말할 수 없고 매일 웃음에 삽니다. 선생님
1: 네.
0: 고맙습니다. 예.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이 김에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부시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의 쟁구라는 게 뭔가 어떤 약들은 자꾸 보충하는 자글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오히려 너무 보충하게 되면 배가 짱해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현상들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에 이것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시에라는 게 뭔가 어떤 거는 이 차바구니에 지금 석탄 너무 많이 실었다 그 뜻입니다. 예, 그것을 좀 부리우는 작업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부시의 진실하고 그 다음에 뼈분 통지라는 겁니다. 뼈라는 건 뭔가 자꾸 아파나는 거 진통작용을 먼저 해줘야 되죠.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저는 원래 이렇게 저기 풍수성 관절염으로 앓던 이런 환자입니다.
1: 예.
3: 이 병 걸린 지도 한 7, 8년이라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정말 그때는 관절마다 붓고 무슨 손가락이 틀어지니까 손가락 마디 같지네 아프니까에 정말 걸레 같은 것도 못 짜고 행주도 짜기도 바쁘고 주방에서 밥 하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1: 네.
3: 그리고 그래서 항상 뒷단들이 무릎 치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가슴이 막 죄어들었어요. 예. 숨이 막히고, 예. 그 다음에는 입이 마르고 하면서, 예. 변비도 또 심했습니다.
1: 네.
3: 그러던 게 이 풍수방약을 한 반년 넘게 먹고 나니, 모든 면에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단 말입니다.
1: 네.
3: 예, 특히나 손가락이 붓고 마비되던 이런 게 없어지고 예, 변비증이 많이 나니까 정말 사람이 영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심률이 고르지 않던 게 심률이 이렇게 고르게 되고 예.
1: 네.
3: 그 다음에는 저기나 온몸이 한결 가벼워져서 예, 정말 바깥 출입도 제대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러던 차에 또 예, 우리 집 아바이도 없으니까 가는데 아바이도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고 그러다가 또 쉬고 하던 것이 깨고 이 측정기를 올라내리는 게 참 바빴단 말인데
1: 네.
3: 같이 잤었단 말인데 아바이도
1: 그렇지.
3: 그래서 같이 잤으니까 아바이도 한쪽 다 잤으니까 나니까 이 5층 되는 층계를 지금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정말
1: 많은 효과 받죠. 예.
3: 예, 이게 정말 어떤 무식한 말을 말하면 귀신 같은데 이야기 정말
1: 예.
3: 보니까
1: 그렇죠. 예.
3: 얼마나 떴는지
1: 다른 데서 효과 못 보던 게 이제 효과 봤을 거나. 예.
3: 그래서 바깥 출입 못 하던 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할 수 있고 얼마나 떴는지 내 지금 모르겠단 말인데.
1: 예.
3: 게 지금 이 약을 특히나 이 약을 먹고 나니까 심률이 고르게 되고 그다음에 답답하던 게 낫고 할까 누워 자는데도 편안하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예. 난 지금 이 약 계속 선생님 이 약 방송 나는 매일같이 이 약 방송 시간 놓치지 않고 이거 듣는단 말인다. 예.
1: 네.
3: 그래 이 약에 대한 것과 또 새로운 약이 나오는가 하는 거 명심해서 듣고서를 지금 이 약 쓰고 있단 말입니다.
1: 네.
3: 앞으로도 이 방송 계속 해주면 우리도 계속 듣고 정말 병 더 큰 병이 나기 전에 예방 위주로 해서 할 예사입니다.
1: 네.
3: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네. 뼈분 통치 약간의 지표 우리 아프다는 것은 부통저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럼 통하지 않는 거 빨리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간선 이게 통하지 않아가지고 기혈 이게 운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혈이 생기고 아프죠. 여기 면 지혈통 이 약재가 그 딱 그 나무 기시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 이것을 절반에 떼기게 되면 그 안에 속이가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달기피처럼 생겼다 해서 지쉐텅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가 전문 피를 잘 통하게 하고 또 보혈 작용이 있습니다. 피를 많이 보충해 주죠. 그다음에 수진 호로 그러니까 근다기가 잘 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특히 이 관절이랑 자꾸 마모기하거나 굽베다 배다기용 바빠하거나 뻣뻣하거나 이걸 해결해 주죠. 그다음에 우스라는 약재가 주약이 호수에 취유한 작용이 있습니다. 어혈을 풀어주죠. 그래서 지쉐통이라는 약재가 한대 결합해가지고서리 그 막힌 걸 열어주고 경락을 잘 열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한쪽을 또 피도 보충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가 우리 질병이라죠. 겉에서 나타나는 통증을 먼저 없애주는 게 경락을 열어줘야 없애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질병이란 건 뭔가 그 우리 근본을 다스려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의 근원을 해결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주약의 간 콤파치를 도와주면서 이 근골을 든든하게 해주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뭔가 우리 이 콤파치가 뼈를 주도합니다. 신주구, 네, 간주진, 간이가 모든 힘줄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떤 사람들이 중풍이랑 걸린 사람들은 어째서 닭발 소이라면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뺏기 손가락이 자꾸 오그라들어가지고 또 피기 바빠하고 이게 다 잘 보게 되면 거기 안에 힘줄이 막 당기기 때문에 쫄아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힘줄 한 방면은 뭔가 간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간은 간장쇠입니다. 피를 저장해둔 창고입니다. 만약 시내가 지방간이나 간경화람이 있다 하게 되면 뭐 딱 그 간경화 지방간 아이와도 간 경락이가 통하지 않는다 할 때는 간의 피가 어느 정도 모자라다는 걸 말합니다. 모자라게 되면 전신에 이런 찐이가 붙은 데다 영양가를 보내면 주죠. 혈액순환을 보내면 주죠. 그러게 되면 자연적으로 힘줄이 쫄아드는 것도 있고 다른 한 방면은 뭔가 힘줄 거기면 한기 꽉 들어찹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라는 거는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깊은 곳에 한기를 없애주는 거 이거는 우토밖에 없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저는 저게 그런 뭔가 그 통주빵 먹고서리에
1: 네.
3: 허리가 불편해서 벌벌 개랭기는데
1: 예.
3: 조금 저럴 수도 있고 보내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예.
3: 그러니까 얼마나 떴습니까?
1: 네.
3: 그리고 저기 그런 머리가 항상 흐리트분하게 정치해 나던 게 그것도 지금 그런 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멸줍니다.
1: 혈압이 안정되죠.
3: 예? 네, 혈압이 안정돼요.
1: 네.
3: 그러면 심장도 예, 그렇게 와도 떨리던 게 지금 말이 나서 지금 조금씩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렇게 다니고 좋으니까 예, 소화 그렇게 해야 되던 게 밥도 지금 잘 먹습니다.
1: 소화도 잘 되고. 예.
3: 예. 겨우 눈도 항상 비밀을 겁도 방지 보지 못했게 됐는데 그것도 좀 많이 나서서 예, 그렇게까지 눈물이 나고 그러던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
3: 그래 이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예, 이 풍수방에 아주 저희들 신체에 알맞는 약이라고 봅니다.
1: 풍수방이가 간 도와준 약자 16가지 들어가 있을까나요? 예, 간이 좋아지면 눈이 좋아집니다. 예.
3: 제가 간도 그렇게 와서 한 달 지금 저기 옆구리를 지우고 있었는데
1: 네.
3: 모두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1: 좋아졌죠. 예.
3: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예, 사람들 많으니까 앞으로도 나의 풍수방 계속 먹겠습니다.
1: 계속 쓰면 좋습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간신 퀴슈하게 되면 예, 벌써 이 근골이가 퇴행성 개변을 이루어지면서 예,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이제 환자분이 전화한 것처럼 어째가 허리가 다 꼬부라드는가. 허리 거김에도 척추 마디가 많습니다. 예. 경추가 7개 마디, 흉추가 12개 마디, 요추가 5개 마디, 또 뒤주이 있고 그게 몽땅 일직선을 붙어있는 게 뭔가. 힘줄이 당겨주기 때문에 붙어있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풍수방 복용하는 환자입니다.
1: 네.
4: 풍수방하고 혈액강 같이 쓴다. 건신공을 세 가지 쓴다.
1: 네.
4: 예, 너무 효과 좋습니다.
1: 네.
4: 그냥 쓰기 전에 매우 후리 협작증이 와서 치료도 많이 하고, 진구도 해보고, 뜬도 떴습니다.
1: 네.
4: 예, 바로 걸지 못하고, 예, 너무 돌아먹는 것 쓴다. 돈도 많이 썼습니다.
1: 네.
4: 그래 내 방송 듣고 풍습방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는 풍습방 먹으면서는 이 선생님이 힘을 결합했는데 인도는 마음대로 걷습니다.
1: 네.
4: 인도는 완전히 나사졌습니다.
1: 그렇지.
4: 네. 선생님이 친구가 효과를 내 빨리 봤습니다.
1: 진단이 정확함 빠릅니다. 효과.
4: 네. 이약 쓰니까 견중염하고 손가락 마디마다 불어난 게 다 들어들고 소화 안 되던 게 소화도 너무 잘 된다.
1: 네.
4: 그리고 머리도 심하던 것도 지금 조심합니다.
1: 네.
4: 그냥 효과 좋아서 약이 거의 떨어져서 오늘이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예. 오늘 이 결정하는 분들 또 풍습방 한 세트 또 더 드립니다.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죠.
4: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숙지 들어갑니다. 이 숙지는 우리 쥔여에 속하는 겁니다. 쥔천조시 이건 많이 들어봤죠. 예, 주도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인 부쉐, 음을 자양하면서 피를 보충해주고 이징캔수의한 작용이 있습니다. 깨거나 우리 골수, 척수의 이 안에 그 수액을 많이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정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예, 정액이라는 건 갖기 싫어하는 영양가입니다. 네, 우리 뼈가 든든하자면 속이 든든해야 되죠. 예, 우리 썩은 나무처럼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게죠. 그래서 이걸 보충해준 뒤 제일 물질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울룩청룩하고 인양호 이 두 가지 약재는 원부肾양한 작용이 있습니다. 곰팥의 양기를 도와주면서 양종치우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보충해주는 동시에 음을 따라오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진구, 힘줄하고 뼈가 다다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거지하고 구수부 이 두 가지 약재가 간 콤파치를 보충해 줌으로써 예, 장여시 걔가 허리하고 무릎 관절 이걸 든든하게 해주고 그 김에 주위에 있는 이런 근골 이것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 관절 이런 데 직접 이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꼬지하고 구수입원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구수입원은 말 그대로 이름부터 알기지 않습니까? 중이는 항상

0: 어디를 보충한다 하게 되면 예, 거기에 따라서 이름 짓는 겁니다. 구, 뼈란 말이죠. 수이, 부서졌다 이 뜻이죠. 이 부서진 뼈를 보충해준다 이런 게죠. 꼬지라는 건 뭡니까? 모양새가 딱 그 강아지 그 깨끗한 척추 뼈처럼 생겼다 해서 꼬지란 말이 있습니다. 식물이죠. 사실은 뭐 딱 뭐 강아지 뭐 척추 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모양새를 통해 가지고서 이름 진 게죠. 그리고 여전자하고 우술 이 두 가지 약자는 무슨 작용하는가? 간선 예기매를 도와주면서 인쇄 샤싱한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 뼈가 나쁜 사람들 보게 되면 상러 샤한한 이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아래 다 차갑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꾸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압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째서 그런 근본 원인은 아래 몽땅 차갑다랄까나 차갑게 되면 모든 건 쫄아듭니다. 혈관도 다 쫄아듭니다. 깨면 거기에 혈액순환이 안 가고 다 쫄아들고 하게 되면 모든 혈이 우울올림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에는 열이 팍팍 나면서 혈압이 막 올라가는 게죠. 어떤 사람들은 밥만 먹어도 막 혈압이 올라가는 이 적용 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침 놓으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전자하고 우수리가 꼭 들어가가지고서 인쇄샤싱 피를 이끌어가지고서 아래를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것도 간권파치를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허리, 다리를, 매기나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호수의 통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휘통하고 우술 합작해가지고서 경락을 열어줘서 아픈 걸 해결해준다. 거기면 또, 모여하고 루샹이가 또, 붓긴 걸 내려오면서 아픈 걸 해결해주는 데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면 제일 중점이 가면인가? 초라이 후즈입니다. 초라이 후즈는 소화계통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많이 부하는 데다 CR, 그러니까 운화작용을 통해서 소화계통을 통해서 이 잘 흡수될 수 있게끔 도와주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1번째 시간입니다.

0: 바지는 무릎이 너덜너덜해질 그 들끓여보니 바지를 떠올리니 정말 울고 싶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구나. 상처가 깊어 쉽게 나올지 어떨지도 모르지. 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들끝 곁에서 걷고 있는 오호이병과 분더분한 정반장의 등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 생각났다. 아내가 다치자 그는 자신의 호위병과 들끝대원을 보내주었다. 남편도 힘들 것이었다. 하루 종일 행군을 하고 나서는 작전을 짜고 전장 형편을 살피느라 밤이 되어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이튿날 들끝에 누워 자는 쪽잠이 얼마나 귀한 휴식인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 들끝대원을 자신에게 보내왔으니 어떻게 쉬는지 말해서 떨어지지나 않을지 마음이 쓰이었다. 장정을 떠난 뒤 말에서 떨어진 지도자는 여럿이었다. 귀주나 운남처럼 길이 험하고 골짜기가 깊은 곳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내가 이 혁명에 걸림돌이 된데도 이대로 가야 할까? 들끝은 산등성이를 지나 산을 감으며 내리뻗은 오솔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오호이병은 하자진이 입을 벙긋거리자 얼른 다가가 물었다. 하자진 동지, 물을 좀 드릴까요?
1: 아니, 이지도를 불러줘요. 할 말이 있어요.
0: 오호이병이 앞으로 나가 이행도에게 하자진의 말을 전했다. 이행도는 행렬을 빠져나와 길가에 서서 들끝을 기다리었다. 하자진이 탄 들끝이 오자 그는 얼른 다가가서 물었다. 자진, 어디 불편해요?
1: 아니,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기 나를 맡기고 가세요.
0: 뭐라고요? 리행도는 깜짝 놀랐다. 장정을 떠난 뒤에 사람들은 눈없이 맡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맡긴다는 말이 떨어지면 이제부터 그 사람의 목숨은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 열의 아홉은 끔찍하게 끝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맡긴다는 말을 불길한 단어로 여기었다. 그런데 하자진이 제 입으로 맡겨달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리행도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1: 앵도,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요. 이러다간 다들 지쳐 죽을 거예요. 나를 맡기고 가세요. 나중에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찾아갈게요.
0: 하자진의 창백한 얼굴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었다.
1: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0: 리행도는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하자진에게 몇 마디 위로를 건네고는 동필모에게 달려갔다. 동필모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2: 어찌 그럴 수가 있겠나. 이 일을 택동에게 알려야겠습니다.
0: 리행도는 길가에 앉아 모태똥을 기다리었다. 모태똥은 날마다 가장 늦게 잠들고 가장 늦게 출발하였다. 어떤 곳에 이르던 모태똥의 호위병은 먼저 모태똥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테면 문짝으로 책상부터 만들어야 했다. 문짝이 적어 침대까지 만들 수 없을 때면 호위병과 함께 바닥에 짚을 깔고 잤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때가 많아 누가 누울 때면 남들이 일어날 무렵이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적들이 뒤쫓아올 때가 많으니 늦게까지 잘 수도 없었다. 간부턴에서 본부를 호위하던 团장 진갱은 한 간부에게 특별히 모태똥에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살피도록 하고는 늦게 일어나는 날이면 가서 깨우도록 하였다. 모태똥은 늦게 일어나 밥도 못 먹고 출발하는 날이 많아 10리, 20리를 걷고 나서야 길에서 아침을 먹었다. 그러다 보면 밥이 이미 식어버리기가 일쑤여서 가까운 곳에 인가가 있으면 들어가서 더운 물을 끓이거나 뜨끈한 국을 얻어 밥을 말아먹곤 하였다. 한참 기다려도 모태똥이 오지 않자 리앵도는 말을 타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과연 모태똥이 길가에 자란 큰 나무 아래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도시락의 반찬이라고는 달랑 고추 몇 개만 있을 뿐이었다. 리엔도가 안쓰러워 말했다. 모수석 동지, 날마다 찬밥만 드세셔야 되겠습니까?
3: 아니, 금방 뜨거운 국물을 먹었어요.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행도, 자제는 요즘 어때요?
1: 네, 안 그래도 그이가 의논을 해왔어요.
0: 의논이라니? 모태똥은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고개를 쳐들었다.
1: 차기를 맡기고 가래요.
0: 왜지? 모태똥은 놀라서 도시락을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1: 차기 때문에 남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고요.
0: 그런 거라면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지.
2: 모태똥은 남은 밥을 두세 숟가락에 먹어버리고는 곧장 말이 올랐다.
3: 얼마 안 가서 휴양년을 따라잡았다. 모태똥은 꺽다리 정반장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들것 곁으로 다가갔다. 하자지는 두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해석하였고 빨갛던 입술도 하얗다. 모태똥은 두 들것 대원에게 인사를 하고는 나직이 아내를 불렀다. 하자지는 대답삼아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였다.
0: 맡겨달라니 웬 말이요?
1: 이 사람들이 너무 고생이에요.
3: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0: 왜 그런 말을 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는 꼭 당신을 데려갈 거요.
3: 모태똥은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였다.
1: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당신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픈 금사강인데 이렇게 많은 부상병들을 데리고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네.
0: 참, 쓸데없는 생각은 말아요.
3: 모태똥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0: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우리가 금사강을 꼭 건널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3: 하자지는 말없이 모태똥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검고 여유였고 부리부리한 두 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은 자신은 너무 나약하였다. 모태똥은 말없이 하자진의 머리를 쓸어 올리더니 흰 수건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들것을 따라 한참을 같이 걸었다. 하자진은 아직도 죽음과 삶 사이를 오가는 것 같았다. 모태똥은 이대로 그네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두려워했다. 1927년 10월 34살에 난 모태똥은 주수봉기 실패 후에 남은 대오를 거느리고 지친 몸으로 정강산에 올랐다. 그때 그곳 어느 좁은 산길에서 일찍이 입대한 이 여천사를 만났다. 그것은 정강산의 오솔길이었는데 모태똥은 다 낡은 중산복을 입고 달아터져 굶기 시작한 발로 농민 무장 세력 지도자인 함인학과 왕좌 원문제를 만나러 갔다가 부대에 있는 젊고 예쁜 처녀를 만났던 것이다. 그때 하자진은 이미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고 전투 경험도 있었다. 혁명과 전쟁은 사람의 아름다운 품성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우연히 만난 두 혁명자는 도쟁 속에서 몰래 사랑에 싹이 텄다. 모태똥은 종소리와 조연 속에서 지기를 만난 것이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싹튼 혁명 근거지에서 만나 함께 투쟁을 하며 전우가 되고 사랑을 키워갔다. 모태똥은 하자지를 마음속 깊이 아끼었다. 그는 이 깊은 산골에 피어난 생생한 들꽃 같았다. 단정하고 의욕분 생김새도 그러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깨끗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하자진이 두 손에 총을 들고 싸운다는 전설은 고향 사람들의 과장한 말이겠지만 싸움에서 용감한 건 사실이었다.

1929년 초 홍군 사군이 정강산을 떠나 처음으로 강서남부로 내려가는데 낯선 고장인지라 적의 기습을 받게 되었다. 앞에서 한계탄이 패전한 뒤에 물밀듯이 도망쳐 나왔다. 그 속에는 단장 님표도 있었다. 이 위급한 구비에 못했던 다리목에 서서 허공에 총을 쏘아대며 전사들에게 돌아서서 저항하라고 소리를 지었다. 그때 하자지는 손에 권총을 들고 모태똥과 함께 퇴각을 제지하면서 한 걸음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 번은 하자진이 말을 타고 포위를 뚫으면서 뒤를 바싹 달아붙은 적 두 사람을 총으로 쏘아 말에서 떨어뜨렸다. 모태똥은 무사히 위험에서 빠져나온 하자진의 손을 맞잡고 기뻐하였다. 난 당신이 이렇게 용감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 그때 모태똥은 부대와 함께 외지고 가난한 산골에 갇혀 바깥세상과 거의 소식이 끊긴 채 살았다. 모태똥에게는 이것이 물자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보다 더 괴로웠다. 정치가가 정황을 모르고서야 어찌 정세를 판단한단 말인가. 그는 가진 방법을 다하여 적 정령구의 신문을 모았다. 그런 마음을 잘 아는 하자지는 두 개 패를 거느리고 서금으로 쳐들어가 모태똥에게 이런저런 신문을 가져다 주었다. 모태똥은 그 신문들을 보더니 구름을 헤치고 맑은 하늘을 본 듯 그 즐거움을 뭐라 형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부드럽고도 용감한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깊을 대로 깊어지었다. 한 번은 모태똥이 아래에 내려가 사업을 검사하게 되었는데 하자진이 그의 짐을 구려주었다. 그런데 길을 떠날 무렵 모태똥은 갑자기 하자진을 보면서 말했다. 자진이 날 바래다 주지 않겠나? 이리하여 사형원이 앞에서 말을 끌고 그들 둘은 단풍나무 아래 냇물을 따라 한동안 걸었다. 또 한 번은 하자진이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친정으로 가게 되었다. 며칠 묵을 거라고 하고 갔지만은 반날이 지나자 모태똥이 찾아갔다. 하자진의 부모는 모태똥을 잘 대접하고 그날 밤으로 딸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늘 조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하자진이 모태똥 곁에서 비서 노릇을 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홍군에 들어온 많은 여성들은 남편의 뒷일을 돌보며 남의 뒷말을 듣느니 작은 일이라도 혼자 힘으로 하고 싶어 하였다. 하자진도 부녀 군정 간부 훈련반에서 주임으로 일하는 것이 더 좋았다. 하지만 당에서 모태똥 곁으로 옮겨가라고 하자 그는 뾰로통해 하였다. 자신이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모태똥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였다. 당신은 정말 철이 없어요. 모태똥이 그녀를 나무랐다. 결국 모태똥은 애정어린 말로 설득을 하며 하자진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일상생활에서 말다툼을 할 때도 있었다. 모태똥은 고추를 무척 좋아하였다. 고추만 있으면 상차림이 변변찮아도 잘 먹었다. 하자진도 남편의 이런 식성을 소홀히 여기지를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남겨놓았던 고추 반사발에 곰팽이가 끼어 그만 던져버린 일도 있었다. 헌데 모태똥이 밥을 먹으려다가 그 고추가 없어진 것을 보고 성을 내며 세수대야를 왈칵 뒤엎어버렸다. 또 한 번은 모태똥과 가까운 전우 구백이 다쳤을 때 모태똥이 하자진대로 약을 다려주라고 시킨 적도 있었다. 하지만 책을 보고 있던 하자진은 못 들은 척하였다. 고백의 아내를 두고 자신을 시키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다. 잇따라 두 번을 불러도 꼼짝 안 차 모태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자진을 꾸짖다가 소리를 쳤다.

0: 당신을 당장에서 제명하겠어요.
1: 하자진도 사정을 보지 않았다. 당신한테 그런 권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 일로 며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모태똥이 먼저 고개를 숙이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0: 됐어요, 됐어. 나는 쇠고 당신은 강철이지. 그래서 부딪히면 쨍강쨍강 소리가 나는 거야. 어?
1: 이런 자잘한 다툼이야 부부라면은 누구나 겪는 일이라 마치 연기처럼 바람만 불면 사라지었다. 모태똥은 늘 따뜻한 관심으로 자신을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하자진이 고마웠다. 그때 정강산으로 올라간 모태똥은 한 점의 불꽃도 료원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눈앞에는 보잘것없는 병력이 전부였고 어두운 세상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한없이 외롭고 적막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5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0: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주재하에 19일 재호 복구 건설 및 대상기획 전문주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한 습금형 종석의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재호 복구 건설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재호 복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대상기획 보장을 서두름으로써 대중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기업의 발전 신심이 일층 진작되게 해 전주경제의 안정운행과 사회대국의 평온한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본현시 재후 복구 건설 및 대상기획 정황을 회부했습니다. 주발전및 계획위원회, 주공원 및 정보화국, 주재정국, 주자연자원국, 주생태환경국, 주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주교통운수국, 주수리국, 주농업농촌국, 주시장감독관리국, 주리모 및 조원국, 주응급관리국 및 인민은행 연변주분행, 연변금융감독관리분국, 성약품감독관리국 연변검사분국 책임자들이 선으로 현시 재후 복구건설 지원과 각자 분의 대상기획 정황을 둘러싸고 회부했습니다. 주 지돌군 문금철 두경국이 3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 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나, 왕청, 안도 세 개 현시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 직면에 각 현시에서는 주밀하게 보치하고 엄밀하게 막았으며 각 부문에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 나서 밤낮으로 분투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재해 손실을 최소 한도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재후 복구 건설의 관건적인 단계입니다. 각 피해 현시와 주직속 관련 부문에서는 정치 책임을 짊어지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계속해 재후 복구 건설 사업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농촌의 무너진 주택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재건을 완수하고 재해 후 공업, 농업 생산을 조속히 회복하며 재해 지역 학교의 교수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고 피해 대중의 기본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피해 대중이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확보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이라는 이 난관 돌파전을 견결히 잘 치려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택은 대중이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으로서 재후 복구 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너진 주택, 파손된 주택에 대한 조사 확인 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고 주택 파손 정황, 피해 등급이 대중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보수와 재건을 분류해 추진해야 합니다. 감정을 거쳐 보수가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시공 작업반을 신속히 배치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해 주거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재건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전제에서 원래 터 재건, 타지역 이전 건설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 건설 사업을 질서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잘 파악하고 공사건설 질 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계획 설계, 건축 재료, 건설 시공, 검수 인도 등 관문을 엄격히 지켜 대중이 하루빨리 입주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초시설 보수는 재후 대중의 기본 생활과 공급, 농업의 생산 재개에 직결됩니다. 교통도로망 시설을 우선적으로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도로, 교량, 암거 등 곳의 위험 요소를 분류 처리하고 역량을 집중해 향촌 간선도로를 원활히 함으로써 물자 운송과 대중 출행이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제방, 호환, 배수펌프장 등 수리시설 보수를 다그치고 춘양, 묘령 등 저수지의 위험요소 제거, 포강 및 가야하, 목당강, 두만강 등 류액의 하천, 감탕 제거와 준설 사업을 착실히 전개, 홍수 방지와 배수, 재해 방지 감소 능력을 일층 제고해야 합니다. 학교, 병원, 양로원, 문화관광장소 등 공공시설의 복구 건설을 힘써 추진해 대중의 기본 공공봉사 수요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기업이 곤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기업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는 필연적인 요구인 동시에 전주 공업경제의 기본판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널리 선전하고 기업이 적극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초래될 수 있는 경제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예상 기획은 재후 복구 건설의 중요한 고리인 바 당면의 수요에 입각해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0: 발전수요의 차간에 재해방지 감소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기후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시농촌 급수, 배수, 수리, 도로, 교량 등 관건 분야를 주시해 1년의 재후 복구건설 중대 대상을 기획 비축하고 도시농촌 기층과 산업단지의 재방지 감소 능력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합니다.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신청 요구와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하며 대상 방안을 부단히 최소화하고 전단계 수속을 완산해 대상 신청의 전체성, 정확도와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파손된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재후 복구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민생보장 개선을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경우에 대한 동태 감측을 전개하고 위험 대상을 정확히 식별 분류해 지원 대상을 내오고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제때 감측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재해 때문에 대규모로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기본 민생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대중의 주거, 취업, 의료, 교육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피해 대중의 과도기 배치, 临시 구조, 생활물자 보장 등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피해 대중의 생활이 보장되고 진료받을 경로가 있으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사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곤란 구조, 정책 지원 등 면에서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주동적으로 응답하며 광범한 대중이 신심을 굳히고 자립 자긍하며 서로 돕도록 인도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함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 부조장인 류신강,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과 관련 현시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18일 용정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회보 청주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과 조항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당면 경제운행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똑똑히 인식하고 대상건설을 다잡고 발전을 촉진하는 정치책임감과 사업긴박감을 일층 증강하며 전력을 다해 대상건설을 다잡고 백방으로 유효투자를 확대해 경제지속적인 안정운행을 확보하고 전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림, 화야, 장비, 기지 대상은 주로 미광장 보강, 로설, 정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호가복은 기업 생산 작업장을 찾아 전반 계획, 공사 길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토지 양도 수속을 다 그쳐 처리하고 기존 지하 도관 이설을 서둘러 완수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게 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투입을 늘리고 생산 제조 능력과 공예 수준을 힘써 높여 단일한 기술 봉사 제공에서부터 장비 연구개발 제조 플러스 기술 봉사 제공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익 공간을 1층 넓혀야 합니다. 비암 성경 대상 시공 현장에서 호가복은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대상 진척 정황을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암 성경 대상이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면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에 이어 또 하나의 문화관광 새 지표로 될 것입니다. 이는 양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장대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기업에서는 시공 역량을 통괄 배치하고 시공 작업반을 증가하며 공사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고 운행에 투입되도록 확보하기 바랍니다. 모아산 주차 휴식 광장 대상은 고급 호텔과 온천 건강 양생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새 지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을 살펴보고 관련 정황 소개를 자세히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은 모아산과 가까이 있어 주변 경관으로 인한 관광객 흐름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관광 모식을 관광 유람으로부터 숙박 관광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 관광객이 머물게 하고 소비가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관념과 효율의식을 강화하고 시공 역량을 충분히 배치하며 교차 작업을 실시하고 건설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행에 투입되게 해야 합니다. 용정시 농산물 무역 도매 시장 대상은 조체 건물에 기본상 완공됐는데 현재

0: 1회 부대 시설 시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최신 진척을 살펴보고 운영 투입 준비, 상가 유치,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용정의 문화관광 산업은 발전세가 양호하고 인기와 관광객 흐름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이 하루 일찍 건설되면 하루 일찍 이 흐름을 받아 인기를 실속 있는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찍 진행하고 빨리 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환경 조명 승격, 도로 경화, 조차 부대 시설 등 세부적인 보완 사업을 다그쳐 완수하고 상가 입주와 운영팀 구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개업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용정 사회구역 내포형 종합타가봉사중심 대상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규모, 기능 배치, 공사 기일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타가봉사는 천문만호의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 배치하고 시공 공정을 최적화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 인도되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집 근처에서 양질 타가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의령문교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도, 교통 소통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영문교는 도시 도로망을 완선하고 미세 순환을 원활히 하는 관건 고리입니다. 대상이 기한 내에 준공돼 통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변 대중의 출행 편리와 생활질에 직접 관계됩니다.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 잡아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며 시공 조직을 과학적으로 최적화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게 확보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하루빨리 편리하고 쾌적한 출행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용정시 대상건설과 투자유치사업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대대상은 경제운영을 안정시키는 주춧돌이자 현역경제 발전 속도를 높이는 버팀목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산업 대상이 적고 실물 경제가 약한 취약점을 직시하고 경제 발전 착력점을 실물 경제에 두는 것을 견지하며 더 높은 강도와 실속 있는 조치로 대상 건설, 투자 유치 등 사업을 잘 틀어주어 현역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 장대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 반식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책임 주체, 시간 절정, 추진 조치를 일층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이 일선에 나서 봉사하고 막힌 부분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 조속한 착공을 추진해야 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 원인을 정확히 찾고 대책을 세워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계속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배치 빈도를 높이고 빈틈없이 추진해 실속 있는 대상 증가량으로 유효 투자의 안정적인 증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 비축을 잘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중대 전략, 중대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6가지망 건설, 민생 개선, 생태보호, 통상구 통로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대상 비축, 포장, 신청 등 재반 사업을 세밀하고 실속 있게 잘함으로써 정책 혜택이 최대한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화되고 구체적인 대상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유효 공장 건물, 비어있는 건물 등 기존 자원을 잘 이용하며 각종 투자 유치 방식을 영활하게 활용하고 목표 기업과 적극 연계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배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기업의 투자 실력을 정확히 판단하며 백방으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유치해 락착시킴으로써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며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는 데 튼튼하고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직속 관련 부문과 영정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주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동윤 공익기금회와 길림성 자선총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정국과 주자선총회에서 주관한 2026년 동윤컵 길림성 청소년축구 연맹경기

0: 집글 우리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성 각지에서 온 8개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룡정 해랑강 축구 문화 소진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우리 성에서 공익의 힘으로 청소년 체육사업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기 플랫폼입니다. 활동은 연면 축구의 고향에 깊은 축구 문화 절약에 의탁해 전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축구 기량을 겨루고 서로 배우며 의지를 연마할 수 있는 경기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학습과 경험 교류를 1층 추진하고 각 지역 청소년들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체육 교육 융합, 체육 관광 융합 심층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활력 넘치는 민족 특색 문예 공연에 이어 경기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4일간 펼쳐지며 단판 도태제를 실시하는데 길림성 여러 지역의 우수한 교정 축구팀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길림성 청소년들의 활기찬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결시 도시구역 하남구역의 도로교통 상황을 1층 개선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하남구역 서령로 연덕선 룡성거리 환방로 전 구간의 일부 도로 구간을 교통질서 엄격관리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고 2026년 9월 14일부터 엄격관리 조치를 실시합니다.
1: 제4회 연변 야영 관광 축제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용정시 량전 백세 운동 휴가 풍경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0: 주당위 선전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도나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한 2026년 전주 우수 민간문화단체 기층행 해민 공연이 일전 도나에서 펼쳐져 광범한 주민들에게 시청각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실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깊은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8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15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3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장수로방, 장수 이름 그대로서 우리가 지금 세월이 좋고 모든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에 들어섰는데 내 신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좋은 비결이 있는데요. 장수로 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황궁의 의 처방으로 나온 황궁의 그러니까 황제를 전문 관리하는 이사의 그 처방에서 나온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장수를 보증하는 이 제품 자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장수 처방이라면 지금 이것부터 설명드린다면 한 곽의 가격이 198원인데요. 이 한 곽 안에는 큰 여섯 완약이 들어있습니다. 우왕쌍치왕 같은 그런 완약이 들어있는데 하루에 한 번 드시는데 보통 병약은 식후에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식전에 드십니다. 어느 때 식전에 드시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러게 되면 팔뚝에 맥이 솟고 머리가 명석해지고 잠이 잘 오고 소화가 잘 되고 다리가 거뜩거뜩 들리고 변이 잘 통하고 기억이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이런 종합적인 효과를 보는 제품 자체가 그리고 남성 여성들을 포함해서 여성들은 모든 갱년기 계단에 처하면서 몸이 처지던 게 몸이 올리섰습니다. 남성들은 지금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부선 텐징 해준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은 종이장 한 장 들맥이 있어도 그런 그 콤파체 그 유조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방면에 신경이 많이 써진다 하는데 이걸 드시게 되면 황궁의 의 처방이니까 이 방면에서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는 이런 종합 처방으로 되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이런 거 얼리 쳐주는 약을 쌍수시 약을 써주게 되면 혹시 혈압이 걱정되고 혈지가 걱정되고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혈압과 혈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서 안전한 올리 쳐주는 이런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곽의 가격이 198원인데요. 여살이 들어있는데 지금 우대정책이 특수하게 진행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셔보시게 되면 남성 여성들 포함해서 와 이게 장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 정도까지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품 드셔보게 되면 저희들 설명드리는 제품이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의 이름은 장수로 처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로 방이라 되어 있는데요. 30각을 싸면 15각을 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00원 좀 푼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제품 자체를 새 시대에 들어서서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는데 내 몸이 처지는 걸 그거 막아주고 얼리 쳐주는 이런 제품을 한번 시도해보는 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5, 60대, 7, 80대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한번 황제의 대우를 받아보는 게 기회라고 인정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저도 지금 전희 박사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냥 예,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럽증도 나고 병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전희 박사 쓰고 있는데 이거 이왕 뭔가에 처방하는 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겠습니다.
1: 예.
2: 예, 그러니까 머리 그냥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까빡까빡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2: 예,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황화하던 증상이 없어지니까 예, 마음이 편안하니까 예, 잠을 잘 자니 머리 막아지고 정신하는 게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할 것이라 바다바다 계속 쓰려면, 이 장수로방 문의하자, 그래요.
1: 예.
2: 우리 언니가, 예, 어제 이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예, 어제 감기를 계속 이렇게 자수도 하고, 또

0: 감기를 한 다음에 예, 목에 간에 딱 붙어 떨어지지도 않고 그저 목이 간질간질하면 장기 좀 용시해야 한다.
1: 예.
0: 그리고 또 소변 차수도 많아 잠 자지 못하니까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는데 이 장수로만 써서 되겠는지 해문이야.
1: 아, 그런데 쓰는 제품입니다. 특히 이제 말씀한 그 여러 가지 증상 자체는 보온 제품을 드시게 되며 기본으로서 빨리 해결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기관지가 불편하고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고 종합으로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호흡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기본으로서 기혈이 순환 잘 되게 하는 데는 이 호흡계통의 문제가 우리 노 장수 처방 가운데는 이게 중요한 한 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맥이 나고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저희들이 설명드린 거는 장수로방에 속하니까 오늘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시게 되면 우대증자 15각 싸면 5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혹은 30각 싸면 15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가격은 아주 우수한 가격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셔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할때 좋을 때 오늘 배달 받겠다면 그렇죠.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부담 없이 예.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도 예. 합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한 알만 따뜻한 물에 혹은 연한 소금물에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장수에는 힘을 많이 솟구치게 하고 종합으로 좋아지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이제 가격 인상이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고 CAMP라는 이 이술이 여기에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러 가지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근원에서 찾아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인데 여기서 제일 전형적이라면 우리가 심장과 뇌혈관이 모병으로 인해 가지고 전달이 잘 되지 않고 막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뇌혈전, 뇌출혈 혹은 심근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심장에 집어치료 여치 않으면 기계로서 심장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이 이 제품 자체 혹은 뇌졸중 위험이 있다고 이미 병원에서 몇 번 입원해서 노쇠산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천이 박사를 빨리 쓸 필요가 있습니다. 당전에 지금 가격은 한 가게 498원이라서 15일간 쓸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우대 정책도 좋게 돼 12가게 15각을 드리게 돼 있고 눈에 붙이는 고약도 따라가게 돼 있는데 가격 인상이 지금 돼서 한 가게 100원씩 인상된다고 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의 박사를 시도해보는 게 귀합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우리 국가 쌈부의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쌈부의라면 네. 거지부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야기하는 발전개혁위원회에 그리고 여기에 그 국가발전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 그 지청 그 부에서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2: 네, 잠시만요.
1: 그렇기
2: 네.
1: 때문에 한번 선택하는 게 기회입니다.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2: 네.
3: 그러니까 눈에 대해서 어제 문의했잖아요.
1: 명섭한 그럽니까? 말씀하세요. 눈에 어떤 예. 문제가 있습니까?
3: 그러니까 오랜만 이제 잠깐만 눈이 점점 어제는 제 방에서 다 쓰는데 눈이 어제 점점 잠깐만 잘 안 보인단다.
1: 아, 예, 예.
3: 예, 그래 어떤 데는 눈앞에 이렇게 뻘겋기도 보이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헛보이고 사람이 막 눈앞에 사람 헛보인다는 말입니다.
1: 예.
3: 누기도 앞에 눈앞에 서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그랬나 말입니다.
1: 그러면
3: 그래,
1: 예 말씀하세요.
3: 그래 이 매세방은 잡수기는 계속 잡순다.
1: 이제 몇 달 동안 복용했습니까?
3: 그건 모르겠습니다.
1: 예, 예.
3: 한 달이 많이 넘습니다.
1: 한 달이 많이 넘다 그렇죠. 예예. 예.
3: 예 그리고 약도 여러 가지 많이 잡습니다. 다른
1: 예,
3: 약들이.
1: 예.
3: 그래서 그거

0: 문제나 없을까?
1: 지금 정들 서박에 담면 눈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선시해서 그래서 곰팥이 하면서 앞에 허슬이 네. 보이거나 지금 연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80대입니까? 70대입니까?
0: 85입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곰팥이 하여서 그런 겁니다. 선시 원기 부족으로 인해서 눈앞에 허슬이 보이는 겁니다. 없는 네. 물건이 있는 것처럼 이래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로 유지하면 되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를 그저 10회에 금방 복용하시며 그런 이제 한 달 동안 좌우 이렇게 복용하셨기 때문에 점차 지금 실명하지 않고 눈을 사람은 볼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 제품이 기본 그 공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은 끊임없이 그 설명서에 따라서 견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게 되면 일단 실명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드시게 된 실명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강과 곰팥을 도와주는 차원에 여기 잔투이란 성분이 매미껍질이란 성분이 들어갔고 찔리란 성분이 들어갔고 이 종합성분 자체로 인해서 눈에 뜨거운 피가 들어가는 거 그거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허실이 생기거나 이런 거 곰팥도 가강해주고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명서방을 계속 견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눈이 실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충족한 양이 혈액을 보충해주는 여기에 그 당기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눈은 피가 들어가야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더세 얼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피를 보충해서는 당기란 성분도 들어갔고 소염 역할을 하는 찔레도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에 잔투이란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우수한 성분 조합은 눈치를 해서 다시 얻기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급해서 오늘 완전히 이 제품을 드셔서 눈이 환하게 젊었을 때처럼 이렇게 됐으면 하지만 눈이 실명하지 않을 정도로서 보증을 치마를 해주는 제품이 바로 이 그 명서방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보는데 지장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한 반년, 1년 이렇게 견지하세요. 다른 많은 생각 말고.
0: 그래서 이 눈은 잠깐 눈이 침침으로 하면 눈물도 잠깐만 나고 이거 그래 누가 비트만 나오면 이랬단 말이에요.
1: 이제 점차 그게 없어집니다. 이제 한 달 좌우 됐으니까 앞으로 그런 게 점차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술을 놓고 복용하라 하세요.
0: 예, 근데 어제 배달 전화해서 어제 전화 안 걸린가?
1: 5017766번입니다.
0: 예, 그렇게 걸어봤습니다, 어제도. 근데 저 전화 안 봤어요.
1: 아, 들어가는 전화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예.
2: 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반갑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예, 세신일호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 내가 이제 곰팥이 또 좋아지고, 다리 막 내리 시끄러고 아프고 저리고 이러던 것이 많이 났고 특히나 이 무릎이 영 시리 들었습니다.
1: 예.
3: 그러나 무릎이 시리 들으니까 이 더 아프더라 말입니다. 딱딱 맞으니 예. 안쪽이 딱딱 맞으니 그렇게 아프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런 증상이 지금 없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옛날에는 이거 약을 먹기 전에는 이 짧은 소매나 짧은 치매나 뭐 입었습니다.
1: 아, 그렇죠.
3: 예, 예. 다리 막 시려두고, 예. 다리 막 시려두고. 근데 금연은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야, 내 지금 쓴 지 봄부터 시작해 이렇게 쓴 지 어둔, 봄이 어두는 이 가을 이렇게 돼야 돼. 내 지금 짧은 소매를 입고, 내 지금 나가 운동도 하고 걸어 다니고, 이제 금방 들어와서.
1: 아, 그럼요. 예, 예.
3: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효과 얼마 있습니까?
1: 곰팥 치료에서는 예. 알아주는 제품이죠. 예, 예. 전면을 관리합니다. 예, 예.
3: 예. 예. 그리고 비장도 좋아지고 위장 개통도 좋아지고 냉면도 먹고
1: 아, 예,
3: 냉국도
1: 예.
3: 먹고 예. 이랜다.
1: 예.
3: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효과입니까?
1: 그렇죠. 예, 예. 예.
3: 이전에 땀 많이 걸리던 거 땀 벌벌 지금 걸린다.
1: 예, 예, 예. 땀이 예. 나야 됩니다. 그래, 여름에는. 예, 예.
3: 예, 땀이 나는.
1: 너무, 예, 예. 도덕 땀이 나는 예, 것보다도 실제 더워서 땀이 나는 거는 어느 정도 그게 모두 대사 증상 활동에 속하는 과정입니다. 예.
3: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요번에 이렇게 나는 계속 이거 활동에 참여하며 그 다음 내 동생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세신 1호로.
1: 예, 세신 1호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쓰세요. 예, 예.
1: 쓰시고 씁니다. 우리가 예. 계속 씁니다. 그, 같이 예, 배려받고, 예. 지금 그런 예산다, 내 동생.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배달전화번호 예. 50177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1: 예. 선생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세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함께 건강합시다. 아하.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민서방 음양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야, 영 좋습니다. 이 예. 무슨 눈이 소리를 딱 쳐놓은 것처럼 부엄에 보이지 않고, 예. 그 다음에 눈곱이 많고, 어떤 때는 또 눈이 피도 지고, 그래, 그거 자꾸 이래 쓰셔놓고, 이래다 날 피라 아무래지는 것 같아.
0: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뜨문뜨문 쏙쏙 찔러버리기도 하고, 예.
0: 예.
3: 그래던 게 지금 예, 이미 서방 음양 써서, 예. 눈곱이 그두고 모래알 같은 게 나오던 게 그게 없어졌습니다.
0: 아, 염증 있다는 걸 말합니다. 너무 네. 보통 약간씩 나오는 거는 눈이 대사 활동 가운데서 분비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아침에 눈뜨기 바빠서 거기다 물 대지 않게 되면 눈뜨기도 바빠서 이거는 눈에 염증 있다는 걸 눈에 염증 절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염증을 제거해주는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가능합니다. 이거 쓰시게 되면 청열 해독이 차원에서 눈을 구하는 데는 이 제품을 더 뭐 두 번 다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게 거의 적을 겁니다.
3: 예, 그래서 예, 이 눈에 피가 안 지던 것도 지금 예, 많이 좋아지고 예, 눈이 쏙쏙 찔러가버려요. 영 좋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이 보이는 데도 예, 좀 많이 이 소리를 쳐놓은 것 같은 게 많이 벗겨진 것 같고
0: 예.
3: 어쨌든지 보이는 데도 많이 좋습니다. 내 이 눈약을 많이 써봤는데 이 민서방 냉림 딱 맞습니다.
0: 너무 잘 맞습니다. 시장에서 인정하지 예.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예.
3: 예, 민서방 눈약이 내겐 지금 딱 맞으니까 나, 내 지금 오늘 배달받아서 쓰자고 된다.
0: 예, 그렇게 하셔. 맹서방은 예. 불폐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구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기 전화번호에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남편이 전일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전일박사의 선택이 너무 잘 됐죠.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은 여기에 청춘미마의 발견,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장숙이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드시는 분들이 모두 이 제품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편하다고. 예.
4: 예,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고 노벨상 받았다가 여태까지
0: 하하하, 그럼요.
4: 예, 이 나수산이 와서 예. 이 걸른다는 게 중계로 올라오는 게 왼딱 갔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런 게 이동에 꼬꼬지용 잘 걸어지고 들어온다.
0: 어,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또 한 대에서 걸른다는 게 구비돌 때는 계속 힘내서 넘어졌습니다.
0: 예.
4: 예, 굉장히 어렵지 않으면서 구비돌이 아무리더라도 더 넘어지진다.
0: 예, 그렇죠.
4: 어, 이게 보통 이래 경지길을 걸어도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거를 용상치 않았습니다. 지탱이 짓고도. 그중에서는 지탱이 짓지 않고도 용상을 걸어댕깁니다.
0: 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미국의 신경외과 박사가 73세인데 10년을 누이 앉아서 손가락 한 발가락 깜짝 못하던 게 이 제품을 드시고 완전히 생활을 자립하게끔 일궈세운 제품이 전이박사를 하지 않습니까?
4: 예, 이게 선생님 심장병에도 좋습니다.
0: 심장이 좋습니다.
4: 예, 예, 이 값을 싸받아다가 우연히 갖다 쓰지 쓴 게 예. 아예 심장이 나빴어요. 그래서 계속 헐떡거리면서 일을 못했습니다. 농촌에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0: 예.
4: 그런 게 앞마다 풀이고 갑자기 기둘이야도 그래서 풀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 나와서 일을 한다.
0: 어, 그렇죠. 예, 예.
4: 그래, 우리 언니는 가서 배달 받았습니다.
0: 예.
4: 그래, 우리 위해서 뭡니까? 지금 값이 오릅니까, 선생님?
0: 값이 지금 천희 박사는 한곽에 100원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 측에 통지가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격 인상 전에 마지막 우대 활동이니까 12각에 15각을 주는데 지금은 498원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어, 선생님, 우려는 같이 싸도 더 오래 쓰겠다시 더 싸라 나도 12각, 한 집에서 12각 배달받겠습니다.
0: 어,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준악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이미 먼저 번에 언때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해도 한 여사분이 말씀하는데 심장 박동이 40몇 차, 40대 초반이었습니다. 40 초반, 42차, 43차 병원에서 깜짝 놀라서 당장 치부치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 내 이 나이에 치부치료 얻는다는 게 그게 10년 되게 되면 또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런 다음에는 이거 뭐 가이시용하고 거기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송 듣고 천희 박사 이 제품을 드셨는데 원래는 심장 박동이 40차, 40몇 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천희 박사를 쓰시고 나서 그 후에 심장 박동이 65차, 67차 이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병원에 가서 딱 심장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받고 나니까 병원에서 놀랍니다. 원래는 치부치료여야 했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치부치가 필요 없다고, 필요가 없다고. 이래서 이분은 지금 천희 박사를 쭉 길게 견제해서 봉행하신 결과 치부치는 멀리하고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는 것은 보통 뭐 노벨상 받는다는 것은 보통 뭐 한 개 나라에서 어쩌다 한두 사람이 한두 상품이면 많다 하게 됐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제품에 속하니까 여러분들이 견지하는 데는 아주 뭐 많은 우려를 할 필요가 없이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단순 심장과 뇌혈관뿐만 아니라 40여 가지 어려운 질병들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주고 이미 운동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데는 한때서만 풀어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힘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면서 그리고 장수로방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품인데 이 제품 자체는 모두 한국의 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만 딱 한 알만 드시게 되면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힘이 나고 그리고 혈압이 조절받고 우수한 제품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저마다 짐을 지고 자기의 길을 가는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살아가면서 옳은 길을 당당하게 가야 하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이기도 하죠. 네,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떳떳하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또 대방과 소통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참지만 말고 자신을 표현해가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필 몇 편을 감상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봉선 씨의 수필 울 땐 울어야 한다를 감상해보겠습니다.

울 땐 울어야 한다. 김봉선. 뼈를 깎아낸 아픔에 정신이 가물가물 멀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참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오늘의 내 결론이다. 스스로 정말 어찌 그럴 수가 있었을까고도 자문해 보는 이 시각에 나절로 자신이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참을성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되는 순간이다. 혈압이 급격히 내려가 전신이 마비되며 온몸을 바늘로 찍어놓는 아픔에 바꿔놓은 다리뼈로 의식이 흐려진 채 내 마음답지 않게 헛소리 해제껴 댔다. 그렇게 48시간이 지나서야 동통이 약해지면서 정신이 점점 맑아왔다. 김언니, 정신 차렸어요? 이제 얼굴이 재색이에요. 창백하다 못해. 자작으로 이미 두 달째 입원해 아직도 세 번 수술을 받아야 할 옆 침대 병우의 문안이다. 정말 잘 참아내네요. 우리 집사람 두 차례나 진통제를 맞았는데 어쩌면 한 번도 소리치지 않고 맞지도 않고. 나와 같은 날에 허리 수술한 여인의 남편의 말이다. 어때요? 좀 덜해졌죠, 통증이? 아침 순회 진찰을 하는 의사의 문안이다. 네. 보세요. 교원이 다르죠? 모두들 따라 배우세요. 남은 할 수 있는데. 다들 조용해졌다. 여자들이란 원래 수다 떨기를 좋아하고 아프면 생색을 내면서 남편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할 만한 일도 못하겠다고 엄살도 부려야 하는데 난 아마 천성이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다. 어지간한 아픔은 내색하지 않고 자기절로 약 사먹고 좀 차도가 있으면 그걸로 지나가고 만다. 오죽했으면 시어머님이 두 달 먼저 해산하며 소리치던 신우이와 두 달 후 해산하던 나의 전경을 대비하며 그렇게 말했으랴. 아프면 소리치라고. 하지만 까무러치어 아무것도 모른 채 할복 수술하러 밀려 들어갈 때까지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입술을 깨물고 있더라고. 어제 밤새껏 아프다고 소리치던 한 요추 간판 탈출 수술 환자인 비년에서 왔다던 50대 여인이 과일을 먹어 제끼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 보고 말한다. 아프면 소리쳐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성한 사람들은 몰라요. 내내 욕먹던 그녀의 남편은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리면서 눈을 끔벅인다. 병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한창 오락 프로를 방송하고 있다. 강소송 텔레비전 비성무요란 프로에서 24명의 어여쁜 아가씨들이 미래의 대상을 찾으러 나섰는데 마음에 든 상대가 나타나면 주저없이 나 당신이 요구하는 그런 여자니까 날 데려가면 틀림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연애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완곡한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먹을 건 먹는 병실의 그 여자. 거부당하고도 미소 지으며 그 다음 상대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아가씨들을 보면서 참 어쩌면 저렇게 자기 마음을 숨김없이 표달할 수 있을까 하고 감탄하게 되는 나다. 자기 있는 것 그대로 표달을 다하는 그 자체는 자신심과 용기가 얼마나 필요할까. 우는 애 먼저 젖준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싫으면 싫다고 해야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사를 알고 나머지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여자나 아가씨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울 땐 울어야 한다. 혼자 속으로 새기다가 그것이 발로가 못돼 골마 썩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아프면 아프다고, 아주 통쾌하면 통쾌하다고, 자기가 어떤 재수가 있으면 그 재수를 피우고 어떤 장기가 있으면 그 장기를 발휘해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야 후회 없는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무조건 참으면서 사는 인생을 바람직하지 않은 인생이라면서 자신의 장점을 표현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처럼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해가면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맞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족 간에도 필요한 소통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필요한 소통, 정선금.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내외는 아들 며느리와 한 집에서 지냈다. 퇴직하고 한국에 나가 6년 남짓이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들 며느리는 우리랑 함께 살자고 청을 들었다. 며느리가 워낙 성품이 구워서 고부간에 별 모순이 없을 것 같은 데다 우리 양주도 아직은 건강해서 손녀를 얼마든지 돌봐줄 수가 있었다. 하여 우리는 별 고민 없이 흔쾌히 동의를 했다. 그렇게 시작한 한집살이는 5년간 이어지었다. 집에서 놀면 뭘 하랴 싶어 나는 청소, 빨래, 장보기 이르기까지 전부 도맡아서 했다. 그런데 3년쯤 지나자 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심장병, 갑상선 질환, 무릎관절 통증이 한꺼번에 나의 몸을 덮치었고 몸이 시원치 않아서인지 웬만한 일로도 짜증과 불만이 스멀스멀 괴어올라왔다. 아들 며느리가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는 전화만 받아도 기분이 언짢아져서 나는 말귀를 다 알아듣는 손녀 앞에서 야단을 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애랑이 있다는 게 돈을 아낄 줄도 모르고 물 쓰듯이 잘 쓴다. 며느리가 한밤중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는 날에 손녀가 울면서 엄마를 찾으면 나는 우는 손녀를 달래기는커녕 푸념만 늘여놓았다. 밤이 되면 내가 엄마를 찾는 줄 보니오니 알면서 누굴 고생시키려고 아직도 안 들어오느냐. 힘껏 당긴 고무줄마냥 우리 고부관계는 날로 팽팽해져갔다. 한 번은 노인협회에 나갔다가 저녁때 돼서 집에 들어오다가 마침 한껏 못을 부리고 집문을 나서는 며느리와 마주치게 됐다. 며느리는 저녁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나간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싱하니 주방에 들어가 전기밥솥부터 열어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밥이 없었다. 대뜸 화가 났다. 이 시간에 저녁밥이나 지워놓고 나가지 해도 너무한다. 이 시애미가 밥줄 본 줄 아나 봐. 저녁밥을 짓는 내내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나는 아침밥을 해놓고 내 방에 쓱 들어가 문을 꾹 닫고 나오지 않았다. 그 후 언젠가 아들이 출장 준비를 마치고 주방에서 돌아치고 있는 나한테 다가와서 부탁할 말이 있다고 했다. 엄마, 혜진이한테는 아침에 먹다 남은 반찬을 주지 말고 저녁에는 색을 해주세요. 그때는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아들의 집을 떠난 후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반찬감을 사다 주면서 그런 부탁을 했더라면 덜 캐슴했을 텐데 끼니가 되어도 의뢰 내가 하겠지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청만들이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며칠 동안 집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들 며느리도 그것을 알아챘는지 하루는 우리를 거실로 불렀다. 며느리가 먼저 말머리를 댔다. 우리가 출근을 핑계로 감으로 돌보지 않고 끼니도 제대로 끓여드리지 못해 미안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힘드신데 이제부터는 청소를 매일 하느라 하지 마세요. 일요일에 우리가 대청소를 하면 돼요. 이어 아들의 말을 듣고 나는 미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남편이 월급 통장을 며느리한테 건네주면서 3,000원을 찾아오게 한 적이 두 번 있었는데 그쯤이면은 들어오던 월급이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아서 자기네 월급을 덜어 우리한테 내놓았다나? 자기네 쓰기도 빠듯한 월급을 두 달 사이에 6,000원이나 내놓았다니 너무나 민망했다. 왜 진작에 말을 하지 않으냐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부모님께 수고비도 못 드리는데 어쩌다가 그만큼도 못 내겠어요 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말 없는 며느리의 효성에 나는 콧마루가 지해났다. 아들이 한마디 더 보탰다. 엄마, 혜진 엄마가 엄마 다리 많이 아파한다고 돌아오는 공휴일에 병원을 예약해놓았대요.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속이 깊은 것도 모르고 남을 하기만 했으니 진작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할 걸 하고 후회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 멀게 느껴졌던 아들과 며느리, 오해로 깊어졌던 갈등의 고

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없이 지내는 일상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며 이로 인해서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무조건 참지만 말고 서로 간 소통을 통해서 매듭지는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이어서 오기소 씨의 소필, 중년의 역지사지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중년의 역지사지, 오기소. 어느덧 나는 중년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중년이란 한마디로 청년과 노년 사이를 이른 말이다. 대개 40살 안팎의 나이를 말하는데 요즘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따라서 50대도 중년으로 부른다고 한다. 50에서 벌써 두 해나 갉아먹은 나로서는 인젠 중년마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허허로움이 맴돌며 가슴이 몹시 설렌다. 평균 수명의 연장이란 고마운 혜택이 아니었다면 난 벌써 중년을 졸업하고 어눌한 저쪽으로 가 있을지도 모른다. 솔직히 나는 나의 중년이 언제부터였던지 딱히 모르고 살아왔다. 돌이켜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처 없이 흘러가는 저 하늘의 구름이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허기지게 했는지 나는 늘 배가 고팠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욕심이었다. 성차지 않은 욕심에 나는 늘 방황하고 허둥댔다. 시련의 거친 조각들이 내 몸을 아프게 때릴 때마다 나는 거세게 몰아치는 사나운 바람이었다. 즉 역지사지가 결여된 억지사지이고 일방통행이었다. 대개 40살 안팎의 나이라고 하면 아마도 내가 한국에 나오던 그때가 중년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나는 30대 중반에 한국으로 나오게 됐으니까 말이다. 갑자기 처지가 뒤바뀌고 일락천장이 된 나는 지독한 외로움과 무서운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허덕이게 됐다. 가슴에 자존자강이라는 방화벽을 두껍게 깔고 자위에 억센 주먹을 불끈 쥐고 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 번은 술상에서 시야비야 끝에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결국 상대방의 뼈까지 분질러 놓고 치료비를 건네는 대형 사고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머리맡에 참을 인자를 써붙이고 나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점차 내 몸속에 도사렸던 발톱 같은 항체들이 누그러들면서 욱하던 다혈질에 니코틴이 빠지는 것 같았다. 허나 어느 순간 나는 참을 인자도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평화롭고도 원만한 결말을 위해서 참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조건 자신을 누르고 일방적으로 참는다는 것이 어쩌면 자기를 얽어매는 자해와도 같은 소극적인 대응이란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마음처럼 신축성이 강한 것은 없다. 오늘날은 태평양처럼 넘실거리다가도 어느 순간 욱하는 찰나에는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팽팽해지기도 하니까 말이다. 아픔과 분통을 참는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감정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그 어떤 장치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역지사지이다. 어느 날 나는 참을 인자 위에 역지사지란 네 글자를 붙여놨다. 얼핏 보면 우산과도 같았다.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보라는 뜻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이다. 상대방이 나라고 생각하면 난 누구와 싸워야 할까? 자명한 리치가 아니겠는가? 참을 인자가 대문 안쪽의 안전핀이라고 한다면 역지사지는 소통의 만능 열쇠라고 말하고 싶다. 역지사지는 바로 이해심이고 용서하는 마음이다. 역지사지를 가슴에 안으면 스스로 마음을 비우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자신밖에 보이지 않던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느긋해진다. 어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지만 살아가야 할 앞날은 팍팍 줄어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중년이 아닌가 싶다. 요즘은 자꾸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난다. 중년의 감수성이란 이런 것인가 싶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하면 가끔 가슴이 뭉클거린다. 나의 문화 카페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인 양 착각한다. 그 이야기 주인공이 내가 돼서 슬픈 대목엔 영락 없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드디어 억지사지하면 울컥하는 일이 많아지고 역지사지하면 뭉클해지는 일이 많아진다는 인생 천리를 실감한다. 나는 지나치게 지적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한 치의 양보도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철판 같은 사람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타인의 실수도 상대방의 핀잔도 허허 웃고 넘기는 조금은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한다. 나의 중년 인생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다. 적어도 영혼의 역지사지의 기본이 임격된 그런 사람이라면 무조건 끌어들이고 싶다. 자존심이 버티고 섰던 자리에 리애심이 들어앉으니 세월이 갈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내 마음을 감싼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반목과 대결을 피해 애돌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고 싶다. 너무 자세를 낮추면 볼품없는 인생 같지만 되려 아전급수가 살되 영혼이 싱싱하고 사지가 팔팔해지고 가슴에 온갖 용념이 사풍친다. 그래서 나는 중년이야말로 내 인생의 전성기가 아닌가 하는 아름다운 착각에 빠진다. 이러한 나를 누군가 비웃는다 해도 나는 다가가 친절히 손잡아주고 살가운 대화를 나눌 것이다. 그것은 역지사지라는 만능키가 중년의 내 마음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리라.

네, 작자는 그래서 모든 일에서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면서 참을 인자도 좋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방을 이해하고 대방의 부족점을 용서하는 역지사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라는 이유 최화길. 남자가 무슨 따로 이유가 있다고 남자라는 이유로라고 하는지 궁금증을 불러오는 노래 제목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 많은 노래 중에서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노래를 애창한다. 불우관이 아마추어지만은 이 노래만은 얼마간 정감을 살려내는 것 같아서 자감각이 좋았다. 하기에 일단 노래방에 가면은 늘 이 노래를 선곡하다 보니 동료들로부터 남자라는 이유로가 나의 다른 한 별명으로까지 지칭될 정도다. 그래서 아내의 가벼운 오해가 뒤따르기도 했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데는 별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 어느 해인 것마저 딱히 기억되지는 않지만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녀 선생이 사무실에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 노래를 감상했는데 나는 그때 이 노래를 처음 듣게 됐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귀를 스치었는데 그냥 소음으로는 들리지 않았다. 처음 듣는 노래임에도 인차 끌리는 데가 있는 노래였다. 그래서 그 여선생에게 다시 들을 것을 요청하여 두 번 다시 들어보니 더 듣고 싶을 만큼 마음에 와 닿았다. 두 번 세 번 듣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자신이 부르기까지 하며 그렇게 반복이 된 노래가 이제는 10년을 넘어서다 보니 그 가사가 머리에 환하다. 생활 속의 남자에게 무게를 심어주는 무거운 가사의 힘을 입은 노래다. 남자임에도 애절함을 숨길 수가 없어 스맥처럼 흘려나오는 뜨겁고 걸쭉한 정감. 어느 세월인지를 몰라도 남자라면 수월히 뱉지 않는다는 비장함이 가슴을 때린다. 10년이고 20년이고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야 하는 남자. 하지만 남자는 그냥 불쌍하다는 말로는 통할 수가 없다. 남자로서의 자존을 세워야 하고 남자로서의 의무가 색다름을 지적해주는 통속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한 고백이 아니랴. 숨기고 싶어서 숨기고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남자라면 숨길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랴. 그렇게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론 속수무책이 아닌가. 어디론가 훌 사라지고 싶을 만큼 안쓰러운 나날 속에서 그냥 바라며 버티며 살아가는 남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는 노래다. 하지만 그 노래 속의 함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울고 싶으면 울라는 메시지도 은근히 내함하고 있다. 오직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이지 그 세월의 끝이 없어는 아니리라는 말이겠다. 그 세월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심이 틀림이 없다. 그 세월은 잇되 그 세월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런 세월을 줄여야 하고 그런 세월을 해방해야 하며 그런 세월을 개변해야 하는 것이 남자라는 이유로를 이어주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물론 남자의 어깨는 힘을 실어야 한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떠밀 수 있는 힘이 실려야 한다. 남자가 여자와 더 다른 것이 바로 그런 탁월한 힘이 아니랴. 남자가 남자답다는 또 하나의 징표로 남자는 그릇이 커야 한다. 옴니암니가 아니고 요리조리가 아니며 폴짝폴짝은 더욱 아니다. 산처럼 두놀지 않는 믿음이 있고 물처럼 유유한 여유가 있으며 용암처럼 뜨거운 불길이 있어야 한다. 문득 남자라는 이유를 고쳐보고 싶다. 물론 이런 가사에 의의가 있어 고쳐보려는 생각이 아님을 성명한다. 다만 그 가사로부터 유발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남자의 함의를 고쳐보고 싶다. 자신이 자신에게 억누름이 되는 부분을 가볍게 버려야 한다. 남자로 각인된 남자의 외피를 벗겨야 한다. 남자이지만은

지부진 끌고 가는 남자의 멍에를 벗어야 한다. 오직 삶을 즐기며 사는 남자. 남자라는 이유로 살아가는 남자가 아니고 남자로 떳떳한 남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의 센스 있는 남자가 아닐까 한다. 남자라는 억지 같은 이유는 원래 존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작자는요, 남자라는 이유로 모든 일을 참고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참을 인자를 기억하고 참고 견디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점과 장점을 표현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도 제창할 바가 아닐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누구나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것을 바라면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작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지금 8월달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총 금액에서 또 현금 1610원도 빼드리죠.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성해 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본약 3곽을 더 증성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 푸른 팔 누에 섬유 여름이불 한 세트를 더 증성해 드립니다. 겨우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성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선물 세트를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약 심리방 이 약이 사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약을 쓰고서 병원을 모르고 산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이 장약 심리방을 쓰고 나서에 어떤 분들은 그 주사를 한 분들 이미 뭐 3개, 4개, 5개씩 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심장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또 그 이 약을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주사를 넣지 않고도 아주 무난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우리는 이 시간에 하고 오후 3시 반 시간에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2: 예,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중풍 환자가 이 심리방 쓰기 시작해서 야, 약은 정말 맹약들이 맹약입니다. 제풀이 오지 않고 혈압이 글쎄 양계 40가자고 안에 올라가가지고 제풀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뭐니까, 이게 혈압 조절이, 아유, 세 번 먹어도 글쎄, 혈압 조절이 아이 됐다나, 글쎄, 그 서약이 글쎄, 어떻게 사람 되겠네겠습니까? 그렇게 쓴 서약도 세 번 먹어도 아이 되는 게 글쎄. 근데 이야기 들어가서 혈압 조절 잘 돼서, 제풀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심장하고 이 심리관 심행이 조절 잘 됐습니다.
1: 맞습니다. 이야기, 그렇게 그 혈압 조절이 좋고, 치료 효과가 좋은 이야기입니다.
2: 예, 그리고 또 이 약은 거의 그 주치공이라 그 보게 되면 정말 중풍을 치료한다는 이게 약각이 딱 써있지 않는 것이니까 효과 없더니 선생님이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전부터 원래 얘기하는 게 딱 약각이 써있는 게 내뱅이 써있는 게 있어야만이 효과를 본다 게 정말 그 소리 듣고 썼는데 확실하게 정말 효과를 봐가지고 정말 제풀 오지 않고 혈압도 잘 되고 야, 사람을 목숨을 구한 건 정말 이 약이 와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1: 이 약은 전문적으로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아주 그 중요한 이런 병들도 치료하지. 그리고 뇌출혈, 뇌경색,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는 약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영, 이 중한 병이라 말입니다. 병이가. 그렇죠. 그런 병을 다 치료해내니까 목숨을 구했다고 모두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2: 알았습니다. 예. 예, 사람마다 다 이해할 수 있고, 정말, 야, 나들 소개한 사람이 영 많습니다. 그래도.
1: 맞습니다.
2: 어린, 예. 예,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적지, 어린진한 게 제일 낫다면, 누구나 다 그 이야기 첫마디 합대다.
1: 예, 그거 예, 소소히 다 나왔습니다.
2: 고가병이 또 났다 소리 때문에 그분들 가운데 몇 분도 있을 때다. 그래, 야, 예. 이분이 고가병도 치료를 용서해야 된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또 이 이야기,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예. 또 이렇게 뭐니까 4,500원대 이상 되는 약이 또 그 네 가지 면역금이 들어갔대 그 뭐니까
1: 예.
2: 예, 그 약이가 그렇게 효과를 세게 본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주치공에 딱 써있는 게 그렇게 딱 쓰니까 또 되는 게고 예. 그다음 또 홍경천 5,400원대 이상 되는 약이 또 이렇게 쓰니까 야 약은 어쨌든 이런 좋은 약이 들어갈까 좋은 치료밖에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선생님.
1: 예, 원래 예. 그 좋은 약제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내는 법입니다 원래.
2: 예, 언니야기, 네. 이런 돈이야기, 니가 지금 뭐라 들어가게, 언니는 이렇게 처음에다 와는 4,000 이상 된 이야기, 들어가야기, 언니 있으면.
1: 약제의 이 약을 선택할 때는 네. 어느 곳에서 나온 이런 약인가 하는 것도 아주 그게 중요한 게입니다.
2: 그렇지, 중요하죠, 네. 예. 그러니까 장애인 집단에서 거기에 이렇게 딱, 거기 딱 써있고, 예.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게, 뱀비도 30년 전에 이게 걔가 예. 진멸리가 막 치료되니, 중풍 막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 몽땅 다 조절해 준다 말인가
1: 예, 그 조절을 해주면서 이 예, 혈액 순환이 그래서 구석구석 그렇게 잘 되게 하는 이런 이야기라 말입니다 이야기.
2: 예, 그러니까 혈액 순환 잘니까 예. 그 나쁜 물질들이 다 빠져 나와서 콩팥을 치료하거나 분진해 가서 그
1: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
2: 예, 그러니까나 그 신나가가 그게 그 빼도 그거 낫지 말라서 그 낫는 게 제가 그만
1: 같은데. 풍한습 빼주시.
2: 정말 이런 약이 면면이 놓고 내 길에 언제나 말이야. 우리 남편도 그런다. 어쨌든 약은 이게 명약 중에 명약이고 중풍에 침례가 지금 최고약이 이런 약은 내 먹었길래 살았다면 이랬다. 이렇게 좋은 약이 안에 세계도 없다면 우리 남편도 그렇게 합니다. 그걸 못 쓰는 게 그걸 쓰지. 얼마나 많은 행복한 것은 좋은 약만
1: 예, 자기 배의 치료 잘 되면은 모두 제일 예. 좋다죠.
2: 예, 그러니까 예. 약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도 약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대비 폭 맞고 그래서 뇌출혈 하고 심장병이 되나고 이런 사람 많지 그모니까 선생님. 예, 그러니까 약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우리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싸움이네 우리 또 옆집에서도 아줌마도 이제 50 야들인데 개인기 들어 아주 체못 내기 그런지 자꾸 머리 어렵지 않으면 혈압이 올라간단 말이죠. 아. 이분이 우리 약 이제 쓴지 한 보름 쓴지 혈압 조절자들 살것 같다면 싸겠단다도 이
1: 우리 아, 예, 갱년기 종아증에도 좋습니다 또. 예,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아, 전화 끊겠네요.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송 쓰고 소리 많은 분들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 선천성 심장병 때문에 50대 중반이 이 여성분인데 이게 이분이 집이 3층밖에 안 되는데 너무 숨이 차서 층계를 오르내리기 힘들고 소화 안 되고 얼굴도 붓게가지고 이런 병에 지금 이 약을 쓰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저희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예.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장약 심내방 우선 5년 5개월 거의 쓰고 있는데 너무 예. 확실히 약 써보면 이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1: 예.
4: 옛날에는 중풍 두 번 오다 나니까 나 정말 좋다느냐고 병원 찾아다니면 치료해봤지만 얼마 전 치료되고 치료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다 실망한 나머지 자식들도 우선은 너무나도 그래서 정말 아이 그런 어머니 하단 될다 했는데 어쩌면 그만하라 하다 반대에 내 이게 소장약이랄까 옛날부터 소장약이 좋다는 소리는 들어댔습니다. 그래야 걔를 만나지 못해 못 썼는데 이 약 써보니까 확실히 소장약이 정말 이 천연약제가 약 효과에 대해서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1: 써보면 알기입니다. 아 예.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게 알리지.
4: 예. 그리고 이 약은 또 공식 딱 중풍 후유증 치료한다 하고 심장 관상동맥경화, 뇌동맥경화의 모든 관심의 협심증 다 치료한다니까나 또 막 이 치료하고 매 보니까나 아이 반신도 지우지고 뜬 게 어제는 다리 거뚝거뚝 뜨게서 내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지 그 어느 장애의 얼굴 마비 왔던 것도 어제는 아이 하기나 물 먹자 태 떨던 것도 다 정상을 되지.
1: 예.
4: 그다음에 심장도 교제라는 사람인데 검사 수치에 도달로 돼서 제아도 못하고 아이 그다음에 그런 좋다는 심장약을 다 써봤지만 계속 주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심장이 좋다는 약을 다 먹어도 그래서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런 게 지금 이 약 쓰고 지금 병원 모를 때 그뭡니까?
1: 예, 좋지.
4: 그리고 주제에서 아이 벗어맸지. 그리고 아이 이 약은 이 정말 소장에 그 뭡니까? 연 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아이 그런 네 가지나 들어가지
1: 그러니까
4: 약효가 강하고 그 다음에 특수치료법으로 치료를 해주니까 우리 환자들이 정말 병에서 해탈하기 얼마나 그래서 나를 비롯한 많은 환자들이 이 병에서 해탈되고 있죠
1: 많습니다 뭐. 해탈된 분들이 이 약을 쓰고 예. 있는 분들이 그래. 아주 많습니다 지금
4: 맞습니다. 저도 예. 이 기울 보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젊음을 믿고 수혈 받으란 거 아이 하니까 계속 만성 빈혈이 기울 보석이었고 나중에는 기울이 보석하니까 이렇게 영양 실종이 막 올더란 말이에요.
1: 기혈 보석이가 만병이 원인입니다 원래. 예, 그런데 그 기혈 보석을 딱 치료를 한다고 쓰여 있지 않을까.
4: 예예. 그러니까 이 정말 약이 선택이 자기 병 치료한다고 딱 쓰여 있는 약 써야 이게 그 정말 선택이 그래서 기본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1: 맞죠. 원래 그런 겁니다.
4: 예, 요 약은 예, 세 번씩 딱딱 먹게 되니까 나 제통하여 5년 지금 그런 5년 5개월째 거의 먹고 있는데 지금 예, 그런 뭡니까? 제통이란 게 아이고 병원 모르고 사고
1: 그 모든 바짝 치료를 해서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게.
4: 예, 지금은 이 옛날에는 머리 진에 기억력이 없고 하던 게 지금 머리 막아지지 오장육부 구석구석 이건 다 치료해주고 다른 양 필요 얼마든지 모르겠습니다.
1: 하.
4: 선생님, 예. 그래서 저는 내 주변이 너무 좋아서 치료되니까 나 우리 지금 사촌놈이 지금 한국에 있는 게 어디서 나온 게 있습니까? 제 머리 이렇게 자꾸 어지러워서 깜빡깜빡 이렇게 쓰러졌다도 일어나고 쓰러졌다도 일어나고 이런다면서리. 그래 언니 그러면 내 지금 이 약 쓰는데도 그런 아무 깨는데 먼저 약 있으면 가져다 써봐라고 그랬는데 이제 생각해보고 활동이 좋으니까 나 부채소에 되겠습니다.
1: 아 예 부채소 예, 됩니다. 머리 어지럼증 나는 그게 원인이 여기까지 있는데 거기에 예. 그렇게 이 여러 가지 원인을 다 해결해 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머리 어지럼증이 좋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분이 예. 쓰는 게 좋습니다. 예.
4: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오늘 좀 배달해 주시겠네요.
1: 예. 예. 요 배달이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4: 네,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장약심리방을 모는 환자인데,
1: 예.
5: 저는 얼마 전에 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1: 예.
5: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뇌경색 두 번 나왔지. 그래서 장약심리방을 먹기 전에는 이전에 1년에 몇 번씩 알링기슬리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입병이 발작한 데는 병원 입원 아예 마야 되지 뭐. 그래서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심장이 통쇄하고 쥐땀든 게 아파 나고 숨이 헐떡거리면서 숨이 차면서 땀은 또 얼마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입원해야만 이 과를 놓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술에 장약심리박을 이게 먹은다면 지금은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1: 아, 병원은 모르고 사는 분도 많습니다.
5: 얼마 전에 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편안한가 예. 입어놔야 하니까.
1: 그렇지.
5: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잖아서 혈압약을 소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그런데
1: 예.
5: 이 선생님이 이 장약을 먹는다면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장약을 한 몇 달 먹은 후에 선생님이 예. 올바르게 치료하는데 이상하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씩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또 선생님 또 한 가지 방법을 아껴주시란 말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5: 그런 게 혈압 조절이 그래서 해야 되니까.
1: 예.
5: 그래서 아홉 달 만에는 혈압, 장약 신예방을 맞는 것도 혈압 조절을 너무 잘 된다. 이전에 혈압 조절을 시켰다고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해야 되는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혈압 조절이 잘 됐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지금 영, 아픈데 뒷골이 그리 아픈 뒷골 아예 아픈데
1: 지금
5: 예. 우리
1: 뒷골이 아예 아픈 거는 그게 혈압이 내려가면서 뒷골이 아예 아픈 게입니다.
5: 예. 예. 그래서 지금 아예 아픈 걸 얼마나 더 편하게 예. 우리 둘이 이 약을 먹으면서 우리 아

0: 마인데 심장도 나쁘지 또뭐 건망 뭔가 동맥경 화도 있지 그래서 이 약을 잤었는데 내성에 잤었는데 지금에 심장도 좋아지고 동맥경 화도 좋아지고 또 어지럼증이 고리가 항 아프다고 어지럼증이 안 나가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며칠에 내 건강 삶에서 우리 같이 못간 둘 다 지금 영건강해서 우리 아빠는 지금 이선처럼 많이 아이고 영건강해서 그냥 학교에 활동실에 이제 활동실에도 못 갔습니다. 그 기억력이 없어요. 네. 활동실이 생기면 아팠던 사람 걷지 않습니까?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우리 활동실에 갔다가 그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 경력이 어떻게 없는지 한 말을 또 하고 또 자꾸 한 말 또 물어보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 약 우리 소개해서 먹은 따라 먹었는데 요즘에 경력이 그렇게 좋아지고 또 소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런 설사라지 그냥 했단다. 그게 설사. 설사병도 나와서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이거 내 이번에는 이 약에서 뿌리를 쭉 뽑겠다. 오늘에 또 배달받겠답니다.
1: 예. 이번에 예. 그 8월달 우리 할도에 얼마 줬습니까? 예. 예. 현금도 가면 주지. 번약도 더 주지. 거기다가 이번에 드리는 뇌물이 또 아주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예. 참가하실 그분이 그분한테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번이
1: 맞습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전 20년간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예.
3: 그래서 30년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약이 영 좋다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1: 예.
3: 약달부터 선생님 방도를 받으면서 기간을 늘리고 약을 감량하고 하면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쓰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약달 반부터는 그저 이 약만 조금 먹었습니다.
1: 예.
3: 요즘 건 2년째 먹는데, 완전히 혈압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1: 아, 예, 좋아질 수 있어요.
3: 예, 효과가 확실히 이게 정말 이 장약이 해발 4,500m 우회사라는 그런 거니까 야생약제고 또 공중턴은 또 5,400m 거기서
1: 잡았다. 그렇지,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네 가지 영양분 분린 약제가 들어가 그런지 확실히 효과가 예, 특수하게 좋습니다. 확실히.
1: 그렇죠, 예.
3: 그리고 또 이 다발성적인 세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어지럽고 쉬운하고 그 정신 못 차리고 소리 나고 그랬는데 안경 낀 것 같고 그랬는데 아침 일어나면 정신 알 수가 없는 게 정신 나는 게 화야해진다.
1: 예.
3: 그리고 이 관절도 계속 붓기고 다리를 천근무게도 들기 바쁘고 이래 걷기 바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무런 구애 없이 걸어다닐 수 있고
1: 예.
3: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1: 그렇죠.
3: 오늘도
1: 예.
3: 그래서 우리는 부부아이스라고 이번에도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잘하셨어요.
3: 네. 네. 그래서 또 우리 친구, 딱 친구 남편이 심장도 아니던데 중풍이 한번 걸렸다 나는데, 네. 제가 어느 장려도 있고, 남편은 잘 못 쓴단 말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내본 걸 이 약을 쓰고 있는데, 몇 달 썼는데, 지금 얘 어느 말씀이 똑똑해지고, 다리 떨던 것도 많이 좋아졌다고.
1: 그렇게 좋아진다, 이 약을 잡습니다.
3: 예. 네. 네. 와, 별일을 안 돼. 병원이 그렇게 입원해서 치료하다 이러더니 이 약이 정말 특수하게 좋다면서. 그랬더니 이번에 로인들 활도 좋아서 나도 싸서 저도 싸겠으면 이럴 때 싸워. 싸서 자기도 같이 먹겠다니 오늘 배달 받겠다.
1: 예, 배달이 이번에 받는 게 얼마의 그게 경제적입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잘 알았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선천성 심장병 때문에 그 50대 중반이 이분이 지금 일주일 전에 그 이 전화 와가지고서 약을 싸서 지금 드시고 있는데 일주일 드시고 나서에 저희한테 전화 왔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거서 이 얼굴도 붓기고 거서 소화글이 아이되고 그리고 층계로 올라갈 때면은 그렇게 거서 이 숨이 차고 이렇던 게 야 일주일 딱 먹은 게 벌써 거서 효과 나는 게 알기지엠까? 야 정말 효과 좋습니다 하면서 저희한테 또 전화 왔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심장에게 지자를 넣으라고 병원에서는 권장하는 이분인데 이분이 그 화암단을 그날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MRI 한 것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저희 정인외과 3에 오셔가지고서 모든 검사 그걸 저희한테 이렇게 에, 보입되다. 예, 제가 그 보니까나 관상동맥이 이분은 한 75% 거의 막혔을 때다. 예, 그리고, 아, 그, 그,

0: 병원에서는 그 하라함이 그랬는데 아 자기는 이거 무시해봐서 못하겠다면서 계속 아야하고 어떻게 좀 이 약을 쓰면 아이 되겠는가 하고 그 남자분인데 그놈이 잘 저기하고 아 저희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물어보길래 그러면 한번 써보셔 이 약 써보고서 지금 그 지자로 아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에 이거는 본인이 선택이 달렸습니다. 그 병원에서 해라 하는 글씨 원래 해야 되는 건데 그 75% 지금 막혀가지고 약간 뭐 길이 그 좀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바짝 써보셔 이러면 효과는 아무 많이 좋은 게 효과이나 뭐 인차 또 뭐 해도 되는 거 이거 재밌까 깨거나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작년 심리방 먹은 환자인데
0: 예.
2: 이 약 먹고 예 너무 잘 효과 잘 봐가지고 예. 자꾸만 방송하기 싫습니다.
0: 아유, 그렇죠. 아유, 예.
2: 여가 놓치 그 건강에 아주 매일 지부 비우고 놀라 댕기고 동에서도 뭐
0: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아유,
2: 그렇게 예. 매일 예. 놀라 댕기는가 하고 그랬다. 예. 야, 우리 장례 심장 그 약 먹고 여가 놓치 지금 살아났다고 이랬다. 당신이도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
0: 많이 소개해
2: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좋다고 지금 보고 뭐도 더 이상 저기 생활하고 다 이랜단 말입니다.
0: 옳습니다. 이 약은 예. 누굴 소개를 해줘도 욕 안 먹는 약입니다.
2: 아이, 예. 아이, 주방일 못하던 게 주방일 다 하지, 밭도 다 연가가 뭐 같이 자야 다 댕기지. 어두는 정상적인 사람 돼가지고, 예, 그래, 굳이서 너무 좋아가지고 딱 두 번 사지, 그러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 우리 영감도 어두는 내 이약 먹고 너무 믿음 가지고 우리 연금도 작년 겨울에 놓고 온 것도 이약 천에 대두시겠지만 지금이
0: 얼마나 정사이 됐습니까
2: 정사 돼가지고 매일 그 살림 손을 몰아도 이 정신 상태에도 영 좋고 매일 누나 댕기면서 이 정말 또 생활하고 이래미 그냥 이약을 잡수겠단다 우리 연금
0: 계속 잡사도 좋은 이약입니다
2: 죽을 때까지 먹겠다 이랜다 말이다 근데 또 우리 때 이 활동실에 어떤 여자 또 예, 아이 가슴이 예, 답답하고 예, 가슴에 무슨 돌을 올려놓은 것 같아 예, 이렇게 그렇단다.
0: 아.
2: 예, 그래 병원에가 병원 게 무슨 신근 무슨 염 신근 무슨 그 신염 염이라 하더란다.
0: 아, 예.
2: 아, 나 듣고도 잘은
0: 아이 모르죠. 예, 예. 예, 그런 분이.
2: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고 되는가 물어봅시다.
0: 좋죠. 이게 심근염이라는 게 이 심장 근육이 염증성 질환입니다. 예. 증상이 아주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예, 가슴이 예. 황황하고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예, 가슴 통증이 또 나타나고, 호흡곤란하고 피로감이 많이 나타나고, 예, 예 일부 환자분들한테서는 열이 나면서 또 위장도 증상도 또 그 동반합니다. 예. 이 심한 이런 경우 경우에는 이 심근염이 있는 분들 보면은 이 예, 그 실신하고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졸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래기까나 그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도 아, 잘 완화되지 않는 게 이게 또 특징이죠. 이 심근염이 있는 분들이 예, 그리고 이 통증이 기잔등이나 또 왼쪽 어깨까지 뻗치기도 하고 예, 예, 가슴을 바이돌로 눌러놓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을 또 쏙쏙 찔러놓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2: 예, 그렇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심근염 진단을 이런 받은 분들 꼭 기를 보양해주고 음액을 자양해주고 예, 혈액순환을 촉진해가지고 경락을 소통시키고 손상된 심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데 중점을 두면서 치료해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를 보양해주고 음액을 자양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당귀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아, 담남성이 들어갔고 또 지룡은 황기와 결합해가지고 또 우슬은 황기하고 또 결합해가지고 기를 보양해주고 음액을 자양해준다. 예, 예 그리고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성분이 또 들어갔죠. 예, 예 소동화랑 예. 담남성이랑 소목, 우슬, 지룡이 들어갔고 또 손상된 심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데서는 또 우리 이 이야기가 아,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이야기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에, 또 그 신도가 높습니다.

0: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에, 그리고 이게 저희가 그날이 그분이 온 걸, 아, 그, 쓰라고서 권고했습니다. 예, 확실히 써보라고. 우리 어서는 오랫동안 이거 강의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지자이 변두리에 갔던 분들도 지금, 지자를 안 하고도 지금 이 약을 드시면서 아주 그, 개그무난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써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이 쓴 게 지금까지 지자를 아예 하고, 영 효과 난다면서 저희한테 몇 번 전화 왔고, 두 번째로 또 이 약을 쌀 때는 한참 그, 저희 그, 아, 중인외과 3에 오셔가지고서리, 에, 그, 얘기도 나누다가, 아, 좀, 이제 그, 뿌리람 좀 뽑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쓰겠다면서리, 한 번 또 더 싸갔습니다. 예, 그분이. 그리고 우리 이 약을 볼 때에, 예, 중풍이 온 지 8년이 되는 이런 환자분인데, 어느 장애가 와가지고, 8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한 분입니다. 예, 용환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아, 그, 약을 많이 썼죠. 예, 8년 동안은 말을 못하니까, 나 약을 얼마 많이 썼겠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 말을 못했습니다. 예, 이분이 남편이 저희한테 그날에, 예, 그, 이 약을 싸면서 전화 왔는데, 우리네 이래서 집까지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어서는 돈도 없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이 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며 저희한테 이 약을 선택해서 그날이 쓰게 됐는데 50일이 돼서 이 집 남편이 저희한테 전화 왔는데 오, 우리 아내가 확실히 효과를 보는 것만 사실인데 우우 하면서 아, 소리 내서 말을 하려고 한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분이 넉 달 동안 넉 달 후에 저희한테 또 전화 왔는데 예, 이제는 우리 말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답니다. 예.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하셨죠. 확실히 효과 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집행일을 10년이 되는 이런 환자인데 두 집행일을 짚고 집에서 다섯 발짝밖에 못 걸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약을 쓰고 한 달 만에 50발짝 걸을 수 있다고 저희한테 전화 왔습니다. 예. 이런 약입니다. 우리 약은.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위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이 주재하에 19일 재호 복구 건설 및 대상기획 전문 주재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한 습금형 종석의 중요 지시와 주황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재호 복구 건설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재호 복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대상기획 보장을 서두름으로써 대중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기업의 발전 신심이 일층 진작되게 전주경제의 안정운행과 사회대국의 평온한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본현시 재후 복구 건설 및 대상기획 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주 발전 및 계획위원회, 주 공원 및 정보화국, 주 재정국, 주 자연자원국, 주 생태환경국, 주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주 교통운수국, 주 수리국, 주 농업농촌국, 주 시장감독관리국, 주 리모 및 조원국, 주 응급관리국 및 인민은행 연변주 분행, 연변 금융감독관리분국, 성약품감독관리국 연변 검사분국 책임자들이 손으로 현시 재후 복구건설 지원

상황과 각자 분의 대상 교육 정황을 둘러싸고 회부했습니다. 주 지돌군 문금철 두 경국이 3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 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나 왕청 안도 세 개 현시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 직면에 각 현시에서는 주밀하게 보치하고 엄밀하게 막았으며 각 부문에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 나서 밤낮으로 분투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재해 손실을 최소 한도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재해 후 복구 건설의 관건적인 단계입니다. 각 피해 현시와 주 직속 관련 부문에서는 정치 책임을 짊어지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계속해 재해 후 복구 건설 사업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농촌의 무너진 주택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재건을 완수하고 재해 후 공업, 농업 생산을 조속히 회복하며 재해 지역 학교의 교수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고 피해 대중의 기본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피해 대중이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확보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이라는 이 난관 돌파전을 견결히 잘 치려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택은 대중이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으로서 재해 후 복구 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너진 주택, 파손된 주택에 대한 조사 확인 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고 주택 파손 정황, 피해 등급 및 대중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보수와 재건을 분류해 추진해야 합니다. 감정을 거쳐 보수가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시공 작업반을 신속히 배치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해 주거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재건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전제에서 원래 터 재건, 타지역 이전 건설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 건설 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잘 파악하고 공사 건설 질 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계획 설계, 건축 재료, 건설 시공, 검수 인도 등 관문을 엄격히 지켜 대중이 하루빨리 입주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초시설 보수는 재해 후 대중의 기본 생활과 공급, 농업의 생산 재개에 직결됩니다. 교통도로망 시설을 우선적으로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도로, 교량, 암거 등 곳의 위험 요소를 분류 처리하고 역량을 집중해 향촌 간선 도로를 원활히 함으로써 물자 운송과 대중 출행이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제방, 호환, 배수 펌프장 등 수리시설 보수를 다그치고 춘양, 묘령 등 저수지의 위험요소 제거, 포강 및 가야하, 목당강, 두만강 등 류에게 하천, 감탕 제거와 준설 사업을 착실히 전개, 홍수 방지와 배수, 재해 방지 감소 능력을 일층 제고해야 합니다. 학교, 병원, 양로원, 문화관광장소 등 공공시설의 복구 건설을 힘써 추진해 대중의 기본 공공봉사 수요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기업이 곤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기업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는 필연적인 요구인 동시에 전주 공업경제의 기본판을 안정시키는 긴박한 임무입니다. 피해 기업의 생산 경영 정황을 깊이 조사하고 역량을 집중해 GMP 인증, 특수설비 정기검사, 생산자격 재심사 등 막힌 부분을 뚫으며 한계 기업 한계 대책으로 설비 검수, 원료 공급 보장, 자금 유통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 기업이 조속히 생산을 회복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보험의 정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험기구에서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처리하고 긴급한 일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독촉해 보험배상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피해 농가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금융기구에서 농업과 소형기업 지원, 재대출 등 혜택 정책을 실시하도록 인도하고 공업기업, 피해 농가, 신형 농업경영 주체의 융자 수요와 정확히 연결하며 신용대출 투입을 확대해 이들이 하루빨리 난관을 이겨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보험이 재해 보상과 복구 건설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널리 선전하고 기업이 적극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초래될 수 있는 경제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예상 기획은 재해 후 복구 건설의 중요한 고리인 바 당면의 수요에 입각해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수요에 착안해 재해 방지 감소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시농촌 급수, 배수, 수리, 도로, 교량 등 관건 분야를 주시해 1년에 재해 후 복구 건설 중대 대상을 기획 비축하고 도시농촌 기층과 산업단지의 재해 방지 감소 능력을 지속

0: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합니다.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신청 요구와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하며 대상 방안을 부단히 최소화하고 전 단계 수속을 완산해 대상 신청의 전체성, 정확도와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파손된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재후 복구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민생보장 개선을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경우에 대한 동태 감축을 전개하고 위험 대상을 정확히 식별 분류해 지원 대상을 내오고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제때 감축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재해 때문에 대규모로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기본 민생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대중의 주거, 취업, 의료, 교육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피해 대중의 과도기 배치, 临시 구조, 생활물자 보장 등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피해 대중의 생활이 보장되고 진료받을 경로가 있으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사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곤란 구조, 정책 지원 등 면에서 대중이 급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주동적으로 응답하며 광범한 대중이 신심을 굳히고 자립 자긍하며 서로 돕도록 인도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함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과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과 관련 현시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속인 호가복이 18일 용정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회보 청취시에 한 종료 연설 정신과 조항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당면 경제운행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똑똑히 인식하고 대상건설을 다잡고 발전을 촉진하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일층 증강하며 전력을 다해 대상건설을 다잡고 백방으로 유효 투자를 확대해 경제 지속적인 안정운행을 확보하고 전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림, 화야, 장비, 기지 대상은 주로 미광장 보강, 로설, 정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호가복은 기업 생산 작업장을 찾아 전반 계획, 공사 길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토지 양도 수속을 다그쳐 처리하고 기존 지하 도관 이설을 서둘러 완수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게 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투입을 늘리고 생산 제조 능력과 공예 수준을 힘써 높여 단일한 기술 봉사 제공에서부터 장비 연구개발 제조 플러스 기술 봉사 제공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익 공간을 1층 넓혀야 합니다. 비암 성경 대상 시공 현장에서 호가복은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대상 진척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암 성경 대상이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면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에 이어 또 하나의 문화관광 새 지표로 될 것입니다. 이는 양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장대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기업에서는 시공 역량을 통괄 배치하고 시공 작업반을 증가하며 공사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고 운행에 투입되도록 확보하기 바랍니다. 모아산 주차 휴식 광장 대상은 고급 호텔과 온천 건강 양생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새 지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을 살펴보고 관련 정황 소개를 자세히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은 모아산과 가까이 있어 주변 경관으로 인한 관광객 흐름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관광 모식을 관광 유람으로부터 숙박 관광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 관광객이 머물게 하고 소비가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 관념과 효율 의식을 강화하고 시공 역량을 충분히 배치하며 교차 작업을 실시하고 건설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행에 투입되게 해야 합니다. 용정시 농산물 무역 도매 시장 대상은 주체 건물이 기본상 완공됐는데 현재 실외 부대 시설 시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최신 진척을 살펴보고 운영 투입 준비, 상가 유치,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용정의 문화 관광 산업은 발전세가 양호하고 인기와 관광객 흐름

0: 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이 하루 일찍 건설되면 하루 일찍 이 흐름을 받아 인기를 실속 있는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찍 진행하고 빨리 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환경 조명 승격, 도로 경화, 조차 부대 시설 등 세부적인 보완 사업을 다그쳐 완수하고 상가 입주와 운영팀 구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개업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용정 사회구역 내포형 종합다가봉사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규모, 기능 배치, 공사 기일 등 정황을 상세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가봉사는 천문만호의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 배치하고 시공 공정을 최적화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 인도되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집 근처에서 양질 타가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의령문교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도, 교통, 소통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영문교는 도시 도로망을 완선하고 미세 순환을 원활히 하는 관건고리입니다. 대상이 기한 내에 준공돼 통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변 대중의 출행 편리와 생활질에 직접 관계됩니다.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 잡아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며 시공 조직을 과학적으로 최적화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게 확보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하루빨리 편리하고 쾌적한 출행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용정시 대상건설과 투자유치사업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대대상은 경제운영을 안정시키는 주춧돌이자 현역경제 발전 속도를 높이는 버팀목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산업대상이 적고 실물경제가 약한 취약점을 직시하고 경제발전 착력점을 실물경제에 두는 것을 견지하며 더 높은 강도와 실속있는 조치로 대상건설, 투자유치 등 사업을 잘 틀어주어 현역경제가 끊임없이 발전장대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 반식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책임 주체, 시간 절정, 추진 조치를 일층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이 일선에 나서 봉사하고 막힌 부분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 조속한 착공을 추진해야 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 원인을 정확히 찾고 대책을 세워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계속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배치 빈도를 높이고 빈틈없이 추진해 실속 있는 대상 증가량으로 요효 투자의 안정적인 증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 비축을 잘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중대 전략, 중대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여섯 가지망 건설, 민생 개선, 생태보호, 통상구 통로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대상 비축, 포장, 신청 등 재반 사업을 세밀하고 실속 있게 잘함으로써 정책 혜택이 최대한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화되고 구체적인 대상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요효 공장 건물, 비어있는 건물 등 기존 자원을 잘 이용하며 각종 투자 유치 방식을 영활하게 활용하고 목표 기업과 적극 연계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배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기업의 투자 실력을 정확히 판단하며 백방으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유치해 락착시킴으로써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며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는 데 튼튼하고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직 속 관련 부문과 용정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동윤 공익기금회와 길림성 자선총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정국과 주자선총회에서 주관한 2026년 동윤컵 길림성 청소년 축구 연맹 경기가 19일 우리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성 각지에서 온 8개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룡정 해랑강 축구 문화 소진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우리 성에서 공익의 힘으로

0: 정선은 체육사업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기 플랫폼입니다. 활동은 연면 축구의 고향이 깊은 축구 문화 절약에 의탁해 전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축구 기량을 겨루고 서로 배우며 의지를 연마할 수 있는 경기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학습과 경험 교류를 1층 추진하고 각 지역 청소년들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체육 교육 융합, 체육 관광 융합 심층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활력 넘치는 민족 특색 문예 공연에 이어 경기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사흘간 펼쳐지며 단판 도태제를 실시하는데 길림성 여러 지역의 우수한 교정 축구팀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길림성 청소년들의 활기찬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결시 도시구역 하남구역의 도로교통 상황을 1층 개선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하남구역 서령로 연덕선 룡성거리 환방로 전 구간의 일부 도로 구간을 교통질서 엄격관리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고 2026년 9월 14일부터 엄격관리 조치를 실시합니다.
1: 제4회 연변 야영 관광 축제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용정시 량전 백세 운동 휴가 풍경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0: 주당위 선전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도나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한 2026년 전주 우수 민간문화단체 기층행 해민 공연이 일전 도나에서 펼쳐져 광범한 주민들에게 시청각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기.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과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3: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

0: 배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의 동행자는 부부일 테죠. 강철웅 작사, 병강 작곡의 여보 여보 고마워요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병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복순 작사 김창근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꽃보다 당신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그 마음을 감미로운 선율에 담아냈습니다.

인생이 짧든 길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류촌 작사 작곡의 여성 인창 즐겁게 삽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밝고 경쾌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의 크나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창준 작사, 유춘섭 작곡의 김지협 가수가 부른 부모님의 은혜를 전해드립니다.

잔송마을의 아침은 아름다운데요. 안개가 갇힌 푸른 산 맑은 물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석화 작사 문경덕 작곡의 리원남 가수가 부른 산향의 아침을 전해드립니다. 잠시 도시의 번잡함을 잊고 맑은 산향의 아침 속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선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철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문춘산 작사 문영도 작곡의 정많은 사람들입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정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대현 작사, 리상희 작곡의 80청춘을 준비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항상 젊음으로 사는 노년 시대들의 삶을 노래한 가요인데요.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남은 강호설 작사 어영란 작곡의 친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중 하나인 친구에 대한 진심 어린 가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조령 작사 박영일 작곡의 우리가 함께라면으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연변 축구와 함께하는 기쁨과 열정을 노래에 담아 우리 모두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노래입니다. 남성중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최근 작사 리태어 작곡의 장수타령을 들려드립니다. 풍요로운 삶의 기원, 듣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남은 리에롱 작사 허춘임 작곡의 사랑과 나입니다. 사랑이 아름다움과 이야기를 섞어 담은 이 노래는 섬세한 감정이 가사를 통해 전달되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려줍니다. 류경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의 풍경,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에 담아 어디에 있든 고향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네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중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 저희들 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예. 이번 달 우대 활동입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 계속 합니다. 예. 우대 활동 이번 달 말까지 계속 합니다. 예.

0: 이번 우대 활동이 제약공장 측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약에서 약을 도드리고 교습도 드리고 우대 활동이 좀 특대 우대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예. 우리 방송 듣는 분들 방송 중에 참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이 방송 시간에 주로 우리 약을 많이 소개드리다 보니까 특히 근내에 보신 환우는 총적으로 우리 뇌가 건강해지자 하면 많은 문제점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냥 뇌만 달라당 건강하는 법이 없습니다. 뇌 조직이 건강하자면 첫째 우리 뇌세포는 많은 그 산소를 수요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뇌의 중량은 사람마다 머리 이런 뇌 조직의 중량은 2%밖에 안 됩니다. 150근 간다 하면은 한 서근 간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뇌 조직에서 수요하는 산소의 량은 20%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는 20% 수요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럴 거지. 예, 우리 뇌세포가 사령부입니다. 뇌조직에서 많은 이런 그 명경, 신경전달, 많은 이런 그 내분비 문란할 수 있는 이런 신경전달, 운동신경전달, 언어신경전달 다 이 사령부에서 명경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20%나 우리 몸이 20%나 되는 산소는 머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산소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우리 몸의 산소는 산소호흡기를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혈액을 통해서 혈액 중에서도 혈홍단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홍단백의 혈홍단백은 우리 적혈구 아시죠? 예, 백혈구, 적혈구, 림파세포, 뭐 혈소판, 혈소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피를 빨갛게 만들 수 있는 홍혈구의 이 적혈구 안에 혈홍단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혈홍단백이가 산소를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혈홍단백이 적혈구. 그래서 우리 몸에 많은 이런 혈세포는 다 골수에서 만들어냅니다. 골수에서. 근데 이 골수를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콩팥에서 만들어내죠. 선주구성수란 말입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도리는 누가 그렇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중의학의 철학입니다. 개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콩팥이 기능이 높아져야만이 혈액 속에 산소도 많아지고 뇌세포가 건전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지금 번외보시안을 쓰고 있는데 나는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이거 반년 쓰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나는 혈압이 나영 고사했는데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사람 못 살겠고 오림지대 나무나서 힘들었는데 이거 지금 반년 쓰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소화도 잘 되고 잠 그렇게 자지 못해 고생했는데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예, 귀에서 네. 소리 나고 들리지 않고 이러던 증상이 지금 어제는 잘 들린다. 그리고 소리 나는 건 어제 완전 이롭습니다. 영 좋습니다. 네, 예. 이 약을 예.
0: 귀에서 소리 나는 사람들 이 약 쓰고 치료를 받습니다. 예. 야, 머리 어지럽다 저... 귀에서 소리가 난다 다 됩니다.
2: 그런데 이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선생님 아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대보시안을 쓰고 소리 완전 이로써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네. 네. 이 약을 쓰고 내 귀에서 소리 나는 사람들이 영 많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라 네. 대부분 어떤 나이 있어 그런지 듣지 못하고 소리 나고 네, 이래서 예, 소개를 해서 지금 두 동문 내가 같이 쓰는데 그 동문도 지금 이제 한 달 쓰는데 그 소리가 나빠진답니다. 그러니까 효과 나는 거지. 그리고
0: 그 다음에 이 들리는 것도 많이 나사진다. 이 나이가 있게 되면은 가는 기가 이 좀 살짝 가서 슬듣고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쉽게 어지럽고 하는데 그걸 치료하는 이야기입니다.
2: 야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약 선택자라 네. 우리 친구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약 써도 아이 되던 게 이번에 이런 약 세상에 처음 봤다면서 그래 오늘은 우리 셰프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드린다.
0: 네 우리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2: 네 오늘 네. 배달 할 수 있을까?
0: 네 배달 한두 시간 내에 다 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우리 뇌세포는 매우 민감한 조직입니다. 한 4분 내지 6분 어간에 우리 이런 산소 공급이 끊긴다. 심장이 서거나 이러면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아이들 피가 아이돌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심장이 박동이 돌아오고 피가 돈다 해도 뇌세포는 다 이 뇌세포 손상이 와가고 식물인이 됩니다. 때문에 4분, 6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아주 민감한 조직입니다. 예. 예. 뇌세포 관해서 우리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뇌조직은 우리 사령부다. 뇌세포는 아주 중요하다. 뇌세포는 재생이 잘 아야 된다. 이런 도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
1: 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네. 그 건의보시하니 우리 저번에 오빠 여성의 주가반 쓰고 나는 한 50이 썼습니다. 우리 오빠는 어째서 내가 아무리 내기도 없고 본인 얘기하기에 여성의 남자들이 나 먹으면 테네세 이게 대세라는 홍삼이라면 이렇게 들어가서 먹어야 되지 아이 되겠다는 그런 뜻을 썼는데 벌써 한 달 안 쓰잖아. 그 다음에 서면에 네 번 다섯 번 오던 게 한 번도 못 오고 확실히 좋단다. 허리 아프고 허리 이렇게 굽혔다. 고마이 걸을 것과 잘 모르겠는데 나이프 숫자 없겠다 됐다 이거 못하겠단다. 그게 이렇단다. 네. 선생님 허리가
2: 이야 그건 보신하는 약이 되네서 고바지부터 좋아집니다.
3: 그래 그런지 소비벌써 예 그렇게 많이 넣어서 마음이 좋겠는가 나 허리 아야 보에 그러면서 이 머리 좀 예 이 좀 한쪽이 잘 듣지 못했단다. 자기들 얘기하는 그건 가서부터 얘기합니다. 내일 말에 그렇지 허리 이 머리 이 귀 한쪽이 잘 듣지 못했다는 소리 그러면서 이 귀에서 소리 나 귀에서 소리 난 됐으면 좋겠는데 머리에서 소리 난 됐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게 없어졌단다. 소변 기단 기다봤을 때 그런 이야기 오늘 좋습니다. 결국 맥이 난다면 약은 용 좋은 이야기라.
2: 그렇죠.
3: 나는 있지 않습니까? 난 이것은 게 머리 좀 이렇게 어른지나고 이렇게 휘난 게 그게 좀 없어지고 할까에 잠 잘 잔다.
2: 없어집니다 이제.
3: 예, 맥이 난다 선생님 이 약은 게.
2: 그렇죠. 맥이 나는 약입니다. 예.
3: 정말 약이 용 좋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써봐서 우리 오빠 되겠네. 약 써봐서 이렇게 좋은 약 처음 봤다는 그랬다 그래.
2: 네.
3: 우리, 예, 우리 학동에 계속 그 단어 우리 학동 한다네. 난 보면서 네. 우리 오빠도 써야겠단다. 어쩌네 이거 한 2년 내지 3년 써도 이렇다니까 선생님.
2: 쭉 쓰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그 갈래기지 젊어 아이진다 말입니다. 예.
3: 그렇습니다.
2: 이런 약만
3: 예.
2: 계속 써도 조성노화라는 게 빨리 늦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 계속 쓰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네, 저희들 이 건네 보신 하나는 전문적으로 우리 뇌가 건강해지자면 어떤 치료부터 해야 되는가. 특히 콩팥이 기능이 좋아져야 되고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되고 또 콩팥이가 좋아지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간입니다.
1: 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4: 저도 건네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콩팥이나 붙어에 그래서 어떤 데는 서변이 자주 받았다 서변이 잘 안 나가고 그래서 옆구리 처음에 아프고 이랬는데 알뜰히 콩팥이 좋아져서 서변 자주 받지 않고 서변이 시원하게 잘 나고 그냥 옆구리 좋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2: 네.
4: 이 허리 다리 아파서 앉았다 일어날 때면 우구하니 그것도 웃으고 싶어야 겨우 일어났는데 지금 네 허리 다리 아프지 않아서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네.
4: 지금 내가 공세 부족이 있어서 머리 항상 휑하고 이렇게 그것도 어린증이 났는데 지금 머리도 휑하지 않고 어린증이 나지 않습니다.
2: 네.
4: 또 이 뇌위축이 와서 병원에 가 검사한 게 뇌위축이 왔답니다. 뇌위축이 네. 없었습니다. 뇌위축이 없어서 기준이 끊어 또 이제 상황한데 이게 금방 부른 말은 상황하지 않고 무슨 게 나의 금방 일이 상황하지 않나 뭐 이 분명한 위험이 있답니다. 근데 이 약선이 지금 병력이 회복되었습니다.
2: 여기 돌아오는 게 알깁니다. 이 아그 쭉 쓰고 보면 멍 때리고 기억력이 금방 한 일도 잊어지고 금방 약을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어찌든 이 치매 초기까지도 이 약 쓰고 확실하게 효과가
4: 네. 네, 선생님은 예, 선생님 정말 지식이 많지 않습니까? 강의도 잘하시고 선생님 약은 선생님 어느 거 강의 하시면 예, 따라다니면 약은 계속 선생님 여러 어렵게 강의하실 텐데 약은 선생님 약은 말씀 많이 효과 좋습니다.
2: 이 약의 효과 특별합니다.
4: 네, 선생님 약속이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이 겁니까? 잠은 예, 많이 못 잤습니다. 예. 선생님 용서하자고 예. 그다음에 또 이 정말 혈지도 반대 강화가 혈지나 그게 잘 해결 아이디어입니다. 검사했는데 병원에 가서 하품에가 검사한데 정말 혈지도 욕말 좋아졌습니다.
2: 그렇죠. 피가 맑아져야 병이 치료돼.
4: 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아요. 그리고 또 막 내가 어렸을까요? 효과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내 오랜만에 아예 안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아요. 대답하다도 쓰겠습니다.
2: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4: 501-2797.
1: 네.
4: 네. 네.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근위보시환 하면은 이런 도리에 근거해서 약이 조합이 되다 보니까 좀 약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약종이 그냥 해서 25가지, 25가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귀한 약종으로 해서 우리 군천좌실이란 중약 제조 원칙이 있습니다. 이 군 중요한 약재를 말합니다. 천이란 이 중요한 약재를 더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인여 약을 끌어들이는 몸에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걸 천이라고 합니다. 좌실, 좌실이란 거는 이 약을 쓰면서 부작용이 없고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게끔 딱 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몸이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와 혈이 충족하고 경락이 소통되고 음양평형이 잡아질 수 있게끔 하는 약이 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1: 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5: 저도 있는데, 후부터야, 뒷골이 뻣뻣하네, 자주 어지럽게 나고, 그리고 가슴이 후들후들 하면서, 뒤에서 소리 세게 나고 이러다가, 고생하다, 선생님 강의 듣고 내가 건네보셔 죽고 먹고 있는데, 이거는 몇 달 먹으네, 어지럽지, 나는 어지럽지, 안 나고 해. 많이 떨림지, 죽고 많이 난다.
2: 네.
5: 그러고 나는 전립 세밀라에서, 밤소변에 대법대 화장실 다니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이전에는 한 번만 소변에 조금씩 나가던지 이 약 먹은 후부터 한 번만 소변에 많아지면서 소변 탈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 맞습니다. 소변 탈수, 소변에 두품이 있던 거, 소변에 염증이 있던 거, 소변에 혈세포 나가던 거, 단백이 나가던지 이게 싹 치료됩니다. 곰팡이들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말은 맞습니다.
5: 네, 그래놓고 아침에 잠 잘 자니까 머리 말아가지고 사람 정신 나옵니다.
2: 네.
5: 그래 이 약이 효과 좋지 이거 좋아서 약 들면 좀 받아 좀 이 약 돈을 계속 좀 먹자고 합니다.
2: 네,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예, 배달 하십시오.
5: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네. 약이 아주 종합적으로 또 옛날 황제가 오랫동안 쓰던 약이니까 더 뭐 설명드릴 나위도 없죠. 그 뭐 효과 없으면 어떻게 오래 씁니까? 또 오래 썼고 그 오래 쓴 효과가 역사적으로 다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예.
1: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셨나.
2: 예.
6: 아, 저도 예, 근래 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2: 네.
6: 눈풍이 와서 머리 한 살 때 영감해서 아프고 그리고 예, 그런 거리 반도체 같은 게 지금 건드려서 문제 없습니다.
2: 네.
6: 그러니까 전체 비대가 해서 예, 손을 다 이렇게 지금 보면 다듬어지 않고 보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2: 네.
6: 이렇게 효과 좋게 다달 따라 또 쓰다 그랬다.
2: 네. 배달 받아보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근해보시환 그것도 우리 산동 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근해보시환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오 그

0: 지하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지하공장인데, 아교도 산동어어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양식 중앙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제약공장이기 때문에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약이 그 질량을 보존합니다. 지금 약들이 써서 크게 효과를 못 보는 원인 어디 있는가? 약이 다 재배약제들이 들어가고 이 양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약이 질량이 따라 못 간다. 질과 량. 그런데 이런 중앙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질과 량을 보존하는데 자기 명의를 거는 회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큰 제약공장이 건네보시환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 의료 활동은 특별히 약에서 약도 드리고 또 이 지금 세계적으로 형체를 보면은 약 자재가 비발에서부터 다 올라갑니다. 이래서 우리 이 오색 천연 용지는 재배가 알되는 용지로서 점점 우리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이런 그 추구가 높아지면서 아주 그 긴장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약이 그 물량이가에 이래서 우리 이런 그 좀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의 활동이가 좀 셉니다. 혈압이 높거나 그 다음에 가슴이 항상 답답하거나 특히 우리 관심병이 있으면서 뒷가슴이 자꾸 키우는 사람들이 어깨박죽하고 어깨박죽 그 중간으로 해서 자꾸 그 키우는 사람들 이게 딱 골가병뿐만 아닙니다. 관심병이 있는 사람들이 반사통이 뒷잔등이 키울 때 맞습니다. 이제 그 부위를 해서 그리고 앞에 와서는 우리 가슴뼈 그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단중씨라고 있는데 이게 심포징이 지나가는 경락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붙여도 되고 아픈 곳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근육이 뭉치거나 이런 걸 다 풀어주고 경각을 열어주는 발석고고약이기 때문에 잘 쓰시기 바랍니다. 증송하는 선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봐도 볼게 아닙니다. 아주 그 효과가 좋습니다. 붙이면 써보고 효과 좋으면 더 사세도 되고 일단 이번 의대활동에 약도 약을 더 드리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앓게 돼 있습니다. 그 앓게 된 질병 중에서 우리 현대의학으로서 현대기계의학 검사로서는 잘 검사해내지 못하는 이런 경각 막힘이라든가 신경성이라든가 이런 기혈부족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은 현대의학에서 우리 진단이 아예 나온다. 그리고 눈이 자꾸 마르는 사람들, 잠이 아예 온다는 사람들, 머리가 어지럽다는 사람들, 특히 심줄문란이 생기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사람들. 이렇게 숨이 찬다 할 때는 우리가 검사해보면 심장에 있는 관성동맥이 거반 70% 막혔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3: 나도 지금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간열이 좀 센지 그냥 눈이 늘상 뿌옇게 보이고 깔깔하고 많이 건조하고 뭔가 건조하고 피 많이 뜯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지금 연기 깡고배하고 먹은 후부터는 좀 효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효과 빠르더라 이거 먹으니까 나.
0: 네.
3: 먹어서 한 20, 20년 정도 먹으니까 벌써 눈이 빤하게

0: 이게 벌고.
1: 네.
0: 예. 그리고 피서 뜬 것도 많이 깔아놨습니다, 저는.
2: 네.
0: 거기다 드문드문 소변이 또 자꾸 새고, 급하고 참기용 견디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견디 이중산도 지금 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변을 참을 수 있습니다.
2: 네.
0: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 그냥 항상 기운하고, 하루 남의 정신을 살다시 뺏겼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좀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납니다.
2: 예.
0: 예, 거기다 또 소화도 안 돼서, 그냥 이 배가 이렇게 그런 때문에 그냥 부딪히고, 그리고 조금 먹어도 뱀비 자꾸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뱀비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2: 예.
0: 그래도 뭔가 뭐, 먹다 먹어보니까 계속 먹어보니까 정말 냄새 많은 이야기 좀 좋습니다.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2: 예.
0: 그리고 B25도 이야기지 뭔가 오래 안전하고 부작용이 좋은 이야기니까 내가 지금 계속 먹자고 그랬는데 부작용 없었대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2: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잘 그리고
0: 예.
2: 흡수가 잘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0: 예.
2: 쓰게 되면 이런 효과 잘 본 계속 쓰십시오.
0: 예, 계속 그 배다 오늘 배가 받아 더 쓰겠습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은 항상 그 병원에 가서 좀 진단하고 치료해 보자 해도 진단이 안 나오고 그런데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은 두근다거리고 눈이 이제 쫓긴 것 같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이게 제일 바쁩니다. 조금 뭐 일을 해보자면 숨이부터 차단 말입니다. 에, 이런 분들 우리 그 이 연기관 고복약을 쓰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2: 네. 네.
3: 이관 고복약을 저는 한 이제 1년 다 썼습니다. 저는 그래 이 1년 동안 써보니까 해마다 그 봄이니 눈이 그래서 피곤하고 눈 아래 깜빡대기 그거는 기술이고 자꾸 내려온다 만다고 대낮에도 그거 누군 그거 굳이 뭐 밖에 서서 일어나겠는데 이런 못 하겠습니다. 그 눈 떠야 이런 굉장히 작년부터 먹으니까 나의 작년에도 그러하더니 어리니까 딱 이렇습니다. 이야기했던 간염병 좋습니다. 맥도 나지 피부도 좋아지지 제일 감기에 알렵니다. 이하고 뭐 감기에 걸리고 죽지고 그다음 혈압이 올라간다. 나 원래 혈압이 먹진 않고 이렇게 혈압약은 먹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좀 민감함을 이렇게 신기해서 민감함이 마음이 좀 불참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혈압약 공제를 잘할까 약이 용도다 말입니다. 맥이나 밥을 잘 먹지 그래 네 이번에 우리 학생이 아주 영성 적게 써서 또 부러웠다 지금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2: 그래. 맞습니다.
3: 예,
2: 그래
3: 좀, 예. 그래, 네, 여러분, 우리 학교도 어쨌든, 나는 계속 이해하고 계속 먹길래 해서, 이번에 또 싸겠습니다.
2: 네. 그렇게 네, 하시죠.
3: 그, 거기다 싸놔도 됩니까?
2: 싸놔도 됩니다.
3: 예, 네, 알겠습니다.
2: 배달 받으십시오.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2: 때문에 우리 평상시에 그렇게 진단이 없고 치료 방법이 없고 또 치료해도 이 약 먹으면 뭐 혈압약도 싹 끊고 세상에서 제일 최고 약이고 이런 과대선전이 들어간 약도 써봤는데 아예 혈압약을 뭐 끊는 것 같으라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예, 이전보다 혈압약을 더 가량해서 먹어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자부름이 아예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잠좀 더 하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진단이 안 나오고 나는 아대로 계속 아프고 치료해도 또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효과는 별로 없고 이러던 분들 우리 연기관구복액을 추천드립니다. 예. 항상 이 발뒤축이라며 아픈 사람들 조금만 뭐 잘못되도 발뒤축이 아프거나 누워 잘 때도 심지어 발뒤축이 아파서는 잠에서 깨나게 되고 장단지가 쥐어올라고 다리가 뻣뻣하고 입은 마르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는 어지럽고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이 주재하에 19일 재호 복구 건설 및 대상기획 전문 주재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재호 복구 건설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재호 복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대상기획 보장을 서두름으로써 대중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기업의 발전 신심이 일층 진작되게 해 전주경제의 안정운행과 사회대국의 평온한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본현시의 재후 복구 건설 및 대상기획 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주 발전 및 계획위원회, 주 공원 및 정보화구, 주 재정국, 주 자연자원국, 주 생태환경국, 주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주 교통운수국, 주 수리국, 주 농업농촌국, 주 시장감독관리국, 주 리모 및 조원국, 주 응급관리국 및 인민은행 연변주 분행, 연변 금융감독관리 분국, 성약품감독관리국 연변 검사분국 책임자들이 손으로 현시 재후 복구건설 지원과 각자 분의 대상기획 정황을 둘러싸고 회보했습니다. 주 지돌군 문금철 두 경국이 3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 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나, 왕청, 안도 세 개 현시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 직면에 각 현시에서는 주밀하게 보치하고 엄밀하게 막았으며 각 부문에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 나서 밤낮으로 분투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재해 손실을 최소 한도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재후 복구 건설의 관건적인 단계입니다. 각 피해 현시와 주 직속 관련 부문에서는 정치 책임을 짊어지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계속해 재후 복구 건설 사업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농촌의 무너진 주택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재건을 완수하고 재해 후 공업, 농업 생산을 조속히 회복하며 재해 지역 학교의 교수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고 피해 대중의 기본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피해 대중이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확보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이라는 이 난관 돌파전을 견결히 잘 치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택은 대중이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으로서 재후 복구 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너진 주택, 파손된 주택에 대한 조사 확인 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고 주택 파손 정황, 피해 등급 및 대중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보수와 재건을 분류해 추진해야 합니다. 감정을 거쳐 보수가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시공 작업반을 신속히 배치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해 주거 기능을 조속히

0: 회복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재건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전제에서 원래 터 재건, 타지역 이전 건설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 건설 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잘 파악하고 공사건설 질 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계획 설계, 건축 재료, 건설 시공, 검수 인도 등 관문을 엄격히 지켜 대중이 하루빨리 입주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초시설 보수는 재후 대중의 기본 생활과 공급, 농업의 생산 재개에 직결됩니다. 교통도로망 시설을 우선적으로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도로, 교량, 암거 등 곳의 위험 요소를 분류 처리하고 역량을 집중해 향촌 간선 도로를 원활히 함으로써 물자 운송과 대중 출행이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제방, 호환, 배수 펌프장 등 수리시설 보수를 다그치고 춘양, 묘령 등 저수지의 위험 요소 제거, 포강 및 가야하, 목당강, 두만강 등 류액의 하천, 감탕 제거와 준설 사업을 착실히 전개, 홍수 방지와 배수, 재방지 감소 능력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학교, 병원, 양로원, 문화관광장소 등 공공시설의 복구 건설을 힘써 추진해 대중의 기본 공공봉사 수요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기업이 곤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기업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는 필연적인 요구인 동시에 전주 공업경제의 기본판을 안정시키는 긴박한 임무입니다. 피해 기업의 생산 경영 정황을 깊이 조사하고 역량을 집중해 GMP 인증, 특수설비 정기 검사, 생산 자격 재심사 등 막힌 부분을 뚫으며 한계 기업 한계 대책으로 설비 검수, 원료 공급 보장, 자금 유통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 기업이 조속히 생산을 회복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보험의 정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험기구에서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처리하고 긴급한 일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독촉해 보험배상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피해 농가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금융기구에서 농업과 소형기업 지원, 재대출 등 혜택 정책을 실시하도록 인도하고 공업기업, 피해 농가, 신용, 농업경영 주체의 융자 수요와 정확히 연결하며 신용대출 도입을 확대해 이들이 하루빨리 난관을 이겨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보험이 재해 보상과 복구 건설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널리 선전하고 기업이 적극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초래될 수 있는 경제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예산 기획은 재후 복구 건설의 중요한 고리인 바 당면의 수요에 입각해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수요에 착안해 재해방지 감소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시농촌 급수, 배수, 수리, 도로, 교량 등 관건 분야를 주시해 1년에 재후 복구건설 중대 대상을 기획 비축하고 도시농촌 기층과 산업단지의 재방지 감소 능력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합니다.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신청 요구와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하며 대상 방안을 부단히 최소화하고 전단계 수속을 완산해 대상 신청의 전체성, 정확도와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파손된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재후 복구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민생 보장 개선을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경우에 대한 동태 감축을 전개하고 위험 대상을 정확히 식별 분류해 지원 대상을 내오고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제때 감축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재해 때문에 대규모로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기본 민생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대중의 주거, 취업, 의료, 교육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피해 대중의 과도기 배치, 临시 구조, 생활물자 보상 등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피해 대중의 생활이 보장되고 진료받을 경로가 있으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사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곤란 구조, 정책 지원 등 면에서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주동적으로 응답하며 광범한 대중이 신심을 굳히고 자립 자긍하며 서로 돕도록 인도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력한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과 관련 현시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18일 용정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석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회보 청주시에 한 종료연설 정신과 조항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당면 경제운행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똑똑히 인식하고 대상건설을 다잡고 발전을 촉진하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일층 증강하며 전력을 다해 대상건설을 다잡고 백방으로 유효 투자를 확대해 경제 지속적인 안정운행을 확보하고 전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림, 화야, 장비, 기지 대상은 주로 미광장 보강, 로설, 정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호가복은 기업 생산 작업장을 찾아 전반 계획, 공사 길 등 정황을 상세 여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토지 양도 수속을 위해 하루빨리 완공되고 운행에 투입되도록 확보하기 바랍니다. 모아산 주차 휴식 광장 대상은 고급 호텔과 온천 건강 양생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새 지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을 살펴보고 관련 정황 소개를 자세히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은 모아산과 가까이 있어 주변 경관으로 인한 관광객 흐름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관광 모식을 관광 유람으로부터 숙박 관광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 관광객이 머물게 하고 소비가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 관념과 효율 의식을 강화하고 시공 역량을 충분히 배치하며 교차 작업을 실시하고 건설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행에 투입되게 해야 합니다. 용정시 농산물 무역 도매 시장 대상은 조체 건물이 기본상 완공됐는데 현재 실외 부대 시설 시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최신 진척을 살펴보고 운영 투입 준비, 상가 유치,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용정의 문화관광 산업은 발전세가 양호하고 인기와 관광객 흐름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이 하루 일찍 건설되면 하루 일찍 이 흐름을 받아 인기를 실속 있는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찍 진행하고 빨리 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환경 조명 승격, 도로 경화, 주차 부대 시설 등 세부적인 보완 사업을 다그쳐 완수하고 상가 입주와 운영팀 구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개업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용정 사회구역 내포형 종합타가봉사중심 대상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규모, 기능 배치, 공사 길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타가봉사는 천문만호의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 배치하고 시공 공정을 최적화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 인도되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집 근처에서 양질 타가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의령문교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도, 교통 소통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영문교는 도시 도로망을 완선하고 미세 순환을 원활히 하는 관건고리입니다. 대상이 기한 내에 준공돼 통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변 대중의 출행 편리와 생활질에 직접 관계됩니다.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잡아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며 시공 조직을 과학적으로 최적화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게 확보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하루빨리 편리하고 쾌적한 출행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용정시 대상건설과 투자유치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대 대상은 경제 운영을 안정시키는 주춧돌이자 현역 경제 발전 속도를 높이는 버팀목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산업 대상이 적고 실물 경제가 약한 취약점을 직시하고 경제 발전 착력점을 실물 경제에 두는 것을 견지하며 더 높은 강도와 실속 있는 조치로 대상 건설, 투자 유치 등 사업을 잘 틀어주어 현역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 장대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진도를 다 거쳐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 반식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책임 주체, 시간 절정, 추진 조치를 일층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이 일선에 나서 봉사하고 막힌 부분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 조속한 착공을 추진해야 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에

0: 대해서는 문제 원인을 정확히 찾고 대책을 세워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계속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배치 빈도를 높이고 빈틈없이 추진해 실적 있는 대상 증가량으로 요효 투자의 안정적인 증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 비축을 잘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중대 전략, 중대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6가지망 건설, 민생 개선, 생태 보호, 통상구 통로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대상 비축, 포장, 신청 등 재반 사업을 세밀하고 실속 있게 잘함으로써 정책 혜택이 최대한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화되고 구체적인 대상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요효 공장 건물, 비어있는 건물 등 기존 자원을 잘 이용하며 각종 투자 유치 방식을 영활하게 활용하고 목표 기업과 적극 연계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배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기업의 투자 실력을 정확히 판단하며 백방으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유치해 락착시킴으로써 요효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며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는 데 튼튼하고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직속 관련 부문과 영정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주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동윤 공익기금회와 길림성 자선총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정국과 주자선총회에서 주관한 2026년 동윤컵 길림성 청소년 축구연맹 경기가 19일 우리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성 각지에서 온 8개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룡정 해랑강 축구 문화 소진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우리 성에서 공익의 힘으로 청소년 체육사업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기 플랫폼입니다. 활동은 연면 축구의 고향이 깊은 축구 문화 절약에 의탁해 전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축구 기량을 겨루고 서로 배우며 의지를 연마할 수 있는 경기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학습과 경험 교류를 1층 추진하고 각 지역 청소년들의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체육 교육 융합, 체육 관광 융합 심층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활력 넘치는 민족 특색 문화 공연에 이어 경기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사흘간 펼쳐지며 단판 도태제를 실시하는데 길림성 여러 지역의 우수한 교정 축구팀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길림성 청소년들의 활기찬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결시 도시구역 하남구역의 도로교통 상황을 1층 개선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하남구역 서령로 연덕선 룡성거리 환방로 전 구간의 일부 도로 구간을 교통질서 엄격관리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고 2026년 9월 14일부터 엄격관리 조치를 실시합니다.
0: 제4회 연변 야영 관광 축제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용정시 량전 백세 운동 휴가 풍경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1: 주당위 선전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도나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한 2026년 전주 우수 민간문화단체 기층행 해민 공연이 일전 도나에서 펼쳐져 광범한 주민들에게 시청각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실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여기는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주의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1: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예, 좀 석탑하는 좀 광고 좀 하자 그랬는데요.
1: 네, 다시 말씀 주십시오.
2: 예, 저 석탑하는 광고를.
1: 아, 석탄을 파시려고요. 지난번에도 예. 연락 주셨죠.
2: 네, 예, 저는 전번에 연락했는데 네. 광고인데 지금 소식이 없네요.
1: 네.
2: 석탄은 예, 네, 다시 한번 석탄은 이제 연결이 있고요.
1: 네, 네.
2: 예, 네. 그래도 석탄인데 이거 내 뭐 얼마 있겠습니까? 한 사진 한 돈을 쌌는데
1: 네.
2: 한 돈을 스무 개씩 나오던 나오던 게 그게 내 세 개씩밖에 안 되니까 일곱 개에서 나왔는데
1: 네.
2: 뭐 싹 또 싹 물 못 대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네. 석탄 파자 그래 그랬대.
1: 네.
2: 예, 이게 좀 이왕 있는 분들 내가 좀 늦게 파겠습니다.
1: 네.
2: 예, 예. 늦게 파겠는데 이왕 있는 분들은 네 내가 연락 좀
1: 좋겠습니다.
2: 뭘 남겨주세요?
1: 네.
2: 에이, 183.
1: 네.
2: 4338.
1: 네.
2: 1666.
1: 그래요. 0166번 네. 잘 적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수 기다려보십시오. 네, 재방송 해드려야죠.
2: 예,
1: 알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집을 팔겠습니다.
1: 네.
3: 집중부근 대외저치 4층 네. 58평입니다.
1: 네.
3: 부분이 핵심 많습니다. 중학교, 중학교.
1: 네.
3: 시장도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계전화 136-3433-2636.
1: 2636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3: 네. 수고하세요.
1: 네.
4: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네.
1: 네, 피아노 파시려고요.
0: 피아노를 파시려고요.
1: 네.
0: 네.
1: 저 1번째 피아노입니다.
0: 네.
1: 패드의 야마하.
0: 네네.
1: 있어서는 안 썼습니다.
0: 네. 반년 정도 사용했고요.
1: 네.
0: 네.
1: 이거, 원래 우리 손으로 띄우던 게, 네. 대학 가서 철을 하더라고요.
0: 네.
1: 네. 그래서, 이게 또, 여기 40분도 전화번호 얘기해 주시고.
2: 우리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2: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2: 우유 터지어서 냉이 백냉이 가능합니다.
0: 네.
2: 받을 가격은 3만원 싸우 받겠습니다.
0: 네.
2: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2: 138.
0: 네.
2: 5433.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2: 수고하세요.
0: 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위원성 아파트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2칸.

0: 북한에 있습니다. 남북향으로 된 집이고요.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54430-9381번, 1854430-9381번입니다. 네, 수입지 피아노를 저렴하게 팔려고 합니다. 반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94333-7770번, 1594333-7770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고요. 시장도 아주 가깝습니다. 교통이 또 편리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8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사용하다 남은 석탄 17주머니를 저렴하게 팔려고 합니다. 지역은 연길입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34338-0166번, 1834338-0166번입니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요. 연결시 제2고급 중학교와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네, 바로 맞은편이라고 합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더문시 령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네,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수돗물은 샘물이고요.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연길시 서영진에 있는 가정집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오셔서 로인한 부분을 돌봐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오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집안일을 깔끔하게 청소해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3,500원 정도 드립니다. 연락번호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령정에서 1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집세는 한 달에, 석 달에 한 번씩 지불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입니다. 역시 세를 맡으려는 정보입니다. 네, 연길에 계시는 여성분이 북대 혹은 서영 부근에서 2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집안을 아주 알뜰하게 가꿀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세를 주실 분들은 시름 놓고 맡기셔도 될 듯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1362070-8511번, 1362070-8511번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0: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가꿔갑시다.
1: 네,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가사도우미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3067-1308번, 1363067-1308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뭡니까?
1: 네, 맞습니다.
2: 이제 그 용서에서 세를 맡겼다는 네. 전화번호 좀.
1: 아, 예, 바로 적으실 수 있나요?
2: 예, 예.
1: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157.
2: 157.
1: 네, 1433. 예.
2: 1433.
1: 네. 그리고 네. 2752번입니다.
2: 네. 2752번이요?
1: 네네. 확인해 볼까요?
2: 네.
1: 1571433-2752번. 네. 잘 적으셨죠?
2: 네. 네. 감사합니다.
1: 그래요.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네. 네.
3: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4: 덕분에 행복합니다.
3: 덕분에 잘 됐습니다.
4: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3: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4: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0: 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집입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884430061번, 1884430061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 집을 팔려고 그럼.
0: 네.
1: 그 위치는 하남 비발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1: 7층 집에 5층이고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1: 집 구조도 예, 좋습니다.
0: 네.
1: 2층이고요.
0: 네.
1: 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그 집에 가구 있는데.
0: 네네.
1: 아니, 가구도 좀 팔까 합니다.
0: 네.
1: 그 넓이는 량미 쓰고.
0: 네.
1: 그 높이는 량미 아래입니다.
0: 네.
1: 그리고 1층도 하나 있는데 그거 좀 처리하다 합니다.
0: 네.
1: 아니, 연락처는 요빠빠.
0: 네.
1: 4474.
0: 네.
1: 3898입니다.
0: 3898번. 알겠습니다. 네. 네, 잘 적었고요. 안녕히
1: 네,
0: 계십시오.
1: 수고하세요.
0: 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2층짜리 집을 세로 맞다고 그래요.
1: 네.
2: 예, 한 어릴수 평방 되고요.
1: 네.
2: 집을 예, 좀 깨끗이 거둘 자신이 있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예, 북대 아니면 그 서영, 서시장 못해 다 된다. 예.
1: 네.
2: 예, 이런 게 또 나는 136-2070-8511.
1: 네. 그래요. 바로 1번 알겠습니다.
2: 네. 잘 적었고요. 재방송 부탁합니다.
1: 네. 그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네.
3: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4: 덕분에 행복합니다.
3: 덕분에 잘 됐습니다.
4: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3: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4: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연길공항은 강서경동 화물운송 항공유한회사, 연길세관공항 주재판사처, 연길출입경 변방검사소 등 단위들과 함께 새 항로 준비 협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는 연길화물 전용기 항로 준비 작업이 실질적인 착지 단계에 진입했음을 표하며 동부가 다국무역 유통의 심층적인 재구성이기도 합니다. 경동항공의 13대 화물 전용기 항공대와 성숙된 화물운송 보장 체계라는 실력은 연변의 풍부한 화물원천 구조 및 날로 증가하는 다국 간 물류 수요와 맞물립니다. 새 항로가 개통된 후 연변의 우수한 특산물은 국제시장으로 직항할 수 있고 외래 상품도 더욱 빠르게 입국할 수 있어 지역 화물 유통의 모세 혈관이 철저히 소통될 전망입니다. 각 측은 화물운송 지면 표준화 작업, 세관 통관 감독 관리, 통상구 검사 검측 서비스, 항공편 응급 보장, 시간 자원 조정 등 작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세분화했습니다. 또한 새 항로의 사전 회보 및 등기, 자격 신청, 현장 작업 연결, 부문 간 연동 등 협조 기제를 명확히 하고 공정에 막힌 곳을 뚫었으며 시장 수요에 정확히 대응하고 지역 항공 화물운송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고능률 협동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연길공항은 각 연합검사 단위 및 경동항공과 함께 첫 비행을 위한 재반 준비 작업을 세밀하게 추진해 새 항로의 안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전력 보장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 집을 세를 둡니다.
0: 네.
1: 단칸방 세를 두는지 신흥광장 연비병원 그 부근에 있습니다.
0: 네.
1: 그 철통집에 어떻게 보면 한 20평만 가면 됩니다.
0: 네.
1: 가전제품도 고전하고 환경조건이 소용합니다.
0: 네.
1: 땅 가격이 세를 돌리고 그런데 그리고 네. 그 이거는 원집인데 통집인데 팔아도 되고 세를 둬도 되고
0: 네, 또 한 채 있나요?
1: 예, 또 한 채 있는데
0: 네.
1: 면적은 65평만
0: 네.
1: 예, 4층 집에 4층입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중고 가전 제품들이 액정 텔레비, 전자동 세탁기, 냉장고, 냉동고
0: 네.
1: 한국 국구 등급소 웨이브로 매치가 매치와 유엔지 등등
0: 네.
1: 그리고 중고 가구도 있습니다. 옷장,
0: 네.
1: 침대, 화장대 등등
0: 네.
1: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뭐 위생실이 뭐 무세거나 고치기 어려운 것을 그 고쳐드립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등기, 수도, 일체가 뭐이나 다 가능합니다. 장애인들은 네. 무료로 해드립니다.
0: 네.
1: 아래 연계전화는 요산
0: 네.
1: 2443
0: 네.
1: 8797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피부과 전문의는 일상생활에서 일부 목욕 습관은 건강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운동 후나 고온 날씨에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온몸의 모공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이때 바로 샤워를 하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변해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먼저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여 심박수와 체온이 안정적으로 회복한 뒤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찬물로 바로 씻지 말아야 하며 뜨거운 물로 세게 씻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 몸의 불편함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인과 체질이 허약한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항균 바디워시, 서독선세정제, 서독물 티슈 등의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서독 성분이 들어간 세정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피부 문제가 흔히 발생합니다. 피부 표면에는 안정적인 미세 생태 환경이 존재하며 적절한 균총은 피부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서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자주 사용하면 피부의 균형이 직접적으로 깨지고 접촉성 피부염을 쉽게 유발하여 피부 건조, 가려움, 홍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

인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낮 고온에 비해 야간 고온이 인체 건강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밤에 지속적으로 고온이 유지되면 신체가 정상적으로 열을 발산하고 자가 회복을 할 수 없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은 인체가 휴식을 취하고 낮에 열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는 핵심 시간대입니다. 야간의 지속적 고온은 신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연구 결과, 낮 고온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열야 러출은 비사고성 사망 위험을 40% 내지 50% 독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더위로 깨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바 야간 기온 상승으로 인해 1인당 연평균 수면 시간이 4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온도가 너무 높거나 습도가 과도할 경우 수면 질이 저하되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상승은 염증성 분비를 촉진하여 만성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야간 고온은 인체의 자율 신경계통을 교란해 심박수 증가, 말초 혈관 수축, 혈압 파동 증가를 유발하며 이는 심혈관 계통의 장기적 부하를 현저히 증가시키고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악성 부정맥 등 위중한 응급질환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밤동안 기온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핵심 체온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워 다음날 기초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량 여분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세포와 장기의 만성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일부 노인들이 냉기를 받을까 봐 우려해 에어컨을 켜지 않아 방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야간 발한이 과도해져 탈수가 발생하고 혈액점도가 높아지며 혈용량이 감소하여 뇌경색 및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존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소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길시 제4고급 중학교와 연길시 제6중학교와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주변에 아침 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2핀 북적현 기렵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0233번, 158347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1: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녕하십니까? 성보폐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성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보표 응담분 20곽 사시면 20곽 드리고 아이패치 3곽 더 드리며 40곽을 사시면 60곽 드리고 아이패치 10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에 참여하시고 응담분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성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성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웅담분, 이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성보폐 웅담분은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각에 1배 28하는데요. 40각을 싸면 60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떠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5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뭐 성보폐 웅담 여러 가지 부류로 많이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웅담분은 그 성분 자체가 특수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회에 마련해 놓는다면 아무튼 가족의 여러 식구들 가운데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각에 60각을 드립니다. 한 각에 128원이고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5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연계 전화번호는 5017766번입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 소나무 성자의 보배라는 보, 폐, 송보폐 웅담분은 국약 비준 허마가 있는 OTC 순 중약 문자가 붙은, Z 문자가 붙은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험 넣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연변대학 농학원 검항업연구소 거급연구원 황야진 선생이 대화를 거느리고 연구에 성공하고 상품으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이 황야진 선생으로 놓고 말하면 주임 선생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4대 중리 가족의 계승인입니다. 그러면서 해방군 총의원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의학연구중심의 주임입니다. 그러니까 간시보라고 하죠. 척추에서 뭐 암 환자들한테 백혈병 환자한테 척추에서 척추액을 이식해서 암세포 환자한테 이식해주게 되며 암을 이기는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게 되는 여기 연구중심의 주임 이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명한

0: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에 속하는 황야진 선생이 대화를 거느리고 연구에 성공해서 상품으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많은 분들은 와, 이 웅담분은 특산 웅담분이구나 하는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신심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하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 웅담은 철담, 체담, 금담 이렇게 나옵니다. 철담이라는 거는 당철이라는 철자입니다. 철담, 체담이라는 건 채소란 채, 체담, 그리고 금담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의 웅담은 보통 웅담이 아닙니다. 금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성분은 철담은 전반 웅담 성분 가운데 24.5%를 점하고 체담은 75%, 금담은 0.5%밖에 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성법의 웅담은 바로 금담으로 불리우는 웅담분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복용하시면 아래 구체적으로 그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효과가 진실합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드시게 되면 곧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전면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성법회 웅담은 이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즉시 지금 구매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어서 집안 식구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보온 제품을 드심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한각은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복용할 때에 되면 빈 캡슐을 싸다가 캡슐 안에 넣고 복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웅담은 우선 평간 맹목의 효과를 봅니다. 지금 나이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눈이 불편하지요.
1: 네, 잠시만요. 전화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집에 남편도 뭔가 뭐 좀 지방 가는 있던 데로부터 강경화까지요. 거기 복수도 한 번 더 왔다 갔다 했습니다.
0: 예.
2: 그런 이후부터는 그냥 예, 영 많이 피곤해하고 예, 영 매겹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예, 담낭 꺼지 나빠서 그냥 예, 꿀이 캥긴다고 고생 많이 하고 있었댔습니다.
0: 아, 간에 문제가 예. 있다면 담낭에 따라서 문제가 간단상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허상 영양점의 허상 예, 예 그럴 수밖에. 예.
2: 그래 늘상에 소화한 평소에 소화한 데서 밥을 또 많이 못 먹었습니다.
0: 예.
2: 그리고 기름진 거 먹으면 자꾸 설사하고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0: 아, 예,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 담즙 생산에 자연적으로 영향받을 수밖에요.
2: 그러다 지금 선생님 강의하는 이제 웅담풀 지금 어제는 한 두 달 거의 되게 먹는 게 효과 좋습니다.
0: 강경화, 강경화 복수, 예. 지방간, 알코올간 여기 이 제품 자체는 부작용이 없으면서 너무 우수한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이런 좋은 성분입니다.
2: 예, 어제 기름진 걸 조금 먹을 수 있고 예, 뭔가 뭐 옆구리 긴기된 게 아프지 않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그리고 눈이 그냥 건조하고 예, 피져서 벌거덩이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2: 예, 근데 그게 또 무슨 더 좋아지니까 그게 따라서 또 혈압이 좀 아프던 게 아침마다 챙김 좀 나쁘던 게 요새는 이거 먹어서부터 딱 성사해야 합니다. 혈압이 그게 언제 살지
0: 그럴 수밖에요. 이게 곰이 주약에 석 달 내지 다섯 달을 동맹하는 어간에 무엇 때문에 네. 계속 생존할 수 있는가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생존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이걸 드시게 되면 지방간이 있거나 알코올간이 있거나 강경화가 있거나 강경화 복수가 있거나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이 아주 필요할 겁니다. 소화가 잘 되고
2: 네. 혈압도 온종일 잘 된다. 아무래도 이 약 먹어서 혈압이 엄청 잘 되지만
0: 지방이 많이 까지니까 혈관이 예. 수통 잘 되는 거죠. 예.
2: 그래서 요즘에는 목이 맥이 난답니다. 그렇게 그냥 맥에서 누워 있던 게 그래서 아무래도 할 때 더 먹겠다. 오늘 또 배달 받다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우대정책이 요지간이 특별한 우대정책이 진행됩니다. 40각을 싸면 60각을 줍니다. 요즘은 어느 분이 예, 40각에 60각을 싸간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집에 가서 너무 열렬한 환영 받았다고 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 예. 그러면 좋았을 거죠. 오늘 또 배달 받.
0: 예. 네.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운담분 쓰고 있습니다.
0: 예.

0: 지방간이 있고 교정간이 있어요. 오른쪽에 계속 무직하고 그리고 또 내려놓습니다.
1: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 우수한 선택이 될 겁니다.
0: 지금 오른쪽에 무직하던 게 무직하지 않고 자매들은 선사가 됐습니다.
1: 그럼요, 그럼요. 예.
0: 그래, 관절이 심한 것도 관절도 지금 나가버렸고.
1: 관절통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게 주약에 관절통을 해결한 데는 콤팥을 도와주고 간과 콤팥 사이는 호상, 돌보고 호상 영양 주는 사이로 되어 있으면서 간이 좋아지고 콤팥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관절통이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0: 그래, 왜, 피곤하고 매겼던 게, 운남분 먹으니까, 예. 피곤하지 않고 맥이 난다.
1: 그럼요. 예.
0: 아, 그래. 나에게는 영 효과 좋으니까 더 싸서 쓰라고 그런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부는 다각도로서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이제 위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혈질을 조절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이런 능력은 충분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과분한 지방을 빨리 溶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2: 네,
1: 우리
2: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응답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 빙가리 수가에 고정맥이 없고 어떤 때는 속이 트지가 한가함이도 나고 예. 사야되는 감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언짢게 그리도 묵직하고 땀을 세일 흘리고 이렇습니다.
1: 예.
3: 근데 이것은 후에 지금의 이증상이 딱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래 이제 앞에 분도 얘기하지만 땀에도 선생님 정상 되었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제품이 이렇게 좋은 제품이 어디 그렇게 많습니까? 이건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작용이 비교적 전면적이고 확실하고 효과가 빠르다 했죠. 예.
3: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시계된가? 당나무에 있어서, 예. 이거 제법 일어나면 이길 수가 없고, 그 다음 달걀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럼 소화도 안 되고, 예, 당나이 더 아픈 것 같았는데, 이것은 예,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당나무도 좋아졌어요. 달걀 많이 먹어드리고, 제법 일어나면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다.
1: 그럼요. 간이 좋아지니까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제품 드셨는데 소화가 그렇게 잘 되고, 이제 말씀한 것처럼, 계란 먹기 힘들던 게 계란 먹어도 쑥쑥 소화가 잘 되고, 오징어는 기름진 것, 기름 저음도 넣은 채소 같은 걸 먹자 해도 금방 불편해서 못 들던 게이 제품 드시면서 소화가 그렇게 쑥쑥 잘 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3: 예, 이게 무릎 뼈쪽이 아프도 버티면 무릎 뼈 아야 아픕니다.
1: 골가모병 해결에 좋습니다.
3: 예. 이 관절이 좋아서 그냥 웅당분도 따는 일이 약방에서 방금만 싸먹었었는데 이게 두배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이건 특수 출처가 특수하지 않습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보통 기타 웅담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정도로 빠른 효과,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선생님, 오늘 다시 갔다 지난 오랫동안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2: 네,
1: 건강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웅담분에 우리 오빠분께서 이미 얻었은지요, 그건 한달 되는데,
1: 예.
4: 참 효과가 잘 나온다.
1: 웅담분은 허물할 데 없는 좋은 제품이죠. 예. 특히 이 웅담분이 그렇습니다. 성보폐 웅담분 잘 기억하세요. 예.
4: 그렇죠. 이름보다 용 좋답니까?
1: 그렇죠.
4: 예. 그래서 그거 썼는데, 지금 이 지방간이 이전에 있고, 그 다음 당남도 안 되고, 소화도 잘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 웅담분을 쓴 후부터는, 지금 이게 지방간 이제 배가 용 크고, 숨이 차고, 그러다니도 그런 게 지금이 훅 꺼졌단다, 배가에.
1: 그럼요.
4: 예.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당랑도 좋아지고, 뭡니까, 비장도 예, 이전에 좀 그냥 두문두문 아프고 이랬는데, 좀 많이 낫다.
1: 비가 허한 분들한테도 잘 어울립니다. 전면적입니다. 예.
4: 예. 그리고 그다음에 눈도 좀 이렇게 보이고 이래 된게 백내장이 돼서 병원 가면 자꾸 수술하니까 겁이 나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응답문을 쓴 게 지금 눈이 이렇게 지불을 하고 이런 게 좀 눈이 맑아졌답니다. 이전보다.
1: 그렇죠. 청간맥목의 효과를 보는 게 바로 성법회 응답입니다. 예.
4: 아, 성담표.
1: 성법회 응답. 예.
4: 성법회
1: 응답. 예, 예. 여기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넣으셔.
4: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선생님.
2: 네.
4: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법회, 소나무 송, 법회라는 보, 송법회 응담분. 이 제품 자체는 5017766번에 전화하게 되며 곧 문전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잘 기록했다 제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법회 응담분은 효과가 비교적 전면적이라 하는 데는 어떤 전면적으로 효과를 보게 되었는가 하면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저 가면 인후가 그 부원하고 인후염으로 인해서 동통이 생기거나 그리고 구강기형이 생기거나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눈이 늘 부원하고 그리고 눈이 계속 매워나고 훨라라하답니다. 결국 대변이 건조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하게 돼 있고 보온 제품 자체는 그리고 쩍하면 기침을 담아두고 하는 분들한테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즉화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만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담낭에 결석이 있거나 담낭염이 있거나 담낭벽이 두껍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리단 룽스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담낭에 좋고 담낭 결석을 용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혈지가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혈당이 삼고가 생기는 분들, 혈당, 혈압, 이건 기본으로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과분한 지방이 그 혈관 내벽에 많이 붙어 있으면서 혈관이 유효 직경을 줄여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겠습니다. 보온 제품을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많은 분들이 혈압이 정상 돌아오더라. 혈지가 한동안 복용한 다음에 각 검사하게 되면 각 검사해보세요. 한 반년, 1년 드시고 가서 검사해보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이거 약으로 드세요. OTC 국약이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지방이 까지는 차원에서 이건 또 지방이 까진 데서 무한하게 까져서 무슨 뼈만 남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사를 평형상태로 조절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과분한 지방을 까주는 이런 역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혈전으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생기는 걸 미리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동맥경화 그리고 지방간, 알코올간 이런 걸 해결해주고 그 외에 지금 이 제품 자체는 과분하게 그 골격통이 생기거나 골격이 상했거나 이런 분들한테 빨리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2: 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송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데요. 창밖을 보니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이런 날이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쓸쓸해지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지지 않나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안톤 체호브의 단편 애수입니다. 이 작품은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외로움과 소통의 진짜 의미를 묻는 걸작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19세기 러시아의 어느 고리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여기는 큰 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한복판입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신날같이 내려 길 위에

살짝살짝 쌓이고 있습니다. 길가에는 낡은 마차 한 대가 그대로 멈춰 있어요. 마부는 마치 하얀 눈사람처럼 온몸이 눈에 덮인 채 마차 위에 꿈크리고 앉아 있어요. 그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길가의 한 점처럼 보여요. 이 마부의 이름은 이오나. 벌써 점심때부터 이 자리에 있었지만 아직 단 한 명의 손님도 태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손님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오나의 요즘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어요. 바로 며칠 전 그의 외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평생을 마차를 몰며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 그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마차를 몰러 나왔어요. 왜냐하면 집에 혼자 있으면 그 슬픔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 그 아픔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을 것 같아서요.

0: 그때 드디어 한 군인이 다가옵니다. 군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복의 마부, 비보르그스카야 거리로 가세. 이오나는 깜짝 놀라 고삐를 잡아당깁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전혀 그 길에 있지 않아요. 그는 뒤에 앉은 군인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용기를 내어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나으리, 제 아들 놈이 이번 주에 죽었습니다.
0: 그러자 군인이 무심하게 묻습니다.
1: 그래? 왜 죽었지?
0: 이오나는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온몸을 돌려가며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열병에 걸려 사흘 만에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고요. 하지만 군인은 그의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목적지에나 가고 싶을 뿐입니다. 결국 군인은 짜증스럽게 말했죠.
2: 어서 가게, 어서! 이러다간 내리대도 도착 못하겠어.
0: 이오나는 말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뒤를 되돌아보며 계속 말을 잇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군인은 눈을 감고 더 이상 듣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이오나는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0: 브로콜리는 내려보낸 이오나는 다시 거리 한복판에 마차를 멈춥니다. 눈은 그를 다시 하얗게 덮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 자리에 한 시간 또 한 시간을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손님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세 명의 젊은이들이에요. 한 명은 곱사등에다 술에 취한 모양입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마차에 올라탔어요. 곱사등이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마부, 빨리 가. 늙은이, 채찍질을 해. 이오나는 가격은 전혀 따지지 않아요. 1루블이든 5코크 페이카트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손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떠드는 동안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뒤를 돌아보며 말이죠.
1: 이번 주에 제 아들 놈이 세상을 떴습니다.
0: 하지만 젊은이들은 이제 제 이야기에 빠져 있어요. 한 명은 어제 코냑을 네 병이나 마셨다고 자랑하고 다른 한 명은 그게 거짓말이라며 받아칩니다. 그 와중에 이오나의 말은 그냥 공기처럼 흘러갈 뿐이에요. 곱사등이는 화를 내며 말했죠.
1: 누구나 죽어. 어서 가란 말이야.
0: 그러면서 그들은 농담삼아 이오나의 뒤통수를 가볍게 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오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억지로 웃으며 말하죠.
1: 이 재미는 분들이군요. 복 많이 받으세요.
0: 그러다 한 젊은이가 결혼했냐고 묻자 이오나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털어놓듯이 말합니다.
1: 지금 제 아내는 축축한 땅이랍니다. 부덤이죠. 아들은 죽었는데 저는 이렇게 살아있으니 참 이상한 일이에요. 죽음이 문을 잘못 열었나 봐요. 저한테 와야 하는데 아들한테 갔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아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바로 그때 젊은이들은 도착했어요. 그들은 돈을 내던지고는 아무 일을 없었다는 듯이 사라집니다. 이제 이오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의 슬픔에 귀 기울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쌓인 애수는 너무 커서 만약 밖으로 쏟아낸다면 온 세상을 잠기게 할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 애수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저 그의 좁은 가슴 속에만 갇혀 있을 뿐입니다. 이오나는 문지기를 붙잡고 몇이냐고 묻습니다. 사실 시간이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말을 걸고 싶은 거죠. 하지만 문지기는 투명스럽게 대답하고는 그를 내쫓습니다.

이제 이나오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의 슬픔에 귀 기울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쌓인 애수는 너무 커서 만약 밖으로 쏟아낸다면 온 세상을 잠기게 할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 애수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저 그의 좁은 가슴 속에만 갇혀 있을 뿐이에요. 이오나는 문지기를 붙잡고 메시냐고 묻습니다. 사실 시간이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말을 걸고 싶은 거죠. 하지만 문지기는 투명스럽게 대답하고는 그를 내쫓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가끔은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무심해서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못 본 척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은 애수가 있고 누군가의 귀 기울임을 기다리는 순간이 있답니다. 체호부는 이 작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아요. 그저 무관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아닌 말에게서 위로를 받는 이오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들어줌이 무엇인지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했던 애수,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써내려간 작가 안톤 체호브의 글은 거창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우 담담하고 객관적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차분히 기록하듯 그의 인물들의 일상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글을 읽을 때면 마치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는 체호브가 그 단순한 일상 속에서 인생의 진실을 냉철하면서도 따뜻하게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주인공이 옳다거나 그르다는 식의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상황을 그냥 보여줄 뿐이죠. 독자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도록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오늘따라 특히 말이 없고 우울해 보이는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추운 밤에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위로가 될 테니까요. 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편집의 전정의 담당의 김민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보객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사무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0: 백년 장수 지평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고박액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고박액은 한 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하루에 한 번 딱 잠자기 3, 40분 전에 드시면 빨달로 빨아들이고 양치질하고 주무시면 금방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고 모든 잠자는 어간의 대사활동을 편안하게 완성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을 이제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백자방 구박액의 우대정책은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리는 큰 우대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100% 무료로 주는 우대활동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5각에 20각을 더 준다는 것은 100%면 15각인데 5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기실 이 제품 자체는 2,000원 현금권을 드리는 그 셈이 되는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곽의 가격이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구봉약 한 곽을 사게 되면 거기에 외용약 한 곽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기본상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싸면 15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100% 12각 후에 3각을 더 얹어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1,500원의 현금권을 거의 드리는 이런 셈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투골테나 백자방 구박액은 이번에 이 우대활동이 기회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예.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이 스튜브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예, 제 투골테에서는 한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2: 예, 오늘 한 서너 달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제 이 20년 전에 이 25년 거의 됩니다. 그 전에 이렇게 좀 사고를 심하게 당해졌다 말입니다.
0: 예.
2: 누워서 이 백날이나 누워서 이러도 못나 돌아가.
0: 심각한 보통 사고 아니네요. 예, 예.
2: 예, 영 심하게 상해됐어요.
0: 그랬어요.
2: 예, 그래서 예, 예.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풍 맞은 한자처럼 다리 질질 굽고 댕겼습니다.
0: 심각합니다.
2: 계속 예, 굽고 댕기고 이래다 예, 약을 그때 많이 써서 좀 괜찮았습니다.
0: 그때는 치료됐는데 25년 예. 전이니까 치료됐는데 나이가 예. 드시면서 그게 다시 떼날 예.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겁니다.
2: 예, 다시 또 이게 도세가지고 예. 그래서 나가 활동하기도 힘들고 계단 치고 올라오자도 영 힘들고 무릎이 아파도 대단히 힘듭니다. 허리하고 무릎이
0: 예.
2: 그래서 약을 많이 썼는데 낫지 않으니까 내 이 방송 듣고 두고 테리 이거 선택해 써봤단 말입니다.
0: 선택이 잘 된 것 예. 같습니다.
2: 예,
0: 어떠세요?
2: 이런 먹고 바르고 하니까 내 효과 대단히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지금 나가 활동하는 데 대해 아무런 모병도 없습니다.
0: 원래는 아주 불편했는데 이걸 예, 쓰시고 나서
2: 계단이랑 지구 올라올 때니 그래서 몇 번씩 쉬고 한 발 딛고 또 오르고 오르고 이랬다 말입니다.
0: 두 발을 못 와서 오르고 오르고 하면서 겨우 올라왔는데 지금은요.
2: 예. 예,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뭐 힘이 없이 그래도 꼬꼬지 올라옵니다.
0: 정상인처럼 꼬꼬지 올라올 수 있다 그랬죠. 예, 예. 대단하지요, 그런 효과가.
2: 밖에 나간 노라도 뭐 아무런 아직은 이렇게 뭐 불편한 점이 없이 영겁부나 몸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 활동하고 있지.
0: 이 제품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는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아마 이것이 제일인가 제일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믿음서에 가죠.
2: 먹고 바르고 하니까 이 바 이래 안마 이래 약을 연고를 이래 바르고 안마 하니까 이 그래도 그 화끈화끈한 게 뜨끈뜨끈한 게 대단한
0: 그렇죠.
2: 것 같단 말입니다.
0: 예예.
2: 예. 예. 그래 너무 좋으니까 이 활동이 좋을 때 대답하다 이거 좀 계속 조금 더 써야 되겠습니다.
0: 그게 뜨끈뜨끈해 나는 과정 이게 풍덕과 습덕을 빼주는 과정입니다. 예예.
2: 자관님 예.
0: 그렇죠.
2: 그리고 예, 저 어쨌든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뜨끈뜨끈해 나니까.
0: 예. 그렇죠. 예예.
2: 예. 예. 그래서 활동이 좋을 때 예, 조금 배달받아가지고 더 쓰려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0: 맨바로 이런 좋은 제품을 만났다는 게 기회 아니겠습니까? 예.

0: 이런 제품이 없었더라면 그 노년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1: 그렇죠. 이 제품 나가 활동도 못하고.
0: 그렇죠. 예예. 예. 이 제품 자체 믿고 쓸만한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귀해입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건강하세요.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드시고 그리고 외용약으로 발라주고 마사지해주게 되면 어지간해 이제처럼 뭐 백날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이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게 다시 나이가 들면 재발하는 거 이거 해결해주는 정도게 되면 어지간해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2: 네. 예. 전화받습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예, 나 백자반에서 약을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잘 썼네요.
3: 백자반, 예. 이 백자반 있지 않습니까? 한 날에 한 번물리 힘이 떼어나서 백근대는 약을 한 명살만 한 걸 만들고 하니까 농축된 약이 돼서 정말 효과 좋습니다. 약.
0: 그렇죠. 드시기도 편리하고 약 힘이 세지요. 예.
3: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약은 나 이때가 처음 봐.
0: 아, 바로 그렇습니다.
3: 자기 전에 한 번 딱 마이고 잠이 잠을 어떻게 잘 자는지 아침에 정신부터 난다.
0: 그렇죠. 예예.
3: 예. 예, 나 먹어서 정신부터 난다해서 무슨 고지 듣겠어.
0: 그렇죠. 자고 일어나도 잠 것 같지 않고 말이다. 그런데. 예, 예, 그렇죠.
3: 약물이 들어갈까나 그다음에 정신 나고 골이 조금 예 헷갈아졌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 정신 조금 이렇게 허리 통풍하던 게 그래서 아이 나던 게 약 뭐 잠을 자자 아침에 이런 정신 나가네. 아 그다음에는 그도 무슨 이렇게 힘을 해는 것도. 예. 재무 계산하는 거를 때까때까 대고 예 전화번호도 때까때까 기억이 된다.
0: 자기 전료도 그만한 게 벌써 내가 이전보다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감을 느낄 정도의 다음에 확실한 효과입니다.
3: 예, 그러니까 이 고리가 완판 다른 고리 되고.
0: 아, 그렇죠. 예, 예.
3: 원래는 이런 고리인데 이 고리 이거 그러니까 나 먹으면 이렇거니 했구만 예, 아이그로 약.
0: 아니죠. 예, 예. 약물요법이라는 게 이게 특수한 이런. 꼭 이거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가운데 훨씬 할 수 없는 이 효과 가운데서 백자반 구복의 선택이 잘 됐습니다.
3: 예, 그래도 예, 운동이고 밥 먹는 것도 그래서 다 식사요법 하게 걔도 약물요법이 좋다 말이야.
0: 그래? 너네는 걔도 힘을 쓰는 게 약물요법이죠.
3: 꼬리 헷갈아지니까.
0: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3: 다음 사자하거나 사과 같습니다.
0: 그렇죠.
3: 이번에 뭡니까 내동세수도 쓰게 돼서 예. 같이 싸다고 좀 이번에 많이 쌓아놓고 사지.
0: 예,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가게 예, 20가주입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백자반 구복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예. 네, 장수약이.
0: 아, 그렇죠.
4: 그것도 아이들입니다. 예. 붙였다가 한, 그저 한 날이나 지나면 지나 갈아와서 또 밤이 와서 예, 벌고 이르르 하고 이래던 게 정말 약을 먹어도 일 자극하고 이틀 먹고는 또 자극해 재부리고 재부리고 했는데 근데 이 약만은 위를 돕고 자극이 없고 예. 그리고 마사지 바르고 마사지 할까나 몸도 헷갈아지고 활동도 못하던 게 예, 다리 맥이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4: 예. 예. 이제도 그래 지금 전보를 걷고 싶을 그래 들어왔는데 얼마 전인지 모릅니다.
0: 예.
4: 정신이 안 번쩍 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4: 그래 예. 활동 조직에 이 두 가지를 배달받아 쓰려고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셔.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골격통하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이 그 여러 가지 약을 다 쓰자면 간, 위, 콩팥이 받아내기 어려운데 이 백자반 구복약이나 투골테는 그게 오히려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실어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복약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시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견지해서 복용하시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치아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무엇 때문에 백년 장수 제품이라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 상처, 중처, 하처 이걸 골고루 도와주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지 기본으로서 노인성 질병으로 나타나는 공능 저하를 풀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죄송합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5: 저도 백자반 구복약을 구복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6달 거의 된다.
0: 아, 예.
5: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5: 예, 첫째 잠을 못 자던 게 이 백자 구보가 구보가 아까 잠을 자.

0: 감사합니다.
1: 그렇죠. 기본입니다. 예. 여기에 원래 예. 공동주택 그게 명확하게 제기됐습니다. 불면증을 예. 해결받고 건망증이 해결받는다. 예예.
0: 아, 잠은 못 자고 영국 사람이 바쁘대다. 머리 힝하고 어지럽고 그렇던 게 예. 잠을 자고 머리가 거뿐하고 예. 얼음지 아이나고 용도없습니다.
1: 잠은 못 자면 예. 공능자를 가져오고 만병을 불러오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자게 되면 아주 좋은 보약을 드시는 그런 격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을 잘 자게 하는 게 이 제품의 근본입니다. 예.
0: 예. 그리고 기억력이 돌아서서 영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어떤 데면 전화 번호도 바로 몰라서 예, 5분에 생각하다 치고 또 무서워 가실래 갔다 내 뭐 가실 갔던가 이래던 게 지금 기억력이 돌아서가 전화 호모도 대가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 뭐 물건을 둔 것도 임차 찾아 얼마 돈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력이 돌아서
1: 그렇죠. 예.
0: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면역력이 또 첫째 때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전에는 가고 오는 감기를 다 하고 그러던 게 지금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감기 걸리지 않고 또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무슨 일을 하기도 영호랍니다. 예.
1: 이 제품 자체가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역할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예.
0: 그리고 관절이 또 용접습대다. 예.
1: 그렇습니다. 여기 예. 제하소라든지 인양호가 장진구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관절이 좋아서 통 원래 무릎에다가 저기 간 대형성 관절이 있어서요 무릎이 두께 저기 올라올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 여기 딱딱 맞추면 더 바쁘대. 예, 그런 게 이 통증 감해지고 예. 다리가 가벼워지고 걸기도 매우 허라고 용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이렇게 백상구벅에 또 자기 하루에 거저 자기 직전에 거저 반 시간 두고 먹기다 뭐 어느 감에 잠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도 약으로 쓰다가 이런 약을 처음
1: 썼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0: 예. 예. 우리 논에는 이런 약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아, 예, 바로 그렇죠.
0: 숨을 쓸수록 어디나 다 걸레에 더 예.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이번 활동에 어쨌든지 계속 먹길래 해서 이번 활동에 조금 배달 받다고 그럽니다.
1: 그렇게 예. 하세요.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가게 20가게를 줍니다. 그리고 예, 이번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501-775번에 연락하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구박의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제품이 벌써 출처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노령화 지금 우리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해방 초기엔 39세였는데 지금은 기본상 뭐 80세 좌우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성 78세, 여성들은 82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모든 노인님들이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기저귀 차고 침대 생활 집에 있기만 하고 나가기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생활질이 떨어지면서 향수보다도 사는 동안에 고통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기에 응해서 과학기술 집단에서 노령화 시대에 어떻게 노인님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시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거쳐서 나온 제품이 바로 백자반구복액인데 이 제품 자체는 안전성이 높습니다.
2: 네.
1: 기본 부작용이 없습니다. 효과가 빠릅니다.
2: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자,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1: 지금 퉁골테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그런 결과 기본 관절통 때문에 이전에는 움직이기 힘들어서 바깥 나들이가 힘들고 누워있고 집에만 계시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이 정도까지 하던 분들이 지금 기본으로서 바깥에 나가 햇빛 좀더 하고 기본 그 산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본은 자기 하기 싶은 일들을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겠고 이렇게 회복을 가져온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투골테는 골격에 빨리 투과하는 투과합니다. 골격에 빨리 투과하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확실하고 빠릅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의 기본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믿고 쓰는데 확실하게 그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이거라며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이 나왔는데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는 거의 뭐 이 제품이 처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이 거의 처음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 발명 특허를 받은 거기에 이런 구절이 포함됐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관절통에서 제일 힘든 관절통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풍한습으로는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황차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된 관절 치료 제품 가운데서 관절통, 동통이 따르는 원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경락이 수통되지 못하게 되면 동통이 따릅니다. 경락이 수통되지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동통을 낳게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기에 복방, 개미, 활락,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품을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준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차 사고 때문에 그렇게 백날 동안 누워 계시면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나이 드시면서 다시 이게 재발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나서 지금 그런 적이 있었던가 싶게 씩씩하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고 바깥 나들이 할 수 있고 모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여기 흑개미라는 성분 자체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서는 특수한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흑개미는 종합해서 말하게 되면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보신종양 역할을 하고 콩팥질 도와주게 되어 있고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기본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이 바로 흑개미입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흑개미는 인체에 필요한 70여 가지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미형 운동 영양 보물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본처 강목에서 개미를 불러서 현마라고 불렀고 개미다리 6개는 발동기 몇천 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충분한 우리의 관절통을 풀어주는 데서는 중요한 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제일 수량이 많은 동물이 바로 흑개미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흑개미가 여기에 주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으로서 우리 관절통을 풀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으로서 널리 알려지는데요. 특히 여기에 지금 칭펑텅이라는 성분이 우리 지금 개미도 역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간에서는 근육을 만들어낸다 하지 않습니까? 콩팥은 골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칭펑텅이라는 성분 자체는 또 진일보로서 경락

0: 혈을 수통시키면서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종이 있는 부분에 적지 않은 그 부위는 부종이 생기는 그런 관절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부위가 부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종을 동반한다면 특히 무릎대에 물혹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무혹을 빼게 되면 물을 빼내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물이 거기에 또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소변을 통해서 재배출되어야 됩니다. 독성물질을 씻고 이게 칭펑통이라는 성분이 리소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콩팥이 좋아지니까 소변이 잘 통하고 소변이 잘 통하니까 콩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 네, 방귀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이 백다방 구별 우리 남편이 또 쓰고 있고 나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이게 전 비대도 용도 없습니다. 예.
0: 그렇죠. 예, 건팥을 도와주니까 전열선이 좋아질 수밖에. 전열선이
2: 예,
0: 좋을 수밖에.
2: 비대도 한번 쓰셨는데 또 예, 그리 어려 아이가 이제 또 서병 다 주고 예, 서병 다 아이 나가서 어디 내는 병원에 가 여다가 하는 거다 서병 받는데 아이 이거 가서 이거 작작한 구박을 그게 소변 다 달보고 소변 용기 원하게 잘 나갑니다.
0: 이게 부간선 해줍니다. 간과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니까 남성들이 그 전열선에는 큰 도움이 가죠.
2: 그리고 예, 귀도 잘 들리지 않아서 예, 내 뭐랑 말아 뭐 어라 뭐 가라고 이렇게 듣고 니네 못 듣습니다.
0: 예, 그게 콩팥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예, 중요성 그렇게 말합니다. 예. 예. 그렇죠. 예.
1: 여보세요.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에는 재하소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기본으로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하는 이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 장친구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돼 있고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귀에서 소리 나고 그거 눈앞이 아물거리고 신체가 많이 허해서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맥이 떨어지고 이런 걸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혈 부족을 풀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돼 있겠습니다. 저희들 네, 설명들
1: 네.
2: 그리고 예, 눈 부위에 개발된 게 바가진감이 나고 예. 그리고 이 혈당 조절에도 용도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많은 예.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2: 예, 혈당 조절이 잘, 어떤 때는 절타고, 예. 또 혈탄 없고, 이러든지 혈당 조절이 계속 동사입니다.
0: 당대사, 지방대사가 간이 좋아지니까, 간에서 당대사, 간에서 지방대사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간을 도와주니까 자연적으로 그럴 수밖에요.
2: 그리고 예, 혈압.
1: 네,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2: 선생님께
0: 배달
2: 받아도 쓰겠습니다.
0: 예. 아, 그렇게 하세요.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백자방 구복액과 두걸대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사무매대입니다. 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밝혀줄 재미있는 이야기, 궁금증을 풀어주는 알찬 상식이 가득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상상력을 키우고 용기와 희망, 긍정적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우리 곁에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동물과 일상의 건강 상식, 좋은 생활 습관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친구들의 진심 어린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공감하며 해결 방법을 같이 생각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신기한 과학 원리를 쉽고 즐겁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면서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해볼까요? 동요 꽃나무 꿈나무를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동화는 작은 다람쥐의 겨울 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꼬리가 솜처럼 부드러운 어린 다람쥐 소미가 살았어요.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숲속 친구들은 하나 둘 맛있는 도토리와 밤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죠. 토끼 친구는 벌써 굴 속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웠고 다른 다람쥐 형제들도 빠르게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열매를 주었어요. 소미는 발이 조금 느렸는데 높은 나무를 오르다가 자꾸 미끄러지고 열매를 주워도 자꾸 땅에 떨어뜨렸어요. 지나가던 큰 다람쥐가 소미를 보고 속도가 느려서 겨울 전에 먹이를 모으지 못할 거라 말하자 소미는 좌절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나뭇가지 위에서 늙은 부엉이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마, 남들보다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실패하는 건 아니야. 조금씩이라도 멈추지 않고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한 번에 많이 모으지 못해도 매일 조금씩 쌓으면 충분해. 소미는 부엉이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 뒤로 서

두르지 않고 매일 조금씩 노력했어요. 나무를 오를 때 천천히 발을 디디고 열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움켜잡았어요. 비가 내리는 날은 따뜻한 굴 안에서 쉬었다가 해가 뜨면 다시 밖으로 나와 열매를 모았어요. 눈이 내리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을 때 다른 친구들 모두 굴에 숨었고 소미의 집에도 먹이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소미는 포근한 굴 안에 앉아서 맛있는 열매를 먹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어요. 소미는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조금 느려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면 언제든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도 무언가를 할 때 남들보다 잘하지 못해서 속상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야기 속 다람쥐 소미를 떠올려 보세요. 누구나 각자의 속도가 있고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자세예요. 스스로를 믿고 조금씩 꾸준히 해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상식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 나비에 관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나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기한 변화를 거쳐요. 나비는 알에서 깨어나면 애벌레가 되고 그 다음 고치를 만들어 잠을 자는 동안 몸이 완전히 바뀐답니다. 이 과정을 변태라고 해요. 고치에서 깨어나면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는 것이요. 또 나비는 날개에 있는 작은 비늘 때문에 색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 비늘을 만지면 날개가 상할 수 있으니 나비를 볼 때에는 조용히 관찰만 하는 게 좋아요. 나비는 꽃의 꿀을 먹고 살기 때문에 꽃밭에서 자주 볼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나비가 고치를 만들고 잠을 자는 동안 몸이 바뀌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노랑나비 흰나비를 감상하겠습니다.

0: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나비가 구취를 만들고 잠을 자는 동안 몸이 바뀌는 과정을 변태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과정이죠. 친구들 맞췄나요?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진수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진수예요. 저는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왠지 나만 안 놀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친구들이 게임을 할 때 저를 빼고 놀 때가 많고 제가 말을 걸어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가 많고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네, 진수 친구의 편지를 읽으니 정말 마음이 아파요.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은데 소외된 느낌이 들 때는 정말 속상하죠. 별이 언니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진수 친구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돼요. 친구들이 게임을 할 때 진수 친구를 빼놓는 건 진수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그냥 게임에 빠져서 진수 친구를 신경 쓰지 못하거나 함께 놀고 싶은지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기를 내서 나도 같이 놀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친구들이 기꺼이 함께 놀아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동료를 좋아하거나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도 이거 좋아해 라고 말하면 친구들과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또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면 친구들이 진수 친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 친구들이 여전히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가가 보세요. 학교에는 친구들이 참 많잖아요. 진수와 잘 맞는 친구가 분명 있을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도 참 중요해요. 네, 진수 친구,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 보세요. 별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요.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겨울 아침 창문에 예쁜 서리꽃이 생기는 과학 원리입니다. 친구들, 추운 겨울 아침 창문을 본 적이 있나요? 유리 표면에 하얗고 섬세한 꽃, 나뭇가지 모양의 서리가 예쁘게 피어있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신기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집안은 난방 덕분에 따뜻하고 수증기가 가득한데요. 우리가 내뱉는 입김, 주방에서 물을 끓일 때 나오는 안개, 샤워 후 욕실에 가득한 연기 모두 작은 물방울인 수증기랍니다. 이 따뜻한 수증기가 차가운 창문 유리에 닿는 순간 변화가 시작돼요. 가을이나 봄처럼 기온이 영상일 때는 수증기가 그냥 물방울로 맺히지만 겨울밖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창문 자체가 아주 차가워집니다. 따뜻한 수증기가 차가운 유리에 닿으면 액체 물방울이 되지 않고 바로 얼음 결정으로 굳어버려요. 이 작은 얼음 결정들이 서로 붙어 얽히면서 꽃, 나뭇가지, 별 모양 같은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창문에 낀 서리꽃입니다. 만약 밤에 밖이 그렇게 춥지 않거나 창문 틈새로 따뜻한 바람이 계속 들어오면 서리가 생기지 않고 투명한 물방울만 맺힙니다. 집에서 간단한 실험으로 원리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냉장고, 냉동실에서 차가운 유리컵을 꺼내 실내에 잠시 놓아보세요. 컵 겉면에 하얀 서리가 살짝 생기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답니다. 네, 오늘 이 원리를 알고 나면 겨울 아침 서리꽃을 볼 때 더 신기하고 재미있게 느껴질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년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고추잠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메조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과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0: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사진에 무릎이 너덜너덜해질 그 들끓여보니 바지를 떠올리니 정말 울고 싶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구나. 상처가 깊어 쉽게 나올지 어떨지도 모르지. 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들끝 곁에서 걷고 있는 오호이병과 분더분한 정반장의 등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 생각났다. 아내가 다치자 그는 자신의 호위병과 들끝대원을 보내주었다. 남편도 힘들 것이었다. 하루 종일 행군을 하고 나서는 작전을 짜고 전장 형편을 살피느라 밤이 되어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이튿날 들끝에 누워 자는 쪽잠이 얼마나 귀한 휴식인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 들끝대원을 자신에게 보내왔으니 어떻게 쉬는지 말해서 떨어지지나 않을지 마음이 쓰이었다. 장정을 떠난 뒤 말에서 떨어진 지도자는 여럿이었다. 귀주나 운남처럼 길이 험하고 골짜기가 깊은 곳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내가 이 혁명에 걸림돌이 된데도 이대로 가야 할까? 들끝은 산등성이를 지나 산을 감으며 내리뻗은 오솔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오호이병은 하자진이 입을 벙긋거리자 얼른 다가가 물었다. 하자진 동지, 물을 좀 드릴까요?
1: 아니, 이지도를 불러줘요. 할 말이 있어요.
0: 오호이병이 앞으로 나가 이행도에게 하자진의 말을 전했다. 이행도는 행렬을 빠져나와 길가에 서서 들끝을 기다리었다. 하자진이 탄 들끝이 오자 그는 얼른 다가가서 물었다. 자진, 어디 불편해요?
1: 아니,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기 나를 맡기고 가세요.
0: 뭐라고요? 리행도는 깜짝 놀랐다. 장정을 떠난 뒤에 사람들은 눈없이 맡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맡긴다는 말이 떨어지면은 이제부터 그 사람의 목숨은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 열의 아홉은 끔찍하게 끝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맡긴다는 말을 불길한 단어로 여기었다. 그런데 하자진이 제 입으로 맡겨달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리행도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1: 앵도,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요. 이러다간 다들 지쳐 죽을 거예요. 나를 맡기고 가세요. 나중에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찾아갈게요. 네.
0: 하자진의 창백한 얼굴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었다.
1: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0: 리행도는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하자진에게 몇 마디 위로를 건네고는 동필모에게 달려갔다. 동필모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2: 어찌 그럴 수가 있겠나. 이 일을 택동에게 알려야겠습니다.
0: 리행도는 길가에 앉아

대똥을 기다려야 한다. 모태똥은 날마다 가장 늦게 잠들고 가장 늦게 출발해야 한다. 어떤 곳에 이르던 모태똥의 호위병은 먼저 모태똥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문짝으로 책상부터 만들어야 했다. 문짝이 적어 침대까지 만들 수 없을 때면 호위병과 함께 바닥에 짚을 깔고자 했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때가 많아 누가 누울 때면 남들이 일어날 무렵이 되기 일쑤야 했다. 하지만 적들이 뒤쫓아올 때가 많으니 늦게까지 잘 수도 없었다. 간부턴에서 본부를 호위하던 턴장 진갱은 한 간부에게 특별히 모태똥이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살피도록 하고는 늦게 일어나는 날이면 가서 깨운 금세강인데 이렇게 많은 부상병들을 데리고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네. 쓸데없는 생각은 말아요. 모태똥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우리가 금사강을 꼭 건널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하자지는 말없이 모태똥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검고 여위였고 부리부리한 두 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은 자신은 너무 나약하였다. 모태똥은 말없이 하자진의 머리를 쓸어 올리더니 흰 수건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들 것을 따라 한참을 같이 걸었다. 하자진은 아직도 죽음과 삶 사이를 오가는 것 같았다. 모태똥은 이대로 그네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두려워했다. 1927년 10월 34살이 난 모태똥은 주수봉기 실패 후에 남은 대우를 거느리고 지친 몸으로 정강산에 올랐다. 그때 그곳 어느 좁은 산길에서 일찍이 입대한 이 여천사를 만났다. 그것은 정강산의 오솔길이었는데 모태똥은 다 낡은 중산복을 입고 달아터져 굶기 시작한 발로 하자지를 마음속 깊이 아끼었다. 그는 이 깊은 산골에 피어난 생생한 들꽃 같았다. 단정하고 어여쁜 생김새도 그러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깨끗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하자진이 두 손에 총을 들고 싸운다는 전설은 고향 사람들의 과장한 말이겠지만 싸움에서 용감한 건 사실이었다. 1929년 초 홍군 사군이 정강산을 떠나 처음으로 강서남부로 내려가는데 낯선 고장인지라 적의 기습을 받게 되었다. 앞에서 한계탄이 패전한 뒤에 물밀듯이 도망쳐 나왔다. 그 속에는 단장 님표도 있었다. 이 위급한 고비에 모태똥은 다리목에 서서 허공에 총을 쏘아대며 전사들에게 돌아서서 저항하라고 소리를 쳤다. 그때 하자지는 손에 권총을 들고 모태똥과 함께 퇴각을 제지하면서 한 걸음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 번은 하자진이 말을 타고 포위를 뚫으면서 뒤를 바싹 달아붙은 적 두 사람을 총으로 쏘아 말에서 떨어뜨렸다. 모태똥은 무사히 위험에서 빠져나온 하자진의 손을 맞잡고 기뻐하였다. 난 당신이 이렇게 용감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 그때 모태똥은 부대와 함께 외지고 가난한 산골에 갇혀 바깥 세상과 거의 소식이 끊긴 채 살았다. 모태똥에게는 이것이 물자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보다 더 괴로웠다. 정치가가 정황을 모르고서야 어찌 정세를 판단한단 말인가. 그는 가진 방법을 다하여 적 정령구의 신문을 모았다. 그런 마음을 잘 아는 하자지는 두 개 패를 거느리고 서금으로 치어들어가 모태똥에게 이런저런 신문을 가져다 주었다.
모태통은 그 신문들을 보더니 구름을 헤치고

0: 맑고 맑은 하늘을 본 듯 그 즐거움을 뭐라 형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부드럽고도 용감한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깊을 대로 깊어지었다. 한 번은 모태똥이 아래에 내려가 삽을 검사하게 되었는데 하자진이 그의 짐을 꾸려주었다. 그런데 길을 떠날 무렵 모태똥은 갑자기 하자진을 보면서 말했다. 자진이 날 발에다 두지 않겠나? 이리하여 사형원이 앞에서 말을 끌고 그들 둘은 단풍나무 아래 냇물을 따라 한동안 걸었다. 또 한 번은 하자진이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친정으로 가게 되었다. 며칠 묵을 거라고 하고 갔지만은 반날이 지나자 모태똥이 찾아갔다. 하자진의 부모는 모태똥을 잘 대접하고 그날 밤으로 딸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늘 조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하자진이 모태똥 곁에서 비서 노릇을 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홍굴에 들어온 많은 여성들은 남편의 뒷일을 돌보며 남의 뒷말을 듣느니 작은 일이라도 혼자 힘으로 하고 싶어 하였다. 하자진도 부녀 군정 간부 훈련반에서 주임으로 일하는 것이 더 좋았다. 하지만 당에서 모태똥 곁으로 옮겨가라고 하자 그는 뼈로통해 하였다. 자신이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모태똥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였다.
1: 당신은 정말 철이 없어요.
0: 모태똥이 그녀를 나무랐다. 결국 모태똥은 애정어린 말로 설득을 하며 하자진의 마음을 다독여주었다. 일상생활에서 말다툼을 할 때도 있었다. 모태똥은 고추를 무척 좋아하였다. 고추만 있으면 상차림이 변변찮아도 잘 먹었다. 하자진도 남편의 이런 식성을 소홀히 여기지를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남겨놓았던 고추 반사발에 곰팽이가 끼어 그만 던져버린 일도 있었다. 헌데 모태똥이 밥을 먹으려다가 그 고추가 없어진 것을 보고 성을 내며 세수대야를 왈칵 뒤엎어버렸다. 또 한 번은 모태똥과 가까운 전우 고백이 다쳤을 때 모태똥이 하자진대로 약을 다려주라고 시킨 적도 있었다. 하지만 책을 보고 있던 하자진은 못 들은 척하였다. 고백의 아내를 두고 자신을 시키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다. 잇따라 두 번을 불러도 꼼짝 안 차 모태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자진을 꾸짖다가 소리를 쳤다.
1: 당신을 당장에서 제명하겠어요.
0: 하자진도 사정을 보지 않았다. 당신한테 그런 권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 일로 며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모태똥이 먼저 고개를 숙이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1: 됐어요, 됐어. 나는 쇠고 당신은 강철이지. 그래서 부딪히면 쟁강쟁강 소리가 나는 거야. 어?
0: 이런 자잘한 다툼이야 부부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 마치 연기처럼 바람만 불면 사라지었다. 모태똥은 늘 따뜻한 관심으로 자신을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하자진이 고마웠다. 그때 정강산으로 올라간 모태똥은 한 점의 불꽃도 려원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눈앞에는 보잘것없는 병력이 전부였고 어두운 세상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한없이 외롭고 적막하였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저마다 짐을 지고 자기의 길을 가는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살아가면서 옳은 길을 당당하게 가야 하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이기도 하죠. 네,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떳떳하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또 대방과 소통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참지만 말고 자신을 표현해가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필 몇 편을 감상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봉선 씨의 수필 울 땐 울어야 한다를 감상해보겠습니다.

울 땐 울어야 한다. 김봉선. 뼈를 깎아낸 아픔에 정신이 가물가물 멀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참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오늘의 내 결론이다. 스스로 정말 어찌 그럴 수가 있었을까고도 자문해보는 이 시각에 나절로 자신이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참을성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되는 순간이다. 혈압이 급격히 내려가 전신이 마비되며 온몸을 바늘로 찍어놓는 아픔에 바꿔놓은 다리뼈로 의식이 흐려진 채 내 마음답지 않게 헛소리 해제껴 댔다. 그렇게 48시간이 지나서야 동통이 약해지면서 정신이 점점 맑아왔다. 김언니, 정신 차렸어요? 이제 얼굴이 재색이에요. 창백하다 못해. 자석으로 이미 두 달째 입원해 아직도 세 번 수술을 받아야 할 옆 침대 병우의 문안이다. 정말 잘 참아내네요. 우리 집사람 두 차례나 진통제를 맞았는데 어쩌면 한 번도 소리치지 않고 맞지도 않고. 나와 같은 날에 허리 수술한 여인의 남편의 말이다. 어때요? 좀 덜해졌죠, 통증이? 아침 순회 진찰을 하는 의사의 문안이다. 네. 보세요. 교원이 다르죠? 모두들 따라 배우세요. 남은 할 수 있는데. 다들 조용해졌다. 여자들이란 원래 수다 떨기를 좋아하고 아프면 생색을 내면서 남편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할 만한 일도 못하겠다고 엄살도 부려야 하는데 난 아마 천성이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다. 어지간한 아픔은 내색하지 않고 자기절로 약 사먹고 좀 차도가 있으면 그걸로 지나가고 만다. 오죽했으면 시어머님이 두 달 먼저 해산하며 소리치던 신우이와 두 달 후 해산하던 나의 전경을 대비하며 그렇게 말했으랴. 아프면 소리치라고. 하지만 까무러치어 아무것도 모른 채 할복 수술하러

밀려 들어갈 때까지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입술을 깨물고 있더라고. 어제 밤새껏 아프다고 소리치던 한 요추 간판 탈출 수술 환자인 빈현에서 왔다던 50대 여인이 과일을 먹어 제끼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 보고 말한다. 아프면 소리쳐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성한 사람들은 몰라요. 내내 욕먹던 그녀의 남편은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리면서 눈을 끔벅인다. 병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한창 오락 프로를 방송하고 있다. 강소송 텔레비전 비성무요란 프로에서 24명의 어여쁜 아가씨들이 미래의 대상을 찾으러 나섰는데 마음에 든 상대가 나타나면 주저없이 나 당신이 요구하는 그런 여자니까 날 데려가면 틀림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연애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완곡한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먹을 건 먹는 병실의 그 여자. 거부당하고도 미소 지으며 그 다음 상대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아가씨들을 보면서 참 어쩌면 저렇게 자기 마음을 숨김없이 표달할 수 있을까 하고 감탄하게 되는 나다. 자기 있는 것 그대로 표달을 다하는 그 자체는 자신심과 용기가 얼마나 필요할까. 우는 애 먼저 젖준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싫으면 싫다고 해야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사를 알고 나머지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여자나 아가씨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울 땐 울어야 한다. 혼자 속으로 새기다가 그것이 발로가 못 돼 골마 썩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난 소리치던 그 여자를 다시 보며 그녀의 생활 대처 방식이 맞는 점이 많다고 여겼다. 벙어리 속은 나내미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표달하지 않으면 누구도 모른다. 돌릴 수 없는 순간들 앞에서 슬프면 슬프다고, 기쁘면 기쁘다, 아프면 아프다고, 아주 통쾌하면 통쾌하다고, 자기가 어떤 재주가 있으면 그 재주를 피우고 어떤 장기가 있으면 그 장기를 발휘해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야 후회 없는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무조건 참으면서 사는 인생을 바람직하지 않은 인생이라면서 자신의 장점을 표현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처럼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해가면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맞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서 정순금 씨의 소필, 가족 간에도 필요한 소통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필요한 소통, 정순금.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내외는 아들 며느리와 한 집에서 지냈다. 퇴직하고 한국에 나가 6년 남짓이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들 며느리는 우리랑 함께 살자고 청을 들었다. 며느리가 워낙 성품이 구워서 구부간에 별 모순이 없을 것 같은 데다 우리 양주도 아직은 건강해서 손녀를 얼마든지 돌봐줄 수가 있었다. 하여 우리는 별 고민 없이 흔쾌히 동의를 했다. 그렇게 시작한 한집살이는 5년간 이어지었다. 집에서 놀면 뭘 하랴 싶어 나는 청소, 빨래, 장보기 이르기까지 전부 도맡아서 했다. 그런데 3년쯤 지나자 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심장병, 갑상선 질환, 무릎관절 통증이 한꺼번에 나의 몸을 덮치었고 몸이 시원치 않아서인지 웬만한 일로도 짜증과 불만이 스멀스멀 괴어올라왔다. 아들 며느리가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는 전화만 받아도 기분이 언짢아져서 나는 말귀를 다 알아듣는 손녀 앞에서 야단을 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애랑 있다는 게 돈을 아낄 줄도 모르고 물 쓰듯이 잘 쓴다. 며느리가 한밤중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는 날에 손녀가 울면서 엄마를 찾으면 나는 우는 손녀를 달래기는커녕 푸념만 늘여놓았다. 밤이 되면 내가 엄마를 찾는 줄 보니오니 알면서 누굴 고생시키려고 아직도 안 들어오느냐. 힘껏 당긴 고무줄 마냥 우리 고부 관계는 날로 팽팽해져 갔다. 한 번은 노인협회에 나갔다가 저녁때 돼서 집에 들어오다가 마침 한껏 못을 부리고 집문을 나서는 며느리와 마주치게 됐다. 며느리는 저녁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나간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싱하니 주방에 들어가 전기 밥솥부터 열어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밥이 없었다. 대뜸 화가 났다. 이 시간에 저녁밥이나 지워놓고 나가지 해도 너무한다. 이 시애미가 밥줄 본 줄 아나 봐. 저녁밥을 짓는 내내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나는

아침밥을 해놓고 내 방에 쓱 들어가 문을 꾹 닫고 나오지 않았다. 그 후 언젠가 아들이 출장 준비를 마치고 주방에서 돌아치고 있는 나한테 다가와서 부탁할 말이 있다고 했다. 엄마, 혜진이한테는 아침에 먹다 남은 반찬을 주지 말고 저녁에는 색을 해주세요. 그때는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아들이 집을 떠난 후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반찬감을 사다 주면서 그런 부탁을 했더라면 덜 캐슴했을 텐데 끼니가 되어도 의뢰 내가 하겠지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청만들이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며칠 동안 집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들 며느리도 그것을 알아챘는지 하루는 우리를 거실로 불렀다. 며느리가 먼저 말머리를 댔다. 우리가 출근을 핑계로 감으로 돌보지 않고 끼니도 제대로 끓여드리지 못해 미안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힘드신데 이제부터는 청소를 매일 하느라 하지 마세요. 일요일에 우리가 대청소를 하면 돼요. 이후 아들의 말을 듣고 나는 미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남편이 월급 통장을 며느리한테 건네주면서 3,000원을 찾아오게 한 적이 두 번이 있었는데 그쯤이면은 들어오던 월급이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아서 자기네 월급을 덜어 우리한테 내놓았다나? 자기네 쓰기도 빠듯한 월급을 두 달 사이에 6,000원이나 내놓았다니 너무나 민망했다. 왜 진작에 말을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부모님께 수고비도 못 드리는데 어쩌다가 그만큼도 못 내겠어요 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말 없는 며느리의 효성에 나는 콧마루가 지어났다. 아들이 한마디 더 보탰다. 엄마, 혜진 엄마가 엄마 다리 많이 아파한다고 돌아오는 공휴일에 병원을 예약해놓았대요.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속이 깊은 것도 모르고 나무라기만 했으니 진작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할 걸 하고 후회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 멀게 느껴졌던 아들과 며느리, 오해로 깊어졌던 갈등의 골은 그번의 소통으로 말끔히 사라지었다.

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 소통이 없이 지내는 일상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며 이로 인해서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도 무조건 참지만 말고 서로 간 소통을 통해서 매듭지는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이어서 오기소 씨의 소필, 중년의 역지사지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중년의 역지사지, 오기소. 어느덧 나는 중년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중년이란 한마디로 청년과 노년 사이를 잃은 말이다. 대개 40살 안팎의 나이를 말하는데 요즘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서 50대도 중년으로 부른다고 한다. 50에서 벌써 두에나 갉아먹은 나로서는 인젠 중년마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허허로움이 맴돌며 가슴이 몹시 설렌다. 평균 수명의 연장이란 고마운 혜택이 아니었다면 난 벌써 중년을 졸업하고 어눌한 저쪽으로 가 있을지도 모른다. 솔직히 나는 나의 중년이 언제부터였던지 딱히 모르고 살아왔다. 돌이켜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처 없이 흘러가는 저 하늘의 구름이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허기지게 했는지 나는 늘 배가 고팠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욕심이었다. 성차지 않은 욕심에 나는 늘 방황하고 허둥댔다. 시련의 거친 조각들이 내 몸을 아프게 때릴 때마다 나는 거세게 몰아치는 사나운 바람이었다. 즉 역지사지가 결여된 억지사지이고 일방통행이었다. 대개 40살 안팎의 나이라고 하면 아마도 내가 한국에 나오던 그때가 중년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나는 30대 중반에 한국으로 나오게 됐으니까 말이다. 갑자기 처지가 뒤바뀌고 일락천장이 된 나는 지독한 외로움과 무서운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허덕이게 됐다. 가슴에 자존자강이라는 방화벽을 두껍게 깔고 자위에 억센 주먹을 불끈 쥐고 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 번은 술상에서 시야 비야 끝에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결국 상대방의 뼈까지 분질러 놓고 치료비를 건네는 대형 사고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머리맡에 참을 인자를 써붙이고 나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점차 내 몸속에 도사렸던 발톱 같은 항체들이 누그러들면서 욱하던 다혈질에 니코틴이 빠지는 것 같았다. 허나 어느 순간 나는 참을 인자도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평화롭고도 원만한 결말을 위해서 참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조건 자신을 누르고 일방적으로 참는다는 것이 어쩌면 자기를 얽어매는 자해와도 같은 소극적인 대응이란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마음처럼 신축성이 강한 것은 없다. 오늘날은 태평양처럼 넘실거리다가도 어느 순간 욱하는 찰나에는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팽팽해지기도 하니까 말이다. 아픔과 분통을 참는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감정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그 어떤 장치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역지사지이다. 어느 날 나는 참을 인자 위에 역지사지란 네 글자를 붙여놨다. 얼핏 보면 우산과도 같았다.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보라는 뜻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이다. 상대방이 나라고 생각하면 난 누구와 싸워야 할까? 자명한 리치가 아니겠는가? 참을 인자가 대문 안쪽의 안전핀이라고 한다면 역지사지는 소통의 만능 열쇠라고 말하고 싶다. 역지사지는 바로 이해심이고 용서하는 마음이다. 역지사지를 가슴에 안으면 스스로 마음을 비우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자신밖에 보이지 않던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느긋해진다. 어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지만 살아가야 할 앞날은 팍팍 줄어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중년이 아닌가 싶다. 요즘은 자꾸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난다. 중년의 감수성이란 이런 것인가 싶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하면 가끔 가슴이 뭉클거린다. 나의 문화 카페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인 양 착각한다. 그 이야기 주인공이 내가 돼서 슬픈 대목엔 영락 없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드디어 억지사지하면 울컥하는 일이 많아지고 역지사지하면 뭉클해지는 일이 많아진다는 인생 천리를 실감한다. 나는 지나치게 지적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한 치의 양보도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철판 같은 사람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타인의 실수도 상대방의 핀잔도 허허 웃고 넘기는 조금은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한다. 나의 중년 인생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다. 적어도 령원의 역지사지의 기본이 입력된 그런 사람이라면 무조건 끌어들이고 싶다. 자존심이 버티고 섰던 자리에 리애심이 들어앉으니 세월이 갈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내 마음을 감싼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반목과 대결을 피해 애돌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고 싶다. 너무 자세를 낮추면 볼품없는 인생 같지만 되려 아전굽수가 살되 영혼이 싱싱하고 사지가 팔팔해지고 가슴에 온갖 용념이 사품친다. 그래서 나는 중년이야말로 내 인생의 전성기가 아닌가 하는 아름다운 착각에 빠진다. 이러한 나를 누군가 비웃는다 해도 나는 다가가 친절히 손잡아주고 살가운 대화를 나눌 것이다. 그것은 역지사지라는 만능기가 중년의 내 마음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리라.

네, 작자는 그래서 모든 일에서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면서 참을 인자도 좋지만은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방을 이해하고 대방의 부족점을 용서하는 역지사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 최화길 세소필 남자라는 이유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남자라는 이유 최화길. 남자가 무슨 따로 이유가 있다고 남자라는 이유로라고 하는지 궁금증을 불러오는 노래 제목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 많은 노래 중에서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노래를 애창한다. 부르관이 아마추어지만 이 노래만은 얼마간 정감을 살려내는 것 같아서 자감각이 좋았다. 하기에 일단 노래방에 가면은 늘 이 노래를 선곡하다 보니 동료들로부터 남자라는 이유로가 나의 다른 한 별명으로까지 지칭될 정도다. 그래서 아내의 가벼운 오해가 뒤따르기도 했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데는 별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 어느 해인 것마저 딱히 기억되지는 않지만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녀 선생이 사무실에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 노래를 감상했는데 나는 그때 이 노래를 처음 듣게 됐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귀를 스치었는데 그냥 소음으로는 들리지 않았다. 처음 듣는 노래임에도 인차 끌리는 데가 있는 노래였다. 그래서 그 여선생에게 다시 들을 것을 요청하여 두 번 다시 들어보니 더 듣고 싶을 만큼 마음에 와닿았다. 두 번, 세 번 듣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자신이 부르기까지 하며 그렇게 반복이 된 노래가 이제는 10년을 넘어서다 보니 그 가사가 머리에 환하다. 생활 속의 남자에게 무게를 심어주는 무거운 가사의 힘을 입은 노래다. 남자임에도 애절함을 숨길 수가 없어 스멕처럼 흘러나오는 뜨겁고 걸쭉한 정감. 어느 세월인지는 몰라도 남자라.

수월히 뱉지 않는다는 비장함이 가슴을 때린다. 10년이고 20년이고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야 하는 남자. 하지만 남자는 그냥 불쌍하다는 말로는 통할 수가 없다. 남자로서의 자존을 세워야 하고 남자로서의 의무가 색다름을 지적해주는 통속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한 고백이 아니랴. 숨기고 싶어서 숨기고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르르 사는 우리에게도 남자라면 숨겨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랴. 그렇게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론 속수무책이 아닌가. 어디론가 홀 사라지고 싶을 만큼 안쓰러운 나날 속에서 그냥 바라며 버티며 살아가는 남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는 노래다. 하지만 그 노래 속의 함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울고 싶으면 울라는 메시지도 은근히 내암하고 있다. 오직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이지 그 세월이 끝이 없어는 아니리라는 말이겠다. 그 세월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심이 틀림이 없다. 그 세월은 잇되 그 세월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런 세월을 줄여야 하고 그런 세월을 해방해야 하며 그런 세월을 개변해야 하는 것이 남자라는 이유로를 이어주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물론 남자의 어깨는 힘을 실어야 한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떠밀 수 있는 힘이 실려야 한다. 남자가 여자보다 다른 것이 바로 그런 탁월한 힘이 아니랴. 남자가 남자답다는 또 하나의 징표로 남자는 그릇이 커야 한다. 옴니암니가 아니고 요리조리가 아니며 폴짝폴짝은 더욱 아니다. 산처럼 두놀지 않는 믿음이 있고 물처럼 유유한 여유가 있으며 용암처럼 뜨거운 불길이 있어야 한다. 문득 남자라는 이유를 고쳐보고 싶다. 물론 이런 가사에 의의가 있어 고쳐보려는 생각이 아님을 성명한다. 다만 그 가사로부터 유발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남자의 함의를 고쳐보고 싶다. 자신이 자신에게 억누름이 되는 부분을 가볍게 버려야 한다. 남자로 각인된 남자의 외피를 벗겨야 한다. 남자이지만 지지부진 끌고 가는 남자의 멍에를 벗어야 한다. 오직 삶을 즐기며 사는 남자, 남자라는 이유로 살아가는 남자가 아니고 남자로 떳떳한 남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의 센스 있는 남자가 아닐까 한다. 남자라는 억지 같은 이유는 원래 존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작자는요, 남자라는 이유로 모든 일을 참고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참을 인자를 기억하고 참고 견디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점과 장점을 표현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도 제창할 바가 아닐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누구나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것을 바라면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선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서조 조장인 호가복이 주재하에 20일 오전 2026년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서조 제3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쪽 단결 진보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늘 활짝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성류꽃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건설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연변조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 전면 추진 실시 방안, 2026년 연변조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실시 방안, 연변주 331 국도 5가지 공동회랑 건설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성립꽃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식별도가 높고 인솔 효과가 강한 일련의 특제 활동 대상을 기획해 내놓음으로써 우리 조 확고 수립 사업이 심층 추진되게 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성립꽃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구축에 관한 사업 방안에서 확장한 총체적 목표와 중점 임무를 겨냥해 담체 내용을 분류 설계하고 활동 내포를 풍부히 하고 확장하며 5대 담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성립꽃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가 확고히 자리 잡고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담체 활동을 정교하고 우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 이야기, 문화 침륜, 예술, 미식, 체육 경기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가상현실, 홀로그램 투영 등 기술 수단을 활용해 1년의 몰입식, 정경식, 체험 대상을 정성껏 내오고 다양한 연령대와 부동한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끌어 재반 활동이 주제가 뚜렷하고 특색이 선명하며 효과가 뚜렷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힘써 높여야 합니다. 특색 사업의 주목점, 선진 전행 사례, 기층의 생동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상하고 온도와 힘, 전파력을 갖춘 일련의 선전 작품을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성립꽃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구축을 중요한 기초성, 전략성 공정으로 들어주고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고 제도 설계를 강화하며 전반을 통괄적으로 고려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공유의 정신터전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정신 고취를 심화 확장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리론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 선전교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동북항일연군 정신, 항미원조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해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 정치적 기반을 부단히 공고해야 합니다. 마음 진윤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문화 침륜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교양 보급, 보호 전승, 교류 전파를 강화하며 우리의 중국군 문화 천문만호 진입 등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무형문화재 보호를 정성껏 잘하며 세계관, 세계중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하는 데 충분한 자양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융합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 통영어로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국가 통일 편찬 교재 사용을 전면 추진하며 동어 동음 성과를 공고히 하고 동어 흥변 표준어 보급 브랜드를 강화해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관광을 통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등 담체 플랫폼 기능을 최적화 승격시키고 성립꽃 활짝 핀 연변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오 플러스 등 브랜드를 강화해 여러 민족의 광범한 왕래와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주에서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활동을 펼친 지 74년째 되는 해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는 첫 해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잘 전개하는 것은 당의 민족 정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법에 따라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활동 내포를 힘써 심화하고 방식과 담체를 부단히 혁신하며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짙은 분위기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활동 담체를 알심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성립꽃 활짝 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의 꿈 구축 활동 주제를 둘러싸고 법률 보급 한마음 역사 맥락 같은 근원
봉복이와 한길 등 활동 단체에 의탁해 1년의 소통

0: 몰입식 체험 전경을 혁신적으로 내놓아 활동의 작은 담채로 연변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큰 주제를 보여줌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스며들며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선전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힘써 증강해야 합니다. 틱톡, 과이소, 위체 공식 계정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괄적으로 잘 활용하고 대중생활에 가깝고 작은 사례로 큰 주제를 보여주는 일련의 융합매체의 우수 작품을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생활에 다가가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공감대를 모으는 민족 단결 작은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역, 민족 종교 계통 우수 간부, 성류홍 기층 선전 강연원 등 역량을 조직해 기층 일선에서 선전 강연과 해석을 진행하고 통속적인 언어로 정책을 해독하며 생동한 사례로 도리를 설명하는 데 중시를 돌려 선전 강연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선전과 건설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활동을 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의 7플러스인 진활동과 긴밀히 결부해야 합니다. 기관 단위의 당건설 인솔 플러스 민족단결, 기업의 성실경영 플러스 민족단결, 학교의 덕으로 인재육성 플러스 민족단결, 부대와 경찰의 변강안정 국방공고 플러스 민족단결을 탐색적으로 실시해 민족단결진보 건설을 기층치리 일상에 융합시켜 건설사업이 깊이 있고 실속있게 추진돼 더 큰 성과를 거두게 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직속, 연변주재,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강산업연구원에서 근일 2020년 중국 중약기업 종합경쟁력 5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길림 오동야급 집단 주식유한 회사는 재차 입선돼 34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평에서 입선된 동북 삼성 관련 기업 중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의약공업 종합경쟁력 평가 체계는 중강산업연구원에서 알씀드려 구축한 것으로 시가 가치 평가, 상업화 능력, 연구 개발 능력 등 3대 핵심 차원을 둘러싸고 경쟁력 지수 모형을 구축해 의약공업기업 발전 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약기업의 종합경쟁력을 전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중성약기업 50강 순위를 형성했습니다. 순위 평균은 업계 본보기를 수립하고 중약업계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현재 이 평가체계는 업계에서 가장 권위성 있는 평가체계 중 하나로 됐습니다. 길림 오동야급 집단 주식유한 회사 전신은 1957년에 설립된 구경 연변 도나록장입니다. 1981년에 오동제약 공장을 설립하고 1996년에 심수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현재는 23개 자회사를 지배하는 집단 지주형 상장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장기간 기업은 현대 중약 분야를 깊이 개척하면서 의약 건강 플러스 금융 자본 쌍륜 구독 모식으로 연간 판매액이 6억 원을 웃도는 안신 본회액을 선두 제품으로 하고 1억 원급 소아시계 해열 구복액 등을 버팀목으로 하는 발전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길림 오동야급 집단의 총 자산은 344억 1,8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4.29% 상승했고 연간 영업수입은 23억 3,500만 원을 올렸는데 그중 중약 부문 영업수입이 60.99%를 차지했습니다. 기업은 단연간 연속 중국 중약 공업 100강에 안정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연변 야급 주식유한 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향후 회사에서는 안신 본회액, 혈 부추거 구복액 등 핵심 대품종의 2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림상 가치와 근거 중심 의학 증거를 깊이 발굴해 기존의 시장 우세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동시에 중약 조제 과립 표준 등록을 다그치고 중약 조제 과립 생산 기지 생산 능력을 1층 방출해 지역 중약 산업 군집 협동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0: 매하구시에서 개최된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에서 연변 대표단은 진취적인 경기 풍모를 보여줌과 아울러 체육을 유대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을 1층 촉진했습니다. 이번

0: 운동회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연변 대표단의 멋진 등장은 모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도문시 문화관에서 선보인 두만강은 금복, 장고, 상모춤 등 고전 무형문화재 요소를 융합했으며 환희의 장고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장고춤의 독특한 운치를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도문시 문화관 부관장 김연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개막식, 민족 대련환, 폐막식 세 개 부분 공연 종목을 준비하는데 두 달 전부터 연습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롱북과 장고춤을 융합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을 통해 연변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정신 면모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우리 주에서는 190명 규모의 대표단을 꾸려 10개의 경기 종목과 5개의 출연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선수들은 근의 널뛰기, 민족식 씨름, 진주공, 석구 등 종목에서 실력을 보여주며 도합 29개의 1등상을 따내는데 1등상수가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또 체육도덕 기풍상도 받았습니다. 연변 대표단 민족 건강체조 선수 최위건입니다. 경기장에서 우리는 전성 여러 민족 선수들과 함께 교류하며 서로 배우고 경례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려는 동작과 포만된 정신 자세로 중화민족 한 가족의 짙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연변주에서는 연변 전통 지역의 깊은 저력과 전승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보여주고 신시대의 변강 아들, 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연변주는 다음 해에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주에서는 다음 대회 개최를 계기로 민족 체육 문화 내포를 깊이 발굴하고 민족 단결 교류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실천 담체를 부단히 풍부히하고 신시대의 연변 민족 단결 진보와 고품질 발전의 세장을 힘써 엮어가게 됩니다.
1: 2026년 제2회 연변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발길 따라 떠나는 독서 조제 독서 활동이 그늘 영정시 삼합진 고모커피 쉼터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전민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겨 고모 옆에서 고전 이야기를 읽고 초심과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활동은 조당리 통전부와 조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연변조와 용정시 의량급 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및 서부계획 자원 봉사자 대표 도합 40명이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 참가자들은 시사 칠률 장정을 함께 랑송했습니다. 귀빈들은 연을 쫓는 아이, 협강의 구비진 곳에서 청춘 중국 등 도서를 둘러싸고 자신의 경력과 결부해 독서 소감을 나눴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고모 커피 쉼터에 도서 100권을 증정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좌수성입니다. 저는 산동 빈주에서 온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입니다. 고모커피 쉼터는 변경 국도의 봉사 부족점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331 국도 길림 구간의 대표적 인기 IP도 조성했습니다. 오늘 독서 교류에 참가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책 한 권을 읽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신사회 개청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박홍입니다. 이번 활동은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겼는데 활동 내용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특히 의미 깊었던 것은 삼합촌 당지부 서기가 우리에게 회양나무 고목이 변경을 지켜온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홍색 독서와 연변의 변경 문화를 결부시켜 모두가 위국 수변의 가국 정회를 절실히 체감하게 했습니다.
0: 8월 19일은 9번째 중국 의사설입니다. 연변조의병원에서는 관절외과, 심혈관내과, 뇌질환과, 내분비과, 로인병과 등 전문과 전문가팀을 조직해 연결시 조향전진에서 무료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로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문제에 대해 맞춤형 약 사용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현장에는 또 중리조의 특색기술체험구를 설치해 주민들이 이침, 부항 등 요법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조의병원 의무과 과장

0: 김흠입니다. 양질 진료와 특색 의료 기술로 대중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21회 중국 장춘영화제 활동 중 하나인 240차례 전민 보편혜택 공익영화 관람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영화 관람 활동 시간은 28일까지이고 성내 도합 28개 영화관의 활동에 참가한 가운데 장춘, 길림, 매하구, 사평, 연길 여러 곳이 포함됐습니다. 연길 만달 영화관에 영화 7차례 방영하게 됩니다.
1: 조동업 농촌국, 조생태 환경국 등 여러 부문에서는 근일 훈춘시 밀강향 하와자촌 밀강하반에서 소생생물 자원 증식 방류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100만 마리의 대황어 치어가 밀강하 수액에 방류됐습니다.
0: 지금은 가을철 알곡 산량 형성 관건기이자 농약을 살포하는 적합한 시기입니다. 안도현에서는 각 향진을 조직해 농용 무인기를 통괄 배치하고 살포 작업을 하면서 농작물 생장을 촉진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풍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이 가을철 봉군 관리에서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할지 봉군 관리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주 농업 농촌국에서는 알곡작물 홍수 피해 후 과학적인 시비로 피해를 감수할 때 관한 기술 지도 의견을 발부해 농민들이 과학적 시비를 지도하고 작물의 생육 회복을 촉진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기술 지도 의견은 홍수 피해 후 시비는 과학적인 규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밭에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분별한 시비를 금지해 뿌리가 썩는 현상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잎에 먼저 영양을 공급해 긴급 복구하고 그 다음에는 흙이 시비해야 하는데 작물의 뿌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회복된 뒤에 토양의 비료 공급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비료 농약 혼합 살포 한번 살포로 다중 효과 방식 을 도입해 쾌청한 날씨를 이용한 집중 작업을 권장했으며 드론 분무기, 인공 분무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생육 촉진과 동시에 병충해 방지 작업을 펼쳐 밭 관리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진 후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토양의 시비를 하는데요. 일반 밭, 피해가 심한 밭 그리고 천천히 녹는 비료를 밑거름으로 준 밭으로 구분해서 질소 비료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도복된 옥수수는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살짝 기울어진 것은 억지로 바로 세우지 마 땅에 완전히 누워 쓰러진 것은 즉시 바로 치우고 흙을 다져줘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콩의 경우 재해 후 생장이 느려지고 뿌리 혹 박테리아의 질소 고정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고려해 기술 지도 의견은 전용 관리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네. 근래 안도현 신합향에서는 모기버섯 재배를 특색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촌민들이 규범화된 재배 시스템을 도입하고 균종을 부단히 개량하도록 격려하고 하우스 관리부터 수확 건조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실시한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경로를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합작사 플러스 기지 플러스 농가의 모식을 통해 균종 공급부터 기술 지도 제품 회수까지의 완전한 형태의 산업사슬을 갖추었고 시험 재배를 중시하면서 배지당 생산량과 모기버섯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향리에서 재배한 모기버섯은 도합 210만 주머니 이상에 달했고 모기버섯 재배를 통해 촌민들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신합향에서는 앞으로 향당회에서 인솔하고 촌당지부가 선두에 서며 합작사에서 이끌고 농가에서 참여하는 산업발전 구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통 우세산업을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강한 방향으로 전환 승격시킬 계획입니다. 도나시 강원진 연발촌의 블루베리 재배기지는 올해도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2016년 농업농촌 경제구조 조정을 다그치고 농민들이 소득을 늘리기 위한 촌당지부에서는 늘리기 위해서 이 일대의 토양이 산성을 띄어 블루베리가 자라기 적합한 자연우지에 비추어 블루베리 재배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진적인 재배 경험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시행착오를 적게 겪기 위해 촌 간부들은 솔선수범해 안도현 이도백화진의 우수한 블루베리 재배기지를 찾아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거듭되는 비교와 선별을 걸쳐 최종 적응성이 강하고 맛이 좋으며 출하량이 안전한 북륙과 대산반 두 가지 우수 블루베리 품종을 도입했습니다. 그 뒤 3년 동안 촌 간부들과 촌민들은 부지 선정과 정리, 토양 개량, 모종

심기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경험을 총화하고 밭관리를 세밀화하며 관리방식을 최적화하는 등 거듭되는 시험 재배를 펼쳐 전천 블루베리 재배기지의 산량을 해마다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이촌의 블루베리 재배기지는 연간 생산량이 이미 1만 킬로그램 이상에 달해 촌민들이 소득을 효과적으로 누려주고 블루베리 재배 이거에 부유해지려는 촌민들이 적극성을 드높였습니다. 연발촌 블루베리 재배기지의 부지 면적은 현재 2헥타르에 달하며 상시적으로 32여 가구를 이끌어 블루베리 재배와 관리, 수확, 밭관리 등 작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촌민들이 집문 어구, 취업 및 근거리 소득 증대로 부유해지는 목표를 실현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블루베리 재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은 촌이 제한된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촌 집재 경제를 튼튼하게 다져주었는 바 연간 생산액이 10만 원 정도에 달해 촌민들이 소득 증대 및 향촌 진흥을 추동하는 특색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종시 로투구지인 사수촌의 선식 옥수수 가공 공장은 요즘 분망한 광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삶고 진공 포장을 하고 상자에 담는 등 일련의 생산 절차가 가동되고 있었고 일꾼들의 얼굴에는 소득 증가로 인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2016년 사수촌 당지부에서는 로중청의 계단식 배합 사업 구도를 모세 구축하고 로 간부들이 풍부한 기층 치리 경험에 이탁해 발전의 전반 국면을 안정시킨 동시에 예비인재 양성기제를 보완해 귀향청년, 대학 졸업생, 퇴역군인과 치부 능력자를 중점적으로 받아들여 총급 역량을 충실히 함으로써 촌의 발전을 위해 후속력을 충분히 모았습니다. 2016년 말 용정시 수화농작물 재배합작사가 정식으로 현판했습니다. 촌집체가 주식의 60%를 차지하고 촌민들은 토지, 노력과 자금 형식으로 주식에 가입했으며 선후해 623명이 합작사에 가입했습니다. 그해 촌집체 수입은 1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수촌은 용정시에서 집체경제 수입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는 100만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촌집체의 년 수입은 5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향후 사수촌은 젊은 당원 대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산물 가공 산업 사슬을 끊임없이 연장시키며 더욱 많은 산업 수익을 민생 봉사에 투입해 촌민들을 이끌고 치부의 길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타선입니다.

0: 농업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봉군 관리에 있어서 지금 이 시기는 질 좋은 월동군을 육성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로 되고 있습니다. 이 가을철 봉군 관리에서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할지 봉군 관리에 필요한 기술 조치들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연변 동방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합니다.
0: 네. 네. 올해 이 피나무 꿀은 끝났죠?
1: 네, 예.
0: 피나무 꿀 올해 생산 정황 어떠합니까?
1: 자, 올해 보면은 그 우리 피나무 꿀 생산량은 요 근년에 비교해서는 아주 잘 된 편입니다.
0: 네.
1: 그리고 특별히 개화기 비록 이제 비가 많이 왔겠지만
0: 네.
1: 딱 그 비 오는 그 과정이 저녁 시간이라 돼가지고
0: 네.
1: 우리가 꿀벌이 나가서 꿀을 채집하는데 정말 영향을 안 끼쳤기 때문에 꿀 품질도 좋고
0: 네.
1: 정말 생산량도 중등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보면은 하곡 평지 지역은 강우량이 좀 많아가지고
0: 네.
1: 밀류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전반적으로 원래 피나무꿀 생산량을 볼 때는 평년 수준보다
0: 네.
1: 아주 높은 편이고
0: 네.
1: 꿀 품질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0: 그렇네요. 한마디로 올해 꿀농사는 그래도 좋은 효과성을 본 한 해라고
1: 그렇죠.
0: 네, 결론.
1: 풍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0: 네, 풍년인데요. 네. 아쉬운 분들도 계시고
1: 그쵸,
0: 또 그쵸. 너무 좋은 수확 따낸 양봉호들도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이 밀원지 선택 같은 것들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 올해 피나무 꿀 생산을 계기로 양봉업을 하는 분들이 앞으로 꿀 생산에서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면 좋다고 보십니까?
1: 자, 우리 정말 이 장명산 지역의 우리 피나무 꿀은
0: 네.
1: 정말 우리 이 꿀 종류에서도 A급 등급에 속하는 꿀입니다.
0: 네.
1: 첫째 뭐가 우리 피나무 꿀은 향이 특이합니다.
0: 네.
1: 그 향이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맛을 보기 전에 우리 냄새부터 맡아도 향이 다른 꿀보다 더 향하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0: 네.
1: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거기에서 잘 아쉬운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씨가 좋다 해도 첫째 양봉 이 계절에 대해 들어서서 우리 양봉원들이 좀 부지런 해야 됩니다.
0: 부지런.
1: 네, 첫째 우리 밀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0: 네.
1: 가지고
0: 네.
1: 정말 이 일기예보를
0: 네.
1: 정말 자주 봐야 되고
0: 네.
1: 벌통 그 이동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둘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꿀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0: 네.
1: 올해도 보면은 그 우리 그나마 우리 여기에서 한 작년보다 비교해서 한 15% 정도 숙성 꿀을 뜨는 분들이
0: 네.
1: 좀 추가됐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꼭 지금 우리 제품들 보면은 경쟁력이 너무 심해요.
0: 네,
1: 꿀도
0: 그렇죠.
1: 아주 많고.
0: 네네.
1: 근데 꿀이란 자체는 우리 중국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했을 때는
0: 네.
1: 꿀의 생산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0: 네.
1: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품질 개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0: 네.
1: 사람들 우리 소비자들
0: 네.
1: 같은 경우에 꿀에 대한 그 신뢰감이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가 숙성 꿀 생산을 위주로 예, 수분 함량을 엄격히 통제하여 제품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셋째 벌군 건강 관리를 중시해가지고 병해충 예방을 사전에 실시하고
0: 네.
1: 건강한 여왕벌을 육성하여 벌군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벌을 해야만이 제대로 네. 정말 일도 잘해요 꿀벌들이
0: 네.
1: 비실비실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는
0: 네.
1: 비나무 꿀 제가 항상 또 강조하는 건 표준화
0: 네.
1: 예, 표준화 생산 기지를 깔끔하게 좀 만들어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장백산 비나무 꿀을
0: 네.
1: 위해서 우리 보면은 동북 지역에 봤을 때는 저쪽 흥룡강도 이제 피나무가 있어요. 신강도 피나무가 있어요.
0: 네네.
1: 근데 보면은 우리 이 그러니까 센쌍이나 센시하다 보면 장발산 뚜안숨이라 했거든.
0: 그렇죠. 장백산 피나무 꿀.
1: 예, 장백산 피나무 꿀은 어쩌면 다시 이거 비주
0: 네.
1: 우리 피나무골의 선조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이 피나무골이 이렇게 우리가 옛날 몇천 년 역사를 갖고 있는 거를 점점 보면은 정말 조금 신경을 더 써가지고 품질 관리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0: 네.
1: 그거를 그냥 우리가 많이 팔겠다고, 네. 생산을 품질 관리는 못 따라가고,
0: 네.
1: 그냥 정말 이런 생꿀 같은 거 떠가지고 파는 거가 이 소비자들한테 그 신뢰감을 떨구는 그렇지. 거라 말입니다. 조금 고생하더라도
0: 네.
1: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피나무 꿀 표준화를 해서 정말 숙성 꿀, 그 다른 꿀과 그 비교되는 그 가치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0: 네.
1: 그래야만이 언제 가더라도 꼭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날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0: 그렇죠.
1: 아주 저도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이 표준화 숙성 꿀을 했는데 지금 와 보면은 많은 사람 누구라고 이 비싼 꿀을 싸먹었는데 정작에 보면은 저한테 찾아오는 손님들은 그 가치가 틀려요.
0: 네.
1: 보통 보면은 그래도 소비 능력이 되고 꾸준하게 정말 질 좋은 꿀을 드시는 분이고
0: 네.
1: 그분들이 한 분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가치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홍보해 줄 때는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0: 그렇죠.
1: 그래 저는 항상 우리 연변 정말 그 양봉하는 분들
0: 네.
1: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고생하는 만큼 그 가치를 올려주는 거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라고 우리 꿀 생산에서 좀 더 중시를 돌리고 부지런하고 또 미런 환경 변화에 또 대응 잘 해야 하고 꿀 품질 관리 우리 숙성 꿀 생산을 위주로 한다면 꼭 앞으로 그 장원한 타산에서는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한 해 그치는 우리 꿀 농사가 아닌 만큼 올해 이 경험 잘 총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표준화 생산에 힘써서 질 좋은 우리 연변의 특산인 피나무 꿀 생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올해 우리 주의 이 가을철 류밀기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게 될까요?
1: 우리 그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0: 네.
1: 우리 한 뭐 10년 전에는
0: 네.
1: 보통 보면은 8월 초
0: 네.
1: 그때부터 이제 시작 지금 우리 기온 온화를 해가지고
0: 네.
1: 보통 8월 하순부터 네. 가을철 꿀이 시작합니다.
0: 네.
1: 그 8월 하순부터 9월 중하순까지
0: 네.
1: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해발 고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고산지대는 일찍 시작하고
0: 네.
1: 끝나며 평지 지역은 한 7일 내지 10일 정도 늦게 진행됩니다.
0: 그렇네요.
1: 그래서 항상 우리 양봉하시는 분들
0: 네.
1: 기상 상황에 따라
0: 그렇죠.
1: 내년 그 시기가 맞추기를 바랍니다.
0: 그렇죠. 네, 기상 정황에 따라서 우리 뭐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일찍 끝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또 해발고 차이에 따라서 우리 그 늦게 진행될 수도 있고 일찍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꼭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는 그런 원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가을철 보조밀원이 풍부할 경우 적당히 꿀을 뜨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우리 좀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0: 네.
1: 가을철에도 우리 보통 보면 작꿀이 많이 나와요.
0: 그렇죠.
1: 작꿀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래서 꿀이 나온다 해가지고 막 뜨는 분들도
0: 네.
1: 우리 초보들은 많아요.
0: 네.
1: 그러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면은
0: 네.
1: 그 우리 꿀벌도 일을 많이 하고 나면은
0: 네.
1: 개들이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 우리 채밀 하는 거는 뭐 월동 사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먼저
0: 네.
1: 채밀하는 건 뭔가 하면 월동 사료를 먼저 확보한 뒤에
0: 네.
1: 그 남은 여분의 꿀만 채밀하고
0: 그렇죠.
1: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꿀벌 일을 시키면 안 돼요.
0: 네.
1: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꿀벌이 이제 건강 관리입니다.
0: 네.
1: 꼭 이제 쇠약 상태가
0: 네.
1: 생기지 않게끔
0: 그러네요.
1: 물 동육성에 큰 지장을 안 줄 정도로 네. 우리가 굴을 재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네. 우리 강군 육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꿀 뜨는 시기에도 우리 강군 육성이 필요하고 또 이 지금 가을철 이 보조밀원이 풍부할 때 월동을 위한 강군 육성도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1: 네.
0: 네. 이 가을철 류밀 시기를 계기로 우리 꿀 생산을 하는 분들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그 첫째로
0: 네.
1: 재밀 우선 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월동 사료용 꿀을 먼저 확보한 뒤
0: 네.
1: 그 잉여분만 다 재밀하면 됩니다. 예.
0: 네.
1: 그리고 이제 금방 얘기하다시피 이 특별히 우리가 금년에 초보 이 양봉하는 분들
0: 네.
1: 어쨌든 갈 꿀도 올려 봐가지고는 정말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0: 네.
1: 갈 날씨도 괜찮고
0: 네.
1: 그리고 개화기가 좀 길기 때문에 좀 굴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잘 중요한 거는 이 정말 우리 꿀벌들이 이 쇠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0: 네.
1: 우리 월동 꿀벌 그 월동 관리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벌꾼 그 밀도를 유지하고
0: 네.
1: 분봉에 대한 현황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0: 네.
1: 세 번째
0: 네.
1: 우리 특별히 우리 당벽산 지역의 밤낮 기온 차이가 너무 큽니다.
0: 네, 그렇죠. 네.
1: 그리고 벌통 보온 통풍
0: 네.
1: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0: 네.
1: 예. 네 번째로는 밀류가 끝나는 시점을 잘 파악하고
0: 네.
1: 밀류가 끝난 뒤에 바로 벌꾼 후속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0: 그렇네요. 네, 금방 말씀 주신 우리 네 가지면 채밀 우선순위 잘 정하고 벌꾼 밀도 유지 분봉 현상 관리 잘하기 밤낮 기온 차이에 관련된 우리 보온 통풍 관리 류밀기가 끝나는 시점을 잘 파악해서 후속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죠. 우리 그러면 8, 9월 달 봉군 관리에서 어떤 점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우리 첫째
0: 네.
1: 우리 여왕벌 관리
0: 네.
1: 그 여왕벌을 우리 봄철에 썼던 여왕벌들도 이제 질이 많이 떨어져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여왕벌이 쇠퇴됐냐 안 됐냐 노쇠됐냐 안 됐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0: 네.
1: 그래 그 겨울에도 이제 그 여왕벌이 계속 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여왕벌 정말 질 좋은 걸로
0: 네.
1: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0: 네.
1: 질이 이제 약하다면 그 질 좋은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군세 정리.
0: 네.
1: 약한 이제 보면은 꿀벌들.
0: 네.
1: 그거를 이제 그 좀 강한 꿀벌하고 일정하게 병행을 잡게 우리 군세를
0: 네.
1: 합병을 시켜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료 준비.
0: 네.
1: 밀원이 이제 부족할 때는 그 어떤 분들이 이제 사료 가 이제 부족할 겁니다.
0: 네.
1: 그러면은 될수록이면은 우리 여기에서 저가 이제 봤을 때 많은 사람들 그 설탕 가지고 이제 어떤 건 대체하는데
0: 네.
1: 될수록이면 우리가 생꿀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사료용을 쓰는 꿀은 비싸지도 않아요.
0: 네.
1: 그냥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은 몇 원이면은 그냥 구입할 수 있어요. 사료를
0: 네.
1: 되는 거. 그거를 조금 어찌게 뭐 그 수분을 조금 농축시켜가지고
0: 네.
1: 화분을 섞어서
0: 네.
1: 만들어주면 설탕 쓰는 것보다
0: 네.
1: 가격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0: 네.
1: 그리고 그래도 꿀벌들은
0: 네.
1: 잿꿀을 먹어야만이 꿀벌들도 그렇지. 자기 사료를 먹어야 그게 든든해지지 가공한 거를 먹으면
0: 그렇죠.
1: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될수록이면
0: 네.
1: 우리가 흥룡항 지역에 가면
0: 네.
1: 우리 호박꿀이나 갈틀에 나오면 호박꿀도 많아요.
0: 네.
1: 호박꿀 내가 작년에 봤을 땐 호박꿀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이 소비자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보통 한 수에 다 사료를 씁니다.
0: 네.
1: 그러면은 그 밭을 한 건에 한 4, 5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0: 네.
1: 그런 거 싸다가 해주면은 새 와가지고 정말 꿀벌이 질도 좋아지고.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채집하는 그 꿀, 인다 또 질도 당연히 좋기 마련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꿀벌은 꿀을 먹여라.
0: 네.
1: 예. 설탕보다.
0: 네.
1: 예. 그리고 또 가을철에 잘 조심할 거. 이철에 이제 가을철 들어오면은 양봉 이 하시는 분들 잘 머리 아픈 일이 진더기 병이에요.
0: 진더기 예방
1: 진더기 병이 막 어떨 때 진드기 병이 다 퍼져 있어야 막 멸종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진드기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될수록이면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0: 똥을 벌통을 다시 청소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판덩 같은 거 가지고 네. 다시 그 안에 그 무슨 균 같은 거서 다 태워 죽여야 돼요.
1: 네.
0: 예. 그리고 그 우리가 그 분발로 된 진더기 그 약 있어요.
1: 네.
0: 한번 발라주고
1: 네.
0: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서 한 하루 동안 통풍을 시키고 건조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우리 벌군을 거기다 넣어줍니다.
1: 네.
0: 그러면은 정말 그 우리 그 진더기 퇴치 거기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줄 거예요.
1: 네.
0: 특별히 또 가을 비가 많을 때 습도가 많기 때문에
1: 네.
0: 그 건조한데
1: 네.
0: 예, 거기다 둬야 됩니다. 그리고 네. 통풍하고 습도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1: 네.
0: 예.
1: 그렇네요. 네. 이 가을철 월동 사료 장만 시기에 어떤 점들에 반드시 중시를 떨려야 할까요?
0: 첫째, 우리 사료양을
1: 네.
0: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1: 네.
0: 벌통 한 통당 월동의 필량꿀 사료양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1: 네.
0: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 네.
0: 많은 분들은 우리 꿀벌이 이제 군세에 따라 가지고
1: 네.
0: 그 이제 꿀 사료를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보통 보면은 1매당
1: 네.
0: 2.5kg 내지 3kg 정도
1: 네.
0: 그 정도를 확보해야 되고
1: 네.
0: 두 번째로는 제가 금방 강조하는 거
1: 네.
0: 그 자연 생산된 꿀을
1: 네.
0: 물동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꿀이 부족할 경우에 고품질 설탕액으로 보충해야 된다고 하는데
1: 네.
0: 그거는 우리 외국에서나 꿀이 이제 비싸고 하는 지역 근데 우리 보면 올해는 특별히
1: 네.
0: 꿀도 풍년이 들었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갈꿀 그 이제 흥동강 지역에나 그리고 저 청장 지역에 또 가던 그리고 영하
1: 네.
0: 그쪽 갈 꿀들이 잘 나와요.
1: 네.
0: 그리고 보면은 그때 거기 가면은 이런 뭐 유채미고
1: 네.
0: 그런 것도 가래 피는 거 많은데
1: 네.
0: 가격이 아주 쌉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장백산 지역에 강조하는 거는 멀지도 않는 흥동강 지역에 가 구입하면은 잘 싸면은 3원 정도에 한 가지 호박꿀을 구입할 수 있어요.
1: 네.
0: 그거를 사용하는 게 우리 설탕액으로 하는 것보다 아주 좋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사료를 미리 꿀벌들한테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사료 저장하는 그 우리 창고 같은데
1: 네.
0: 우리가 통풍이 잘 되는가?
1: 네.
0: 예. 그렇게 잘 그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예. 잘 정말 건조한데 그 사료 창고를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가을철에는 월동군 육성 우리 관건적인 시기라고 보는데요. 월동군 육성 시기에 어떤 관리 요령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첫째로 우리 그러니까 산란력이 좋은 젊은 여왕벌을 사용하여 건강한 월동벌을 육성해야 합니다.
1: 네.
0: 그래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 겨울철이라 해가지고 그냥 정말 흡수하면 안 되거든.
1: 예. 네.
0: 그래도 좀 부지런히
1: 네.
0: 그 우리가 진더기 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벌통 관리
1: 네.
0: 여왕벌도 그냥 봄에 그래도 산란을 잘 했다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 아니고
1: 네.
0: 꼭 이제 봄에 그 영벌이 산란했다 해가지고 그 정말 뭐 잘한다 해가지고 겨울 월동 그 시기에도 산란을 잘 하는 게 아닙니다.
1: 네.
0: 될수록이면 제가 강조하는 거는 봄에 우리가 정말 왕벌을 이제 그 기운 우리 여름에 이제 꿀 뜰 때 갈철에도 다시 우리가 영벌을
1: 네.
0: 이제 생산해가지고 정말 젊은 여왕벌을
1: 네.
0: 그 우리 월동벌로 쓰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사료를
1: 네.
0: 준비해가지고
1: 네. 네.
0: 우리 유충기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병해충 특히 진더기 피해를
1: 네.
0: 최소화해야 합니다.
1: 네.
0: 진더기가 심하면은 월동벌 수명이 크게 단축됩니다. 예.
1: 네.
0: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가을철 진더기 병이
1: 네.
0: 좀 심각합니다.
1: 네.
0: 저도 저번에 한번 지금 그 저쪽 팔도 지역에
1: 네.
0: 그쪽 가고 삼도고 그 지역에 갔는데

0: 네. 벌써 거기에서 진드기 병이 네.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좀 돼주고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진드기 퇴치만 잘 해도
1: 네.
0: 월동벌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 특별히 뭐 사료 같은 거는 제가 강조한 대로 저도 이제 잘 준비될 거고
1: 네.
0: 제일 중요한 거는 진드기 병을 예방 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1: 네네.
0: 네 번째로는 불필요한 분봉을 억제하고 군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1: 네.
0: 그 우리 군세를 보고 예 분봉을 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그 군세가 약한 것도 막 분봉하면 안 돼요.
1: 네.
0: 약한 거를 좀 군세가 강한 거 합병을 시켜야 됩니다.
1: 네네.
0: 그 어떤 뭐 겨울에 무슨 거 뭐 대충대충 하는데 절대 안 해. 그러면 겨울에 꿀벌이 월동도 못 하거든요. 봄에 와가지고 큰 지장을 받아요.
1: 네.
0: 그래도 또 겨울 월동벌이 좀 남아있어야만이
1: 네.
0: 우리가 봄에 이제 햇벌들도 좀 잘 키우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보조금 벌이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
1: 네.
0: 월동도 하는 건 월동 관리가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초갈 기온 저하 시 적절한 보온 조치를 해야 됩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가을철에 류밀기가 끝나는 것이 아마 9월을 중순을 계기로 한다고 보는데요. 꿀벌이 사양 관리에서 이 류밀기 끝난 후에 관리 어떤 점들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요?
0: 첫째, 밀류가 끝나면 더 이상 꿀을 따내지 말고
1: 네.
0: 예, 월동 준비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여왕벌 산란 상황을 관리하고
1: 네.
0: 기온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산란을 멈추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예.
1: 네.
0: 기온 보통 보면 우리가 산란하는 것을 11월 중순
1: 네.
0: 그때 그 정도의 전성기에 멈추면
1: 네.
0: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드기병 방제를
1: 네.
0: 집중적으로
1: 네.
0: 실시해야 되고
1: 네.
0: 가을철에 와가지고는 진드기병 퇴치하는데
1: 네.
0: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1: 네.
0: 꿀이 없을 때
1: 네.
0: 약제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
1: 네.
0: 꿀이 없을 때.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꿀을 다 뜨고 예, 그때 그 우리 퇴치 작업을 하는 거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군세를 정리 잘 하고
1: 네.
0: 약군을 학군하여
1: 네.
0: 월동에 적합한 군세를 만드는 겁니다.
1: 네.
0: 다섯 번째로는 월동 사료 양을 최종
1: 네.
0: 진짜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1: 네.
0: 부족하면 제때 보충 사양을 해야 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류밀기 끝난 후에는 우리 금방 말씀 두신 다섯 가지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번 이 진드기 퇴치 중요성 꼭 퇴치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자주 강조했는데요. 이 가을철 크고 작은 진드기 퇴치가 정말 필수라고 봅니다. 어떤 조치들이 따라서야 할까요?
0: 첫째로 우리가 밀류가 끝난 뒤에
1: 네.
0: 꿀 저장량이 많으면 그게 많이 발생해요.
1: 네.
0: 적은 시기에
1: 네.
0: 우리가 그 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 네.
0: 꿀이 많이 들었을 때 약제를 쓰면 꿀이 오염될 그 경우도 엄청 많잖아요.
1: 네네네.
0: 그리고 제가 말하다시피 그 진드기 병을 퇴치할 때는 꼭 그 우리 그 꿀벌 그 군세를 그 펑피는 다 꺼내야 됩니다.
1: 네.
0: 꺼내고 먼저 우리 별통 실내부터
1: 네.
0: 깨끗하게 우리 펀덩 가지고 다 코하고
1: 네.
0: 거기 분말로 된 걸 한번 쳐주고
1: 네.
0: 진드기약을 쳐주고
1: 네.
0: 하루 동안 통풍을 시켜 건조하게 말려줍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소 그 불통 그 이제 그 입구에다
1: 네.
0: 거기에다 진드기약을 두고 있어요.
1: 네.
0: 그러고 나면은 온 사체 이꿀들이 오염이 된다고 제가 잘 싫어하는 거 그건데
1: 네.
0: 눈에 확확 이제 띄울 때면은 정말 화가 나요.
1: 네.
0: 왜냐하면은 꿀이 그게 우리가 먹는 식품인데
1: 네.
0: 거기에다 기술 놓고 말하면은 다 진드기약이 또 강성수 함량이 또 들어간 것도 있어요.
1: 네.
0: 근데 그 꿀벌을 먹고 나면은 쟤네 개들 또 이제 그 오염이 돼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항상 그걸 강조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1: 네.
0: 진드기 병원 그거가 맞다. 우리가 분말로 된 거가 중요합니다.
1: 네.

0: 중약이고 펀덩 가지고 코에 주면은 네. 그 안에 보통 안에 균들이 다 죽어요.
1: 네.
0: 그리고 저녁에 그 분말로 된 약을 쳐주면 깨끗해집니다.
1: 네.
0: 그리고 거기에 벌써 병든 벌들이 이제 보여요.
1: 네.
0: 그걸 이제 분류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건강한 벌하고.
1: 네.
0: 분류해가 깨끗한 거를 정말 우리 청소 깨끗하게 한 그 벌통에다 예, 넣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 화학약제만 쓰지 말고.
1: 네. 예,
0: 될수록이면은 물리적 방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숯벌이 많으면은 그 진드기 병이 많이 생겨요.
1: 네.
0: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숯벌을 쓸데없는 숯벌은 다 버려야 돼요.
1: 네네.
0: 예. 그리고 그 우리 제가 얘기하는 거 화학적 화학약제를
1: 네.
0: 할수록이면은 적게 쓰도록.
1: 네.
0: 예. 근데 효과는 보겠지만
1: 네.
0: 앞으로 꿀벌이고 그렇고 우리가 그 꿀의 질량에 대해 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네. 약을 쓰더라도 정규적으로 이제 등록된
1: 네.
0: 그 약품을 써야 됩니다.
1: 네. 네.
0: 싸다에가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돼요.
1: 네.
0: 예. 예를 들면은 꿀벌은 또 과량 사용을 하면 안 되고
1: 네.
0: 그리고 만포
1: 네.
0: 그리고 우리 옛날에 물리적 약이란 건 요지수한
1: 네.
0: 자수한 같은 게 있습니다.
1: 네.
0: 그거는 그 우리가 중약을 다 가공한 거예요.
1: 네.
0: 그런 걸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여러 종류의 약제를 번갈아 사용하고
1: 네.
0: 진드기 예, 그런가 약제의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네. 오늘 우리 연변 동방 꿀벌 연구소의 최동림 소장을 모시고 가을철 양봉 관리에 필요한 기술 조치들을 알아봤는데요. 양봉허들의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반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먹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0: 인사할 때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창하게 인사를.
1: 그러니까. 네. 소리하는, 좀 네. 창을 하는 그런 그 학생들인데.
0: 네. 아, 소리할 때는 뭐 완전히 다르죠. 네. 네.
1: 소리, 저, 인사를 할 때는 좀 통성으로 씩씩하게.
0: 네. 네. 그 또 조금 적응하면은, 네. 적응하면 또 활활해지죠. 지원하겠죠. 네.
1: 맞습니다.
0: 네네네. 네.
1: 그러니까. 네. 어쨌든 보니까 방송이라고 네. 그러면 자꾸 네. 좀 긴장하시나 봐요.
0: 네네.
1: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얘는 또 갑니다. 어떻게
0: 아,
1: 될지.
0: 그래요?
1: 예, 예, 얘는 갑니다.
0: 네네네. 예. 자, 그 오늘은
1: 예.
0: 그 지난 예전에 또 배웠던 단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어, 요 단가를, 단가를 박수현 네. 선생님 요즘 또 새롭게 불러서
1: 네.
0: 거기에다 피아노에다 또 아쟁 네. 연주도 하고
1: 그렇죠.
0: 하니까
1: 네.
0: 사철가를 또 새롭게 또 들어보니까 네. 그 사철가를
1: 네.
0: 복습하는 겸 또 못 배우시는 분들은 또 한 번 또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1: 좋죠.
0: 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철가는 사실은 단가라고 그래서 어, 짧을 단위라는 뜻이죠. 짧은
0: 네.
1: 짧은 노래.
0: 네.
1: 그래서 반소리 하기 전 목을 푼다는 그런 의미에서 발성곡으로 쓰이는 곡입니다.
0: 네.
1: 그러나 아 그러면 좀 쉽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0: 네.
1: 절대 그렇지 않고 반소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목들, 식임새 같은 것들이 많이 예, 다 포함되어 있는 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까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철가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런데
0: 네.
1: 계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살이에 대해서, 인생의 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사를 그렇게 이면으로 이끌어 가시면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0: 네. 그 인생의 사계절.
1: 예예. 예, 그렇죠.
0: 네. 인생의 사계절을 지금 네. 말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예, 굉장히 그 자 우리가 단가라고 해서 짧은 것이 아니라 사철가 같은 경우는
1: 그렇죠.
0: 오, 길어요. 사설이
1: 꽤 깁니다.
0: 네.
1: 예, 예, 예. 다 하면은 한 6분 정도가
0: 네.
1: 될 듯해서 그래서 사설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럼요. 네. 사철가 사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이산 저산 꽃이 피니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허구나 오늘 백발 한심허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데 있나 반겨헌들 쓸데 있나.
1: 오,
0: 야, 이 가사가.
1: 맞습니다, 가사가.
0: 그, 예. 우리가 그냥 내내
1: 예.
0: 요즘 여기 10대들은 잘 모르겠죠. 예. 근데
1: 그렇죠.
0: 우리 그 살다 보면은 어느새 그 귀미머리가 또 하얗게 될 때가 있어요. 하얀 머리가
1: 예.
0: 날 때도 있고요. 그러면
1: 예.
0: 내 청춘이 뭐 언제 이렇게 도둑 맞췄지?
1: 그렇죠.
0: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1: 내 청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묘사가 아.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0: 그럼요.
1: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예. 그렇죠.
0: 청춘이 나를 버리고
1: 예.
0: 갔는데
1: 예.
0: 여기는 지금 봄까지예요. 이제 또
1: 예.
0: 여름 봄은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1: 그렇죠.
0: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초 승화시라.
1: 그렇습니다.
0: 옛부터 일러 있고.
1: 그렇죠.
0: 또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여름이

0: 하고 어이.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삭풍 요란에도 그렇죠.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어떠한 거
1: 그렇죠.
0: 네. 인생에 뭐 가을 뭐 겨울도 오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이 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저 나쁜 계절은 없다라는 뜻인 것 같고 굉장히 저희들이 즐겁게 이 소리를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가는 네. 대개 5-6박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머리 장단인데 첫 박으로 시작을 안 하고 5-6박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산 저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첫 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하듯이 툭툭 던져주십시오. 우조 단가는 보통 우조인데 중간에 살짝 쓸쓸하구나에서도 그렇고 중간에 가면서 계면조로 살짝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 다 우조로 꿋꿋하고 씩씩하게 불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산 저산 꽃집이니 이렇게 담담하면서 꿋꿋하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산 저산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둘
2: 이산 저산
1: 하나 둘
2: 꽃이 피니
1: 궁합 궁적 분명고 봄이로구나 그렇죠? 이산 저산 다시 한번 갈게요. 이산 저산
2: 꽃이 피니
1: 좋으세요? 지금 꽃이 치에서 소리가 이렇게 뻣뻣하게 직선으로 나가지 마시고 꽃이 비니 꽃이 비니 이렇게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꽃이 비니 자 꽃이 비니 그렇죠 놀랍 궁적 분명고 봄이로구나 그렇죠 그래서 분명고 봄이로구나 라고 있죠 그래서 분명고를 부은 명코 이렇게 다섯 글자로 분류를 해주셔야 됩니다. 들어보면 분명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분명코 봄이로구나 하자
2: 분명코 봄이로구나
1: 그렇죠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봄은 찾아왔건만은 자
2: 봄은 찾아왔건만은
1: 세상사
2: 세상사
1: 쉬고요 너무 좋으세요 세상사
2: 세상사
1: 사
2: 사
1: 쓸 쓸허드라
2: 쓸 쓸허드라
1: 좋으세요 쓸 쓸허 이렇게 풀지 마시고 호흡을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쓸쓸허드라 자
2: 쓸쓸허드라
1: 허드라
2: 허드라
1: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굳이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요즘에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3: 네.
1: 쓸쓸하더라를 네. 쓸쓸하더라로
3: 아 쓸쓸하다
1: 해서
3: 잘못 발음하면
1: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 쓸쓸하다하고 쓸쓸하다가 그렇죠. 분명 차이가 있잖아요
1: 그렇죠
3: 쓸쓸하다는 건 마음이 애잔하고
1: 그렇습니다
3: 그런데 쓸쓸하다는 건 아 그냥 보통이네
1: 그렇죠
3: 완전히
1: 그렇죠.
3: 다른 뜻이죠
1: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3: 네.
1: 절대 그렇게 쓸쓸하시면 안 돼요
3: 아, 쓸쓸하셔야 돼요
1: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3: 네.
1: 예, 세상사 쓸쓸허드라 야
2: 세상사 쓸쓸허드라
1: 쓸쓸하셔야 돼요. 지금 쓸쓸허드라 씩씩하시거든요. 쓸쓸허드라 속소리라 그래서 쓸쓸허드라 자
2: 쓸쓸허드라
1: 나도 어제 자
2: 나도 어제
1: 어제
2: 어제
1: 어제
2: 어제
1: 그렇죠 지금은 어제 이러고 계시죠 어제
2: 어제
1: 그렇죠 거기까지가 소리죠 나도 어제 자
2: 나도 어제
1: 청춘이 일러니
2: 청춘이 일러니
1: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추 잠깐 찍고 지나가는 음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춘이 아니

0: 정주운이 운이 운이 일러니 숨은 소리죠. 자, 정추우까지 갈게요. 정추우 스톱 하시고 정추우자 정추우니 일러니
1: 일러니
0: 저세요. 니 일러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 턱에 아래 입술이랑 턱이 분리된다는 느낌을 가져보시면 니 일러니가 아니라 니 일러니 니로 건너가는 것이죠. 이가 아니라 니 일러니
1: 니 일러니
0: 어시고 좋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맺어주세요. 니 일러니
1: 일러니
0: 그렇죠. 오날 백발 자 오날 백발 한시모구나 한시모구나 한시모구나 한심하고 미음 받침을 안 하시고 한시모구나 자 한시모구나 그렇죠. 나 그렇습니다. 아, 잘하시네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저산을 절대 저희 식대로의 발음을 섞어 가시면은 좀 남도지의 느낌이 안 가기 때문에 발음에 굉장히 많은 좀 시간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산저산 꽃이 비니 그렇죠? 합궁적 분명고 보미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 흐드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날 백발 한시모구나 이렇게 건너가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여기까지 다시 갈게요. 이산저산 자 이산저산 툭툭 던져주세요. 툭툭 던져주세요. 이산저산 자 이산저산 하나 둘 꽃이 핀 하고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이산저산 꽃 이 소리인데 대부분 꽃이 핀 이렇게 뜨실 거예요. 아니라 꽃이 꽃은 땅에서 피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서 날리는 느낌이 안 내잖아요. 똑같은 도리로 꽃 꽃이 아니라 꽃이 비니 자 꽃이 비니 치를 가볍게 해주세요. 꽃이 다두지 마시고 꽃이 비니 꽃이 비니 그렇죠. 놀합궁적 분명고 봄이로구나 하나 둘
1: 봄은 찾아왔건만은
0: 좋으세요. 봄은 찾아가 아니라 찾어 봄은 찾어가 아니라 찾어 하면서 으로 끌고 꼬리를 물고 계속 가실 거예요. 봄은 찾어 왔건만은 자
1: 봄은 찾어 왔건만은
0: 그렇죠. 세상사 자
1: 세상사
0: 쓸쓸 흐드라
1: 쓸쓸허가
0: 아니라 허드라 천천히 내오셔야 됩니다. 쓸쓸허드라 그렇죠.
2: 다 하네요. 그거죠.
0: 네 그거죠. 쓸허로 씩씩하게 나오신 게 아니라 천천히 해서 쓸쓸허드라 자
1: 쓸쓸허드라
0: 주시고 라가 아니라 라
1: 야.
0: 받아주시고 나도 어제
1: 나도 어제
0: 받아주시고 어제가 아니라 어제 그대로 청춘이 일러니 청춘이 일러니 청춘도 스엉춘도로 나오셔야 청춘일인데 청춘이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0: 러니 청춘 일러니 러니
1: 러니
0: 러니
1: 러니
0: 그렇죠. 오날 백발
1: 오날 백발
0: 오날 백이 올라가지 마시고 오날 백백백 아니고 오날 백발 한시무구나. 자 오날 백 빨한시무구나. 그렇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자
1: 내 청춘도 날 버리고
0: 속절없이
1: 속절없이.
2: 아 원생님 소리 너무 좋으세요.
0: 속 이 소리입니다. 절대 속이 아니라 속절없이. 자
1: 속절없이
0: 쩔업 거두죠. 쩔업씨가 아니라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자 속절없이

0: 따갈 줄 아는 범을
1: 보시고 범을
0: 범을

0: 있나.
1: 그렇죠. 봄아 왔다가, 자,
0: 봄아 왔다가,
1: 봄아로 좁혀가는 게 아니라 넓히는 거죠. 봄아 왔다가, 등기 넓어지게.
0: 봄아
1: 그렇죠.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에 미련이 가득 담기셔야 됩니다. 미련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또 그렇게 말을 또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느낌이라서 내 뜻과 소리가 좀 다르게 나가는 느낌. 왔다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왔다가 가 하고 걷어주셔야 돼요. 자, 봄아
0: 왔다가
1: 그러죠. 가
0: 가
1: 가려거든 가거라
0: 가려거든 가거라
1: 얼씨고 갈려 천천히 갈게요. 갈라니라 갈려거든까지
0: 갈려거든
1: 가거라
0: 가거라
1: 좋으세요? 가거라 가지라 가거라
0: 가거라
1: 그렇죠? 가거 인모양만 인모양만 제가 소리를 안 내고 인모양만 봤으면 이렇거든요. 이 모양이. 근데 소리를 섞으면 이 모양이 잘 안 보이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죠. 한 번 더. 가거라가 아니라 가거라. 가거라.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죠. 거기까지가 소리입니다. 가려거든 가거라. 자.
0: 가려거든 가거라.
1: 그렇죠. 네가 가도. 자.
0: 네가 가도.
1: 대부분. 니가 이렇게 들리시나 봐요. 근데 사실은 니가 가도 니가 가도 그렇죠. 니가 가도 나는 괜찮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을 항성을 섞어서 할 겁니다. 항성을 저희들이 이미 많이 배웠죠. 항성이 뭐였죠? 항성이 어떤 소리였죠? 박은지 학생. 항성이라는 것이 어떤 소리죠? 느낌이?
2: 허리를 넓혀주는
1: 느낌. 등을 넓혀주는 느낌. 기쁜 소리일까요? 슬픈 소리일까요?
2: 슬픈 소리.
1: 그렇죠. 울 때 저희들 막 슬퍼서 울 때의 소리라 그러죠. 그래서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네가 가도 슬프진 않다 하면서 소리는 또 말과 다르게 슬프게 나와야 소리의 이면이 맞는 겁니다. 네가 가도 까지다.
0: 니가 가도
1: 니에서 니 두 개 음이죠. 따인데 두 번째 저음에 가서 중심이 잡히셔야 되고 절대 니의 첫 소리에 중심이 잡히시면

0: 니하고 두 번째 음이 잡됩니다. 그러지 않게 니가 가도 자
1: 니가 가도
0: 여름이 되면
1: 여름이 되면
0: 여름이 되면
1: 여름이 되면
0: 와세요. 여기까지 오셨죠? 여름이 되면
1: 여름이
0: 그렇죠. 그렇죠. 되면 면은 두 글자예요. 면 아니고 면.
1: 면.
0: 그렇죠. 녹음 방조. 자, 녹음 방조. 방에서 아 발음을 할 때 아구석이라 그래서 내 입 모양이 장방형이 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녹음 방조가 아니라 녹음 방조. 자,
1: 녹음 방조.
0: 승화시라.
1: 승화시라
0: 던져주세요. 승화시라
1: 승화시라
0: 그렇죠. 예뿟 더 일러 있고자 하자. 예뿟
1: 더 일러 있고
0: 여름이 가고
1: 여름이 가고
0: 그렇죠. 가을이 돌아오면
1: 가을이
0: 그렇죠. 하아가 나왔어요. 딸꾹질목이죠. 가을이 돌아 하아 하아 할 때 목을 강하게 성대를 강하게 한번 닫아주셔야 되는데 형상성으로 봤을 때는 돌아 하아 찔러주셔야 돼요. 한번 손으로 돌아 하아가 아니라 돌아 하아 오면 자
1: 돌아 하아 오면
0: 그렇죠. 그렇죠. 아유,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2: 너무 상상적이에요.
0: 그렇죠.
2: 찌르고.
0: 네. 그래서 거의 반소리 수업은 어떻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돌아 오면
1: 돌아 오면
0: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
2: 좋습니다.
0: 참 잘하십니다. 이제 몸이. 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저 사철가를 할 때의 지금 느낌이랑 지금 할 때 너무 수월해지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2: 에이. 그 우리 저 김학생은 이거 배우셨어요?
3: 배웠습니다.
2: 아 배우셨어요?
0: 아, 네. 그때 계셨군요.
2: 그래요. 근데 그 지난 방송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아, 날짜를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 그 찾으면 예전에 또 수업 볼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한 번 또 이렇게 지나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2: 그렇죠.
0: 같습니다.
2: 그렇죠.
0: 괜찮은가요? 네. 괜찮으시죠? 훨씬 쉬워지셨죠?
3: 이전보다 완판 다릅니다.
2: 완판 나아요?
0: 이제 소리 이해가 또 잘 되셨으니까.
2: 이해가 잘 되신다 얘기예요? 아니면?
3: 아니, 이해가 잘 되는 것보다
2: 마이크 가까이 하시고요.
3: 엄청 다릅니다.
2: 아, 아 그래요?
0: 아, 그러세요.
2: 왜냐면, 그게 왜 다르냐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사철가라는 것을 처음 접하실 때는, 그 소리의 이런 다양한 면을 많이 안 넣었거든요.
0: 맞습니다.
2: 넣기는 넣었는데 이렇게 아 이것은 딸꾹질 모기인데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걸 그때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0: 어려워하실까봐
2: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봄여름 우리도 몇 번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 이걸 넣어도 되겠다. 그래서 알기 쉽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어제 저 전화 참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0: 아,
2: 그 애매기 타령도 너무 잘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철가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그 사철가를 제가 부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설이 없어서 야 근데 잘 하시더라고요. 앞부분도. 그러니까 예전에 배우셨던 거랑 우리가 지금 또 완전히 또 다른 한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지금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굉장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 그냥 방송을 들으시면서 직접 이렇게 배우시는 거랑 저희
0: 그렇죠.
2: 지금 스튜디오에서 함께 배우시는 거랑 또 분위기 다르단 말이에요.
0: 또 다르실 거예요. 또 혹시 집에 또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모니터 하실 때 보면 또 다르시죠. 매번 다르시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어려우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산자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봄아 왔다가 전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슬기슬쩍 한번 넘어갔습니다.
2: 그냥 빨리 나가잖아요.
0: 너무 잘하시니까. 이산저산. 꽃집

0: 이니자 이산저산 하나 둘 꽃이 궁합 궁적 분명 고품이로구나.
1: 그렇죠.

0: 그렇죠.
1: 돌아왔다가 가려든 가거라.
0: 그렇죠.
1: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금방 초승화시라.
0: 얼씨구. 예.

0: 뒤를 안, 그 좀 지나갔는데도 예습을 헤어졌으니까 지나가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1: 예선이 배워봤자 그만가.
2: 기억이 그렇죠? 많이 남았죠. 네.
0: 그렇죠. 네.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요.
1: 그러니까 네. 이 선생님 저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을 때는 네. 예선이 거 조금 들춰봅니다.
0: 아, 그렇죠. 너무 감동입니다. 네. 정말 네. 이렇게 다시 찾아 들으시고 네. 하시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실 텐데 요런 애도의 뜻에 따라서 소리 이면에 따라서 한로상봉 요라을에 또 찢어 얼개를 꼭 피지 않는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요란하다는 그거를 정말 표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요란해도 내도 제저 얼개를 올리면서 으른 시작은 이렇게 하셨지만 좀 창대하게 꼭 피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어떤 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네. 방금 하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또 뒤에 또 한 줄 더 나가봤습니다. 네, 스리슬쩍 네. 이렇게.
2: 아, 그때는 이거 이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네. 할로 상풍 삭풍이라고 했죠. 상풍.
0: 아 예예. 예.
2: 할로 상풍 예. 이렇게 하고
0: 예예.
2: 요라
0: 해도
2: 그렇죠. 그러시니까 오늘 여기 더 있네요. 예. 할로 상풍
0: 요라 그렇죠. 요라 넓혀서 돌아왔잖아요. 제자 할례를 주시고 굽히지 않는 굽히지 않아야 되니까 굽히지 않는 황국 이렇게 넘어죠.
2: 그러니까 옛날보다 또 이 맛이 달라졌습니다.
0: 충분히
2: 끈적끈적하고 그렇죠. 쫀득쫀득하게 네.
0: 화도 났다가도 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너무 잘하십니다.
2: 화났다가 또 막 풀어놓고
0: 그렇습니다.
2: 화났다가 풀고
0: 예. 그러지 않았냐고 네. 또 막 따졌다가 네. 예. 굽곡투식하는 놈과 뒤에는 막 따지듯이 네. 했다가 그래도 우리 또 거드렁거리면서 한 잔 더 하게 네. 고만 묻게 또 서로 이러면서 네.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래 우리 재미지게 잘 살아갑시다라는 뜻이 어떤 마지막에 포용이죠.
2: 네.
0: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소리를 좋아합니다.
2: 예. 이 소리는 예. 참 우리가 누구나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2: 우리가 가을 돌아오면까지 하고 예. 더 가지 맙시다.
0: 그렇죠.
2: 예. 안 그렇잖아요.
0: 그렇죠.
2: 예. 이게 더 가면은 또 예. 가을이 오면 또 겨울 가고 싶고
0: 그렇습니다.
2: 이러면 또 4호까지 예. 가면 시간이 안 돼요.
0: 예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정말 봄아 왔다가 전까지만 살짝 예 하기로 하셨는데 네. 너무 잘하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 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2: 우리, 예, 예 우리 전공 학생들은 배웠나요?
0: 예예 예, 괜찮은
2: 들어볼까요 그러면?
0: 한번 들어볼까요?
2: 여기 예, 예. 우리 배운 것만큼
0: 아유 좋습니다. 한번 예. 갈까요? 우리 은지랑 저기 지연이가 우리 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산저산다
3: 이산저산 꽃이 피니
0: 그렇죠 을압궁저 분명 고봉이로구나

0: 하고 하나 둘 가을이 돌아오면 한루상풍자 요란해도 제절길 꽃피지 않는 왕국 단풍도 떠온 곳.
1: 이 학생들이 네. 소리를 딱 들으면은 네. 정말 인생을 많이 살아온 서리쿵
2: 네. 뭔가 뭐 예. 풍파를 좀 많이 겪은 분들 같은 네. 느낌이 들긴 합니다.
1: 그 우리 10대에게 있어서 이 사철가를 네. 네. 어떻게 이해를 하고 부를까요?
2: 예. 그래서
1: 저는 아직은 네. 나는 예쁜 네. 청춘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설을 보면 어때요?
3: 슬픈 것 같습니다.
1: 네?
2: 아, 슬픈 것 같아요.
1: 슬픈 것 같아요.
2: 아.
1: 그래요. 이 청춘 시설을 정말 소중히 하고
2: 예.
1: 젊은 시절에는 어때요? 배울 걸 많이 배우고 네. 학문을 많이 닦는 것이 중요해요. 예. 네. 또 배우는 것도 그 우리는 물론 예.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요즘 보면은 뭐 5년 대학 다니시는 분들 머리 희끗희끗 하셔도 예. 예전에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2: 그렇습니다.
1: 예, 꿈을 예. 버린 분들이 많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2: 예.
1: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10대들은 우리 그 예전에 예. 우리가 지나왔던 그 청춘 시절을 예, 우리가 지나 보니까 청춘 시절도 아주 잠깐이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인생의 매 계단마다 정말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학생 여러분은 정말 미리 이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2: 예.
1: 누구보다도 더 먼저
2: 예. 예.
1: 인생 수업을 잘하실 것 같아요.
2: 예. 네. 열심히 해야죠. 명심한
1: 그러니까요.
2: 열심히 듣고
1: 배우시고요.
2: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리가 예. 불러볼 수 있는 시간도 없네요.
2: 아, 자, 너무 오늘 아쉽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네.
2: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수고하셨어요.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연변대학 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사철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0: 이산저산 꽃이

나. 무정 세월은 턱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0: 뭐지?
1: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지워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

0: 바지는 무릎이 너덜너덜해질 그 들끓대원의 바지를 떠올리니 정말 울고 싶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구나. 상처가 깊어 쉽게 나올지 어떨지도 모르지. 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들끝 곁에서 걷고 있는 오호이병과 분더분한 정반장의 등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 생각났다. 아내가 다치자 그는 자신의 호위병과 들끝대원을 보내주었다. 남편도 힘들 것이었다. 하루 종일 행군을 하고 나서는 작전을 짜고 전장 형편을 살피느라 밤이 되어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이튿날 들끝에 누워 자는 쪽잠이 얼마나 귀한 휴식인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 들끝대원을 자신에게 보내왔으니 어떻게 쉬는지 말해서 떨어지지나 않을지 마음이 쓰이었다. 장정을 떠난 뒤 말에서 떨어진 지도자는 여럿이었다. 귀주나 운남처럼 길이 험하고 골짜기가 깊은 곳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내가 이 혁명에 걸림돌이 된데도 이대로 가야 할까? 들끝은 산등성이를 지나 산을 감으며 내리뻗은 오솔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오호이병은 하자진이 입을 벙긋거리자 얼른 다가가 물었다. 하자진 동지, 물을 좀 드릴까요?
1: 아니, 이지도를 불러줘요. 할 말이 있어요.
0: 오호이병이 앞으로 나가 이행도에게 하자진의 말을 전했다. 이행도는 행렬을 빠져나와 길가에 서서 들끝을 기다리었다. 하자진이 탄 들끝이 오자 그는 얼른 다가가서 물었다. 자진, 어디 불편해요?
1: 아니,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기 나를 맡기고 가세요.
0: 뭐라고요? 리행도는 깜짝 놀랐다. 장정을 떠난 뒤에 사람들은 눈없이 맡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맡긴다는 말이 떨어지면은 이제부터 그 사람의 목숨은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 열의 아홉은 끔찍하게 끝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맡긴다는 말을 불길한 단어로 여기었다. 그런데 하자진이 제 입으로 맡겨달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리행도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1: 앵도,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요. 이러다간 다들 지쳐 죽을 거예요. 나를 맡기고 가세요. 나중에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찾아갈게요. 네.
0: 하자진의 창백한 얼굴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었다.
1: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0: 리행도는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하자진에게 몇 마디 위로를 건네고는 동필모에게 달려갔다. 동필모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2: 어찌 그럴 수가 있겠나. 이 일을 택동에게 알려야겠습니다.
0: 리행도는 길가에 앉아 모태똥을 기다리었다. 모태똥은 날마다 가장 늦게 잠들고 가장 늦게 출발하였다. 어떤 곳에 이르던 모태똥의 호위병은 먼저 모태똥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테면 문짝으로 책상부터 만들어야 했다. 문짝이 적어 침대까지 만들 수 없을 때면 호위병과 함께 바닥에 짚을 깔고 잤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때가 많아 누가 누울 때면 남들이 일어날 무렵이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적들이 뒤쫓아올 때가 많으니 늦게까지 잘 수도 없었다. 간부턴에서 본부를 호위하던 团장 진갱은 한 간부에게 특별히 모태똥에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살피도록 하고는 늦게 일어나는 날이면 가서 깨우도록 하였다. 모태똥은 늦게 일어나 밥도 못 먹고 출발하는 날이 많아 10리, 20리를 걷고 나서야 길에서 아침을 먹었다. 그러다 보면 밥이 이미 식어버리기가 일쑤여서 가까운 곳에 인가가 있으면 들어가서 더운 물을 끓이거나 뜨끈한 국을 얻어 밥을 말아먹곤 하였다. 한참 기다려도 모태똥이 오지 않자 리앵도는 말을 타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과연 모태똥이 길가에 자란 큰 나무 아래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도시락의 반찬이라고는 달랑 고추 몇 개만 있을 뿐이었다. 리앵도가 안

0: 쑥스러워 말했다. 모수석 동지, 날마다 찬밥만 드세셔야 되겠습니까?
1: 아니, 아니, 금방 뜨거운 국물을 먹었어요.
0: 모 대통이 웃으며 말했다.
1: 행도, 자진은 요즘 어때요?
0: 네, 안 그래도 그이가 의논을 해왔어요.
1: 의논이라니?
0: 모 대통은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고개를 쳐들었다. 차기를 맡기고 가래요.
1: 왜지?
0: 모 대통은 놀라서 도시락을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차기 때문에 남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고요.
1: 그런 거라면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지.
0: 모 대통은 남은 밥을 두세 숟가락에 먹어버리고는 곧장 말이 올랐다. 얼마 안 가서 휴양년을 따라잡았다. 모 대통은 꺽다리 정반장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들것 곁으로 다가갔다. 하자지는 두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해석하였고 빨갛던 입술도 하얗다. 모 대통은 두 들끝 대원에게 인사를 하고는 나직이 아내를 불렀다. 하자제는 대답삼아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였다.
1: 맡겨달라니 웬 말이요?
0: 이 사람들이 너무 고생이에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1: 왜 그런 말을 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는 꼭 당신을 데려갈고요.
0: 모 대통은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였다.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당신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픈 금세강인데 이렇게 많은 부상병들을 데리고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네.
1: 참, 쓸데없는 생각은 말아요.
0: 모 대통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1: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우리가 금사강을 꼭 건널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0: 하자지는 말없이 모 대통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검고 여유였고 부리부리한 두 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은 자신은 너무 나약하였다. 모 대통은 말없이 하자진의 머리를 쓸어 올리더니 흰 수건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들것을 따라 한참을 같이 걸었다. 하자진은 아직도 죽음과 삶 사이를 오가는 것 같았다. 모 대통은 이대로 그네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두려웠다. 1927년 10월 34살이 난 모 대통은 주수봉기 실패 후에 남은 대우를 거느리고 지친 몸으로 정강산에 올랐다. 그때 그곳 어느 좁은 산길에서 일찍이 입대한 이 여천사를 만났다. 그것은 정강산의 오솔길이었는데 모 대통은 다 낡은 중산복을 입고 달아터져 굶기 시작한 발로 농민 무장세력 지도자인 함인학과 왕좌 원문제를 만나러 갔다가 부대에 있는 젊고 예쁜 처녀를 만났던 것이다. 그때 하자진은 이미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고 전투 경험도 있었다. 혁명과 전쟁은 사람의 아름다운 품성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우연히 만난 두 혁명자는 도쟁 속에서 몰래 사랑의 싹이 터다. 모 대통은 종소리와 조연 속에서 지기를 만난 것이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 싹튼 혁명 근거지에서 만나 함께 투쟁을 하며 전우가 되고 사랑을 키워갔다. 모 대통은 하자지를 마음속 깊이 아끼었다. 그는 이 깊은 산골에 피어난 생생한 들꽃 같았다. 단정하고 어여쁜 생김새도 그러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깨끗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하자진이 두 손에 총을 들고 싸운다는 전설은 고향 사람들의 과장한 말이겠지만 싸움에서 용감한 건 사실이었다. 1929년 초 홍군 사군이 정강산을 떠나 처음으로 강서 남부로 내려가는데 낯선 고장인지라 적의 기습을 받게 되었다. 앞에서 한계탄이 패전한 뒤에 물밀듯이 도망쳐 나왔다. 그 속에는 团장 님표도 있었다. 이 위급한 고비에 모태동은 다리목에 서서 허공에 총을 쏘아대며 전사들에게 돌아서서 저항하라고 소리를 쳤다. 그때 하자진은 손에 권총을 들고 모태동과 함께 퇴각을 제지하면서 한 걸음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 번은 하자진이 말을 타고 포위를 뚫으면서 뒤를 바싹 따라붙은 적 두 사람을 총으로 쏘아 말에서 떨어뜨렸다. 모태동은 무사히 위험에서 빠져나온 하자진의 손을 맞잡고 기뻐하였다. 난 당신이 이렇게 용감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 그때 모태동은 부대와 함께 외지고 가난한 산골에 갇혀 바깥세상과 거의 소식이 끊긴 채 살았다. 모태동에게는 이것이 물자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보다 더 괴로웠다. 정치가가 정황을 모르고서야 어찌 정세를 판단한단 말인가. 그는 가진 방법을 다하여 적 정령구의 신문을 모았다. 그런 마음을 잘 아는 하자진은 두 개패를 거느리고 서금으로 치어들어가 모태동에게 이런저런 신문을 가져다 주었다. 모태동은 그 신문들을 보더니 구름을 헤치고 맑은 하늘을 본 듯 그 즐거움을 뭐라 형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부드럽고도 용감한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깊을 대로 깊어지었다. 한 번은 모태동이 아래에 내려가 사업을 검사하게 되었는데 하자진이 그의 짐을 꾸려주었다. 그런데 길을 떠날 무렵 모태동은 갑자기 하자진을 보면서 말했다. 자진이 날 바래다 주지 않겠나? 이리하여 사형원이 앞에서 말을 끌고 그들 둘은 단풍나무 아래 냇물을 따라 한동안 걸었다. 또 한 번은 하자진이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친정으로 가게 되었다. 며칠 묵을 거라고 하고 갔지만은 반날이 지나자 모태동이 찾아갔다. 하자진의 부모는 모태동을 잘 대접하고 그날 밤으로 딸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늘 조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하자진이 모태동 곁에서 비서 노릇을 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홍군에 들어온 많은 여성들은 남편의 뒷일을 돌보며 남의 뒷말을 듣느니 작은 일이라도 혼자 힘으로 하고 싶어 하였다. 하자진도 부녀 군정 간부 훈련반에서 주임으로 일하는 것이 더 좋았다. 하지만 당에서 모태동 곁으로 옮겨가라고 하자 그는 뼈로 동해 하였다. 자신이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모태동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였다. 당신은 정말 철이 없어요. 모태동이 그녀를 나무랐다. 결국 모태동은 애정어린 말로 설득을 하며 하자진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일상생활에서 말다툼을 할 때도 있었다. 모태동은 고추를 무척 좋아하였다. 고추만 있으면 상차림이 변변찮아도 잘 먹었다. 하자진도 남편의 이런 식성을 소홀히 여기지를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남겨놓았던 고추 반사발에 곰팽이가 끼어 그만 던져버린 일도 있었다. 헌데 모태똥이 밥을 먹으려다가 그 고추가 없어진 것을 보고 성을 내며 세수대야를 왈칵 뒤엎어버렸다. 또 한 번은 모태똥과 가까운 전우 고백이 다쳤을 때 모태똥이 하자진대로 약을 다려주라고 시킨 적도 있었다. 하지만 책을 보고 있던 하자진은 못 들은 척하였다. 고백의 아내를 두고 자신을 시키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다. 잇따라 두 번을 불러도 꼼짝않자 못했던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자지를 꾸짖다가 소리를 쳤다. 당신을 당장에서 제명하겠어요. 하자진도 사정을 보지 않았다. 당신한테 그런 권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 일로 며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모태똥이 먼저 고개를 숙이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됐어요, 됐어. 나는 쇠고 당신은 강철이지. 그래서 부딪히면 쨍강쨍강 소리가 나는 거야. 어? 이런 자잘한 다툼이야 부부라면은 누구나 겪는 일이라 마치 연기처럼 바람만 불면 사라지었다. 모태똥은 늘 따뜻한 관심으로 자신을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하자진이 고마웠다. 그때 정강산으로 올라간 모태똥은 한 점의 불꽃도 료원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눈앞에는 보잘것없는 병력이 전부였고 어두운 세상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한없이 외롭고 적막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5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0: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중나시면 코엔자임 Q10 도구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 저희들 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예. 이번 달 우대 활동입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 계속 합니다. 예. 우대 활동 이번 달 말까지 계속 합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이 제약공장 측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약에서 약을 더 드리고 Q10도 드리고 우대 활동이 좀 특게 우대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예. 우리 방송 듣는 분들 방송 중에 참여들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이 방송 시간에 주로 우리 약을 많이 소개드리다 보니까 특히 근뇌 보신환은 총적으로 우리 뇌가 건강해지자면 많은 문제점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냥 뇌만 달라당 건강하는 법이 없습니다. 뇌 조직이 건강하자면 첫째, 우리 뇌세포는 많은 그 산소를 수요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뇌의 중량은 사람마다 머리 이런 뇌 조직의 중량은 2%밖에 안 됩니다. 150근 간다 하면은 한 서근 간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뇌 조직에서 수요하는 산소의 량은 20%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는 20% 수요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럴 거지. 예, 우리 뇌세포가 사령부입니다. 뇌조직에서 많은 이런 그 명경, 신경전달, 많은 이런 그 내분비 문란할 수 있는 이런 신경전달, 운동신경전달, 언어신경전달 다 이 사령부에서 명경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20%나 우리 몸이 20%나 되는 산소는 머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산소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우리 몸의 산소는 산소호흡기를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혈액을 통해서, 혈액 중에서도 혈홍단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홍단백. 혈홍단백은 우리 적혈구 아시죠? 예, 백혈구, 적혈구, 림파세포, 뭐 혈소판, 혈소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피를 빨갛게 만들 수 있는 홍혈구, 예, 이 적혈구 안에 혈홍단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혈홍단백이가 산소를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혈홍단백이 적혈구. 그래서 우리 몸에 많은 이런 혈세포는 다 골수에서 만들어냅니다. 골수에서. 근데 이 골수를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콩팥에서 만들어내죠. 선주구성수이란 말입니다. 이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도리는 누가 그렇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중의학의 철학입니다. 개변할 수 없습니다. 예. 때문에 콩팥이 기능이 높아져야만이 혈액 속에 산소도 많아지고 뇌세포가 건전하다 이 말입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지금 건뇌보신환을 쓰고 있는데 나는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이거 반년 쓰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나는 혈압이 대형 고사했는데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사람 못 살게 그 오림질에 나무나서 힘들었는데 이거 지금 반년 쓰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소화도 잘 되고 잠 그렇게 자지 못해 고생했는데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예, 귀에서 네. 소리 나고 들리지 않고 이러던 증상이 지금 어제는 잘 들린다. 그리고 소리 나는 건 어제 완전 이롭습니다. 좋습니다. 내 네, 네. 귀하고
1: 귀에서 소리 나는 사람들.

0: 이학습 후 치료를 받습니다. 야, 머리 어지럽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다 됩니다.
1: 그런데 이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선생님 아이 떨어질 때다. 그런데 전기보시 안에 쓰고 소리 완전 이로써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네. 네. 이 약을 쓰고 내 귀에서 소리 나는 사람들이 영 많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라. 네. 대부분 어떤 나이 있어 그런지 듣지 못하고 소리 나고. 네, 이래서 얘 소개를 해서 지금 두동문 내가 같이 쓰는데 그동무도 지금 이제 한 달 쓰는데 그 소리가 나빠진답니다. 그러니까 허가 나는 거지. 그리고
0: 그 다음에 이 들리는 것도 많이 나사진다. 이 나이가 있게 되면은 가는 귀가 이 좀 살짝 가서 슬듣고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쉽게 어지럽고 하는데 그걸 치료하는 이야기입니다.
1: 야,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약 선택 따라. 네. 우리 친구 좋아, 나신다. 그렇게 약 써다 이랬던 게, 이번에 이런 약 세상에 처음 봤다면서. 그래, 오늘 우리 셰프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드린다.
0: 네, 우리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1: 네. 오늘 배달 갈 수 있을까?
0: 네, 배달 한두 시간 내에 다 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뇌세포는 매우 민감한 조직입니다. 한 4분 내지 6분 어간에 우리 이런 산소 공급이 끊긴다. 심장이 서거나 이러면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아이들 피가 아이돌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심장이 박동이 돌아오고 피가 돈다 해도 뇌세포는 다 이 뇌세포 손상이 와갖고 식물인이 됩니다. 때문에 4분, 6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아주 민감한 조직입니다. 예. 예. 뇌세포 관해서 우리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뇌조직은 우리 사령부다. 뇌세포는 아주 중요하다. 뇌세포는 재생이 잘 아야 된다. 이런 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그 건네보시하니 우리 정말 그 오빠 여전히 두다단 쓰고 나는 한 50이 썼습니다. 우리 오빠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무리 내기도 없고 본인 얘기하니까 여전히 이 남자들이 나 먹으면 편해서 이게 대세라는 홍삼이라면 이렇게 들어가 먹어야 되지 아이 되겠다는 그런 뜻을 썼는데 벌써 이게 한 달 안 쓰잖아. 그 다음에 서면이 네 번 다섯 번 오던 게 한 번도 못 오고 확실히 좋단다. 허리 아프고 허리 이렇게 굽혔다. 고마 이 거를 꺾어 살 때는 모르겠는데 아빠의 거 진짜 없겠다 폈다 이거 못하겠단다. 그게 이렇단다. 네. 선생님 거리가
0: 이 약은 보신하는 약이 되네서 고바지부터 좋아집니다.
3: 그래 그런지 소비벌써 예 그렇게 많이 넣어서 마음에 적게 넣거나 허리 아이 아파고 예 그러면서 이 머리 좀 예 이 좀 한짝이 잘 듣지 못했단다. 자기들 얘기하는 그건 가서부터 얘기합니다. 내일 말에 그렇지 허리 이 머리 이 귀 한짝이 잘 듣지 못했다면서 그러면서 이 귀에서 소리 나 귀에서 소리 난댔으면 좋겠는데 머리에서 소리 난댔으면 좋겠는데 어쩌지 그게 없어졌단다. 소비는 그다음 두 달 봤은 게 그런 이야기 오늘 좋습니까? 결국 맥이 난다면 약은 영 좋은 이야기라.
0: 그렇죠.
3: 나는 있지 않습니까? 난 이거 쓴 게 머리 좀 이렇게 어른지나고 이게 빛난 게 그게 좀 없어지고 할까? 예. 잠 잘 잔다.
0: 없어진다, 이제.
3: 예, 맥이 난다, 선생님, 이 약 쓴 게.
0: 그렇죠. 맥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예.
3: 정말 약이 영 좋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써봐서. 우리 오빠 되겠네. 약 써봐서 이렇게 좋은 약 처음 봤다면 그랬다. 그래.
0: 네.
3: 이번 우리, 예, 우리 학동이 계속 그 단어, 우리 학동 한다네. 난 그만 썼네. 우리 오빠도 써야겠단다. 어쩌네. 이거 한 2년 내지 3년 써도 이렇다니까, 선생님.
0: 쭉 쓰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그 갈래기지 젊어야진다 말입니다. 예.
3: 그렇습니다.
0: 이런 약만
3: 예.
0: 계속 써도, 조성노화라는 게 빨리 늦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 계속 쓰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네,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저희들 이 건네 보신 하는은 전문적으로 우리 뇌가 건강해지자면 어떤 치료부터 해야 되는가. 특히 콩팥이 기능이 좋아져야 되고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되고 또 콩팥이가 좋아지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간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저도 전해봤자는 쓰고 있습니다.
1: 다시 났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사변이 자주 받았다, 사변이 잘 안 나가고, 그래서 양 옆구리 처음에 아프고 이랬는데, 알땡이에 콩팥이가 와서 사변 자주 받지 않고, 사변이 시원하게 잘 나고, 양 옆구리 젖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0: 네.
1: 이 허리 다리 아파서 앉았다 일어날 때면 억울하네. 그래도 웃음을 짓어야 겨우 일어났는데, 지금 네, 허리 다리 아프지 않아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0: 네.
1: 내가 공세 부족이 있어서 머리 항상 휑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린증이 났는데 지금 머리도 휑하지 않고 어린증이 나지 않습니다.
0: 네.
1: 이 뇌위축이 와서 병원에 검사한 게 뇌위축이 왔답니다. 뇌위축이 네. 없었습니다. 뇌위축이 네. 없었어요. 기준이 끊어 또 이제 상황한데 이게 금방 들은 말은 상황하지 않고 무슨 게 나의 금방 일이 상황 아니나 뭐 분열 위험이 있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지금 병력이 회복되었습니다.
0: 병력이 돌아오는 게 알깁니다. 이 학을 쭉 수급하면 멍 때리고 기억력이 금방 한 일도 잊어지고 금방 약을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어쨌든 이 치매 초기까지도 이 약수가 확실하게 효과가
1: 네. 네, 선생님의 선생님 정말 지식이 많지 않습니까? 강의도 잘하시고 선생님이야 그냥 선생님 어느 거 강의하시면 따라다니면 약간에 계속 선생님 여러 이용 어렵게 강의하실 때입니다. 약간에 선생님 약간 말씀 많이 못 받았습니다.
0: 이 약이 효과 특별합니다.
1: 선생님 약속이 용산에 씁니다. 그리고 예, 또 이 겁니까 자문이 많이 못 받았습니다. 선생님 용산 자고 예, 그다음에 또 이 공부 동안 혈지도 높았는데 강화가 혈지 높은데 잘 얘기를 알겠습니다. 검색했는데 병원에 가서 하품에가 검사한데 정말 혈지도 욕날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피가 맑아져야 병이 치료돼.
1: 네.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아요. 그리고 또 내가 어렸을까요? 효과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내 그런 말 아예 안 받아요.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아요. 대답하다 또 쓰겠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
2: 네.
0: 네.
1: 예,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근위보시환 하면은 이런 도리에 근거해서 약이 조합이 되다 보니까 좀 약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약종이 그냥 해서 25가지, 25가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귀한 약종으로 해서 우리 군천좌실이란 중약 제조 원칙이 있습니다. 이 군 중요한 약재를 말합니다. 천이란 이 중요한 약재를 더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인여 약을 끌어들이는 몸에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걸 천이라고 합니다. 좌실, 좌실이란 거는 이 약을 쓰면서 부작용이 없고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게끔 딱 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몸이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와 혈이 충족하고 경락이 소통되고 음양평형이 잡아질 수 있게끔 하는 약이 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2: 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5: 저도 있는데 굉장히 후부터야 뒷골이 뻣뻣하네 자주 어지도 나고 그리고 가슴이 후들후들하면서 뒤에서 소리세게 나고 이러다가 고생하다 선생님 강의 듣고 내 건네보시아 죽고 먹고 있는데 아 이거는 몇 달 먹으네 어지럽지 나는 게 어지럽지 안 나고 해 많이 떨림지 주고 아이 난다.
0: 네.
5: 그러고 나는 전립 세밀라에서 밤소변에 대포때 화장실 다니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이전에는 한번 소변에 조금씩 나가던 게 이 약 먹은 후부터 한번 소변에 많아지면서 소변 탈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소변 탈수, 소변에 두품이 있던 거, 소변에 염증이 있던 거, 소변에 혈세포 나가던 거, 단백이 나가던 게 이게 싹 치료됩니다. 콩팥의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말은 맞습니다.
5: 예, 그래놓고 아침에 잠 잘 자니까 머리 마가지고 사람 정신 나옵니다.
0: 네.
5: 그래 이 약이 효과 좋지 이거 좀 약도 얼마 없지 또 받아 좀 이 약 돈을 계속 좀 먹자고 합니다.
0: 네, 무대할 또 있습니다. 예, 배달하십시오.
5: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약이 아주 종합적으로 또

0: 옛날 황제가 오랫동안 쓰던 약이니까 더 뭐 설명드릴 나위도 없죠. 그 뭐 효과 없으면 어떻게 오래 씁니까? 또 오래 썼고 그 오래 쓴 효과가 역사적으로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예.
1: 네, 단번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셨나.
0: 예.
2: 아, 저도 예, 건네 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2: 눈풍이 와서 머리 한 살 때 임남해서 아프고 그리고 예, 그런 거리 반드시 하던 게 지금 건드려서 문제 없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전체 비대가 해서 예, 손을 다, 이게 지금 손을 다듬어보지 않고 그분의 시원하게 다 나갑니다.
0: 네.
2: 이렇게 효과가 없게 배달 받아도 쓰다 그럽니다.
0: 네. 배달 받아보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근해보신환 그것도 우리 산동 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근해보신환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오, 그 제약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제약공장인데 아교도 산동 동어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양식 중앙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제약공장이기 때문에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약이 그 질량을 보존합니다. 지금 약들이 써서 크게 효과를 못 보는 원인 어디 있는가? 약이 다 재배약제들이 들어가고 이 량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약이 질량이 따라 못 간다. 질과 량. 그런데 이런 중앙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질과 량을 보존하는데 자기 명의를 거는 회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큰 제약공장이 건네보신환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 의료 활동은 특별히 약에서 약도 드리고 또 이 지금 세계적으로 형체를 보면은 약 자재가 비발에서부터 다 올라갑니다. 이래서 우리 이 오색 천연영지는 재배가 아이되는 영지로서 점점 우리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이런 그 추구가 높아지면서 아주 그 긴장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약이 그 물량이가에 이래서 우리 이런 그 좀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이가 좀 셉니다. 혈압이 높거나 그 다음에 가슴이 항상 답답하거나 특히 우리 관심병이 있으면서 뒷가슴이 자꾸 키우는 사람들이 어깨박죽하고 어깨박죽 그 중간으로 해서 자꾸 그 키우는 사람들 이게 딱 골가병뿐만 아닙니다. 관심병이 있는 사람들이 반사통이 뒷단등이 겨울 때 맞습니다. 이제 그 부위를 해서 그리고 앞에 와서는 우리 가슴뼈 그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단중시라고 있는데 이게 심포징이 지나가는 경락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붙여도 되고 아픈 곳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0: 근육이 뭉치거나 이런 걸 다 풀어주고 경각을 열어주는 발석고고약이기 때문에 잘 이 쓰시기 바랍니다. 증송하는 선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봐도 밖에 아닙니다. 아주 그 효과가 좋습니다. 부치문이 써보고 효과 좋으면 더 사셔도 되고, 일단 이번 의대 활동에 약도 약을 더 드리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앓게 돼 있습니다. 그 앓게 된 질병 중에서 우리 현대 의학으로서 현대 기계 의학 그 기계 검사로서는 잘 검사해 내지 못하는 이런 경각 막힘이라든가 신경성이라든가 이런 기혈 부족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은 현대 의학에서 우리 진단이 아예 나온다. 그리고 눈이 자꾸 마르는 사람들, 잠이 아예 온다는 사람들, 머리가 어지럽다는 사람들, 특히 심줄문란이 생기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사람들. 이렇게 숨이 찬다 할 때는 우리가 검사해보면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거의 한 70% 막혔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나도 지금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간열이 좀 센지 그냥 눈이 늘상 뿌옇게 보이고 깔깔하고 많이 건조하고 뭔가 건조하고 피 많이 됐습니다.
0: 네.
2: 그래서 지금 연기 강구하고 먹은 후부터는 좀 효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효과 빠르대다 이거 먹으니까 나.
0: 네.
2: 먹어서 한 20년째 먹으니까 벌써 얘 눈이 빤하게 보이고.
1: 네.
0: 네.
2: 그리고 피 젖던 것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0: 네.
2: 거기다 드문드문 소변이 또 자꾸 새고, 급하고 참기형 견디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 증상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변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 그냥 항상 기응하고, 하루 남의 정신 살다시 뺏겼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납니다.
0: 네.
2: 예, 거기다 또 소화도 안 돼서 그냥 예, 배가 이렇게 그런 뭐 그냥 부딪하고 그러고 예, 조금 먹어도 변비 자꾸 생겼댔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변비 해결돼서 너무 좋습니다.
0: 네.
2: 그래도 뭔가 뭐 먹다 먹어보니까 계속 먹어보니까 정말 냄새 많은 약이 좀 좋습,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0: 네.
2: 그리고 B25든 약이지 뭔가 뭔가 오래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이니까 나 지금 계속 먹자고 그랬네. 이제 부작용 없었대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0: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잘 되고
2: 예.
0: 흡수가 잘 되는 약이기 때문에
2: 예.
0: 쓰게 되면 이런 효과 잘 본다.
2: 예.
0: 계속 쓰십시오.
2: 예, 계속 배가 아파도 또 쓰겠습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은 항상 그 병원에 가서 좀 진단하고 치료해보자 해도 진단이 아예 나오고, 그런데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은 두근 다거리고 눈이 이제 쫓겨온 것 같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이게 제일 바쁩니다. 조금 뭐 일을 해보자면 숨이부터 차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 우리 그 이 연기관 고복약을 쓰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네.
3: 이 간고복약을 저는 한 이제 1년 다 썼습니다. 저는 그래 이 1년 동안 써보니까 해마다 그 봄이 눈이 그래서 피곤하고 눈 아래 눈 깜빡대지 그거 미스리 그거 자꾸 내려온다 만다 대낮에도 그거 누군 그거 굳이 뭐 작게 자더래 근데 일어나겠는데 일은 못 나겠습니다. 그 눈 떠야 일어 근데 작년부터 먹으니까 나의 작년에도 그러하더니 어리니까 때 이렇습니다. 이야기 하여튼 간행이 좋습니다. 맥도 나지 피부도 좋아지지 제일 감기에 안 온다. 이하고 뭐 감기에 걸리고 죽지고 그다음 혈압이 올라간다. 나 원래 혈압이 먹진 않고 이렇게 혈압 약은 먹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이리 민감하면 이렇게 신경이 좀 민감하면 마음이 좀 불쾌함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혈압 약 공제를 잘할까 약이 용도 없다 말입니다. 맥이나 밥도 안 먹지. 그래 네, 이번에 우리 학생이 아수영 좋은데 적게 써서

0: 부풀어서 나중에 많이 주세요. 그만가.
1: 예. 맞습니다. 예, 그래.
0: 그래, 네, 여러분, 우리 하여튼, 어쨌든, 나는 계속 이해하고 계속 뭐, 끌려서, 이번에 또 싸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시죠. 네,
0: 그게 싸놔도 됩니까?
1: 싸놔도 됩니다.
0: 예, 네, 알겠습니다.
1: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때문에 우리 평상시에 그렇게 진단이 없고 치료 방법이 없고 또 치료해도 이 약 먹으면 뭐 혈압약도 싹 끊고 세상에서 제일 최고 약이고 이런 과대선전이 들어간 약도 써봤는데 혈압약을 뭐 끊는 것 같아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전보다 혈압약을 더 가량해서 먹어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자부름이 아여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잠점도 하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진단이 아예 나오고 나는 하대로 계속 아프고 치료해도 또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효과는 별로 없고 이렇던 분들 우리 연기강구복액을 추천드립니다. 예. 항상 이 발뒤축이라면 아픈 사람들 조금만 뭐 잘못이라도 발뒤축이 아프거나 누워 잘 때도 심지어 발뒤축이 아파서는 잠에서 깨나게 되고 장단지가 지올라고 다리가 뻣뻣하고 입은 마르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는 어지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그 다음에 또 혈압은 혈압대로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분들 보면 가슴은 답답하고 약을 쓰는데 효과 없다 이럴 때 우리 연기 강구복액 선택하십시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아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몇몇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선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문춘산 작사 문흥득 작곡의 정많은 사람들입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정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대현 작사, 리상희 작곡의 80 청춘을 준비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항상 젊음으로 사는 로렌시데리 삶을 노래한 가요인데요.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남은 강호설 작사 어영란 작곡의 친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중 하나인 친구에 대한 진심 어린 가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조령작사 박영일 작곡의 우리가 함께 라면으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연변 축구와 함께하는 기쁨과 열정을 노래에 담아 우리 모두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노래입니다. 남성 중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최근 작사 리태화 작곡의 장수 타령을 들려드립니다. 풍요로운 삶의 기원, 듣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리에롱 작사 허춘임 작곡의 사랑과 나입니다. 사랑이 아름다움과 이야기를 섞어 담은 이 노래는 섬세한 감정이 가사를 통해 전달되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려줍니다. 류경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의 풍경,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에 담아 어디에 있든 고향의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네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한 먹거리 이야기, 생활 속 작은 즐거움을 함께 알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행 가이드와 함께 세상 구경 떠나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서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호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 여행 함께 떠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강소성은 장강이 관통하고 경항대운하가 흐르며 태호, 홍태코 등 수많은 호수와 강이 어우러져 어미지향, 물고기와 쌀의 고향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강소요리는 중국 8대 요리 계통 중 하나로 맑고 담백하며 신선하고 부드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소요리의 정수인 회양요리는 신선한 맛을 가장 중시하고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중국 요리의 최고봉으로 손꼽힙니다. 강소요리는 시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접시에 담긴 요리가 마치 한 편의 수묵화처럼 정갈하고 우아하며 그 맛은 시처럼 여운이 깊다고 해서 붙여진 말입니다. 강소의 음식은 강남의 물과 정취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봄에는 싱싱한 채소와 생선, 여름에는 시원한 곡물과 과일, 가을에는 푸짐한 개와 밤, 겨울에는 따뜻한 보양식, 사계절이 선사는 자연의 선물을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것이 강소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또한 강소성은 차 문화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정 녹차가 바로 이곳에서 자랍니다. 맑은 차 한 잔과 함께 요리를 즐기는 것은 강소 사람들의 일상 속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강소를 대표하는 음식들, 새우볶음, 대주간사, 문사두부, 진강요육, 그리고 소주 전통 간식을 하나하나 소개드리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물과 정취가 살아있는 강소의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선하고 우아한 강소의 미식 여행을 떠나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소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신선함과 본연의 맛을 중시하는 데 있습니다. 강소 사람들은 제철 요리를 제철에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봄에는 싱싱한 죽순과 채소, 여름에는 신선한 생선과 새우, 가을에는 살이 오른 게와 대하, 겨울에는 구수한 보양식까지 사계절이 선사는 가장 신선한 재료를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조리합니다. 또한 강소 요리는 맛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하고 신선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소주와 무석 지역은 단맛이 두드러지며 양주와 남경 지역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입니다. 2021년 강소의 회양 요리 기술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강소 요리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중국 문화의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강소 사람들은 음식을 대할 때 색, 향, 미, 형, 기 다섯 가지를 모두 중시합니다. 즉 색깔, 향기, 맛, 모양 그리고 그릇까지도 하나의 예술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다섯 가지 대표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입니다. 첫 번째 요리는 새우볶음입니다. 강소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 바로 새우볶음입니다. 요리의 특징은 신선한 새우살을 간단하게 볶은 요리로 강소 요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해산물 요리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재료 본연의 맛을 가장 순수하게 살려낸다는 점입니다. 신선한 새우살을 살짝 데친 후 맑은 기름에 빠르게 볶아내어 새우의 싱싱하고 달콤한 맛을 그대로 즐깁니다. 양념은 소금과 약간의 전분 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려한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새우 본연의 맛이 살아납니다. 청교미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우의 신선도와 불의 색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새우가 퍽퍽해지고 너무 짧게 익으면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강소의 요리사들은 이 과정을 눈과 손의 예술이

이라고 부릅니다. 새우볶음에 담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새우볶음은 강서 사람들의 신선함에 대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강서에는 3일 동안 신선하지 않은 생선은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료의 신선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새우는 잡은 후 2, 3시간 내에 요리해야 가장 좋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서의 시장에는 매일 아침 갓 잡은 새우와 생선이 넘쳐납니다. 새우볶음은 강서의 대표적인 가정요리이기도 합니다. 명절이나 손님이 왔을 때 강서의 주부들은 가장 먼저 이 요리를 준비합니다. 새우의 붉은색은 행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양주의 한 부잣집에서는 새우볶음을 잘하는 며느리를 가장 훌륭한 며느리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요리는 강소 가정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강소를 방문하신다면 이 신선한 새우 요리를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요리 대주간사입니다. 강소 요리의 또 다른 대표 주자 바로 대주간사입니다. 요리의 특징은 두부를 가늘게 썰어 맑은 국물에 끓여낸 요리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요리사의 갈솜씨에 달려 있습니다. 두부를 1mm도 안 되는 가느다란 실처럼 썰어내야 합니다. 숙련된 요리사는 한 조각의 두부를 수백 가닥으로 썰어낼 수 있습니다. 썰어낸 두부 면발을 맑은 닭 육수에 넣고 새우, 버섯, 죽순 등과 함께 끓여냅니다. 완성된 대자 간사는 두부 면발이 국물에 잘 배어들어 부드럽고 감칠맛 나는 맛이 일품입니다. 대자 간사의 국물은 맑으면서도 깊은 맛이 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닭뼈와 돼지뼈를 최소 4시간 이상 우려내는 것이 비결입니다. 대주간사는 강소요리의 정성을 상징합니다. 두부 한 조각을 이렇게 가늘게 썰어내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강소의 요리사들은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 수년간의 훈련을 거친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양주의 한 요리사가 손님을 위해 이 요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는 두부를 썰면서 칼은 움직여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요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 요리는 청나라 건륭 황제가 양주를 방문했을 때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이 요리의 정교함에 감탄하며 이것이야말로 요리의 예술이라고 칭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주간사 한 접시에는 강소 요리사들의 정성과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밤요리는 문사두부입니다. 가늘게 채썬 두부 국물 요리, 강서 요리의 또 다른 대표주자 바로 문사두부 요리입니다. 요리의 특징은 문사두부는 대주간서와 함께 강서 요리의 갈솜씨를 대표하는 요리입니다. 대주간사가 가는 실 모양이라면은 문사두부는 털실처럼 가는 두부 면발을 사용합니다. 숙련된 요리사는 두부를 실타래처럼 썰어냅니다. 썰어낸 두부 면발을 맑은 국물에 넣고 표고버섯, 당근, 죽순 등을 함께 넣어 끓입니다. 완성된 문사두부는 두부 면발이 국물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보입니다. 식감은 부드럽고 국물은 깔끔하고 시원합니다. 문사두부의 국물은 맑아야 가장 좋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국물이 흐려지면 두부 면발의 아름다운 모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문사두부에 담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청나라 시대의 승려 문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문사 스님이 채식 요리를 연구하다가 이 요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는 두부를 가늘게 썰어 맑은 채소 국물에 끓여내어 부드럽고 정갈한 맛의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요리는 점차 유명해져 지금은 강서 요리를 대표하는 명품 요리가 됐습니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문사 스님은 이 요리를 통해 단순함 속에 깃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재료나 양념 대신 두부 하나로 예술의 경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문사두부 한 그릇에는 강서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요리입니다. 다음 요리는 진강 여육입니다. 강서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진강 여육인데요. 요리의 특징은 돼지고기를 정성스럽게 조리한 냉채로 진강 지역의 대표적인 별미입니다. 돼지고기를 소금, 설탕, 향신료에 절인 후 오랜 시간 푹 삶아내고 식혀서 굳힌 요리입니다. 완성된 진강 여육은 붉은 살코기와 흰 지방이 조화를 이루며 씹을수록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보통 식초와 생강을 곁들여 먹습니다. 식초의 새콤함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생강의 향긋함이 맛을 더욱 살려줍니다. 진강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식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진강향초는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 식초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진강의 한 주인이 실수로 소금에 절인 고기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고기를 꺼내보니 고기가 더욱 단단해지고 맛있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기를 삶아서 냉장고에 넣었고 다음날 꺼내 먹어보니 그 맛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조리법은 진강

지역의 포전화가 지금의 진강교육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청나라 시대 강희 황제가 진강을 방문했을 때 이 로리를 맛보고 크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로리의 정교함과 깊은 맛에 매료돼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기의 맛이라 칭송했다고 전해집니다. 진강 요육은 우연히 만들어낸 맛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은 소주 전통 간식입니다. 이 요리의 특징은 소주는 중국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의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소주 사람들은 음식의 단맛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표적인 소주 간식으로는 우분 원자, 연근 조림, 록두고, 송서귀어 등이 있습니다. 우분 원자는 연근 가루로 만든 작은 원형 간식으로 달콤한 팥소가 들어있어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연근 조림은 연근에 찹쌀을 채워 설탕물에 조린 요리로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송서귀어는 새콤달콤한 소스에 튀긴 송어 요리로 소주를 대표하는 명품 요리입니다. 청나라 건륭 황제가 이 요리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건륭 황제는 남방 순찰 때마다 이 요리를 즐겼으며 이 요리만큼 내 마음을 사로잡은 음식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소주 간식에 담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주 간식은 강남의 낭만과 여유를 보여줍니다. 소주 사람들은 천천히 먹고 천천히 즐긴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며 작은 간식을 즐기는 것은 소주 사람들의 일상 속 가장 소중한 여가입니다. 차를 마시는 문화는 소주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작은 찻잔에 담긴 차와 함께 정교한 간식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은 소주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또 여기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주의 한 찻집 주인은 매일 아침 직접 만든 간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는 간식은 차와 함께 먹어야 그 진가를 발휘한다며 손님들의 간식을 천천히 음미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소주 간식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 됐으며 강남의 문화를 대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께하는 강서의 음식들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신사람 그 자체를 맛보는 새우, 볶음, 그리고 갈수엄 씨의 예술이 돋보이는 대조간사, 예술의 경지에 이른 문사두보, 시간이 만든 깊은 맛의 진강여유, 그리고 강남의 달콤한 여운을 선사하는 소주 전통 간식. 이 모든 음식에는 강수의 풍요로운 자연, 정교한 손맛, 그리고 맛에 대한 집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곳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강수의 신선하고 우아한 맛은 물의 고장 강남의 정취와 사람들의 섬세하고 정갈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우아한 맛의 고장 강소는 그 이름처럼 우아한 맛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행 가이드 강소성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아,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연길의 정겨운 골목,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담긴 여유와 감성, 전홍일 작사 황영하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연길 커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연길의 포근한 풍경과 그곳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와 위로를 감미로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차미령 가수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연길의 정겨운 커피 향기를 여러분께 전해줍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노래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말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이 노래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길 바라며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리영근 가수가 부른 백신 생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한 두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조려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강화 최리령 가수가 부른 부부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정겨운 향기와 그 향기에 깃든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노래한 가요. 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의 최양란 가수가 부른 고향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0: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1: 아이들 여름방학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주부님들 마음이 조금씩 바빠지고 계시지 않나요? 방학 내내 자유롭게 지내던 아이들을 어떻게 개학 모드로 전환시킬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는 여름방학 막바지 현명한 학부모라면 꼭 챙겨야 할 다섯 가지 준비물과 함께 요즘 부모님들의 큰 고민인 청소년 비만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척추 건강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볼까요?

금방 시작한 것 같았던 여름방학이 어느덧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유분방했던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이젠 차츰 계약 모드로 들어가야 할 시점인데요. 주부님들도 무척 걱정이 앞서시죠. 계약을 앞두고 아이들의 상태 조절을 위해 우리 주부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함께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계약 준비 첫 번째, 바로 생활 패턴 바꾸기입니다. 방학 동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아이들, 갑자기 일찍 일어나라고 하면 힘들죠. 전문가들은 갑자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서서히 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하루에 10분, 20분씩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시계도 자연스럽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방학 동안 불규칙했던 식사 패턴을 되돌려야 계약 후에도 점심시간에 배가 고프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겠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요. 위장 부담도 덜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락 시간 조절입니다. 예, 갑자기 게임 그만하면 아이가 반발할 수도 있으니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합리적인 시간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TV 시청이나 게임 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대신 새 학기 교과서를 미리 살펴보는 예습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아이가 아, 방학이 정말 끝나가고 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방학숙제 얘기가 나와야죠. 방학숙제를 아직 다 못한 아이들 벌써부터 마음이 다급해질 겁니다. 이맘때쯤이면 많은 가정에서 숙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죠. 중요한 건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함께 숙제 상황을 점검하고 하지 못한 부분은 차근차근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점, 아무렇게 썼거나 베낀 숙제는 부모님이 부드럽게 타일러서 아이 스스로 다시 완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숙제의 목적은 무조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되새기는 것이라는 점을 아이가 알게 해주세요. 네 번째, 아이의 마음 읽기입니다. 개학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무심한 듯 보여도 사실은 긴장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나니? 하며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긍정적인 심리적 암시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대화를 많이 나눠주세요. 자, 다섯 번째, 새학기 목표와 계획 세우기입니다. 목표가 생기면 아이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동력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큰 목표, 예를 들어 이번 학기에는 전교 1등 하자 같은 거요. 이렇게 막연하고 큰 목표는 아이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책을 10페이지 읽자, 일기 쓰기를 습관화하자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로 나누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상의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 비만 문제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 비만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만이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도의과대학 부속 북경아동병원 연결 주임 의사에 따르면 어린이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고뇨산혈증, 지방간, 심지어 성조숙증까지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유전이야 하며 적극적인 개입을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전국 정협 조가군 위원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비만은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아이의 정신건강과 학업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원칙은 바로 입을 관리하고 다리를 움직여라 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어떻게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복단대학 부속 부인과병원 서청검 주임의사는 음식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각각 어떻게 섭취할지 개념을 다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는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저녁 운동 후에는 근육 성장을 돕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좋은 식사 패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바꿔가며 실천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경아동병원 렴결주임의사에 따르면 체육시험 전에 항상 적잖은 부모들이 의사를 찾아와 아이들에게 면제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부모들 중 일부분은 아이들이 너무 뚱뚱해 체육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일부는 시간이 부족하고 학업 부담이 커 체육운동을 하지 않기 위해 만성병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운동은 청소년 비만 문제를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뚱뚱한 아이들은 지방은 많고 근육은 적어서 비과학적인 체중 감량을 하면 체중이 줄어드는 동시에 근육량까지 감소하고 체지방률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정, 학교, 병원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부모들도 올바른 건강관념을 세우고 음식과 운동, 생활방식에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을 늘리는 등 아이들이 운동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전문가들은 또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비만이 생긴 후에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예방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건강 문제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바로 아이들의 척추 건강인데요. 아이가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자세가 항상 똑바르지 않다면 단순히 자세 좀 바로해 하고 넘기지 마세요.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단순히 자세가 나쁜 게 아니라 질병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의 척추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아이가 상의를 벗고 자연광 아래에서 똑바로 서게 합니다.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하고 두 발을 가지런히 붙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부모님은 뒤에서 관찰합니다. 양쪽 어깨 높이가 같은지 견갑골이 서로 대칭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한쪽 견갑골만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높이가 다르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몸을 숙여보는 검사입니다. 아이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몸을 앞으로 90도까지 숙이게 합니다. 부모님은 뒤에서 척추선이 곧은지 등 양쪽 높이가 균일한지 관찰합니다. 자, 척추 측만증은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료 최적 시기는 여자아이는 10세에서 13세, 남자아이는 12세에서 15세입니다. 이 시기는 성장 발육 속도가 빠르고 척추 유연성이 좋으며 뼈의 성장판이 아직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교정과 훈련이 필요하고요. 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황금기를 놓치면 교정 난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아이의 자세, 서 있는 자세를 자주 관찰해 주시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정말 알차게 보내셨나요? 여름방학 막바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섯 가지 준비 방법부터 청소년 비만 문제 그리고 척추 건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다듬어가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이 한 마음이 돼 미리 준비하고 함께 소통하고 건강하게 시작하자. 방학이 끝나가는 지금 아이에게 잔소리보다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현명한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자,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새학기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소중하죠. 오늘도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한 걸음을 내디디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명숙의 글 침묵의 반려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 책상 위에는 이름 모를 식물 하나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녀석과 나는 침묵의 공존관계이다. 반려라는 호칭을 붙이고 싶지만 과연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조금 고민스럽다. 3년 전 친구가 이 녀석을 선물로 주면서 죽지 않고 잘 살 것이라고 했다. 나는 뭐든 잘 까먹는다. 여행이나 출장을 다니다 보면은 일주일씩 집을 비울 때가 많고 집에 있는 식물들이 햇빛을 봐야 한다는 사실조차 깜깜 잊어버리곤 한다. 그러니 나에게서 죽지 않는 식물이야말로 최적의 반려였다. 나 같은 주인 밑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생명력이 필요해. 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녀석한테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다. 어쩌면 진지한 고민의 결과였다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책임감이 들면서 그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저 공기종화 식물이라는 것쯤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물 주기도 내 기분, 스케줄, 그리고 기억력에 따르다 보니 들쭉날쭉하기가 일쑤였다. 간혹 일요일 오후면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질 때가 있다. 이런 감정이 밀려들면 나는 허둥지둥 그 녀석을 찾는다. 물을 준 지가 언제였는지 흙은 이미 바싹 말라 금이 가있다. 그러나 물을 붓는 순간 나는 작은 기적을 목격한다. 바싹 말라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녀석이 기적같이 생기를 되찾는다는 사실이다. 그간 죽은 듯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다. 사막에서 목마름에 지칠 대로 지친 선인장이 여행 빗물을 만난 듯 녀석은 한 잔의 물을 욕심껏 받아 마신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금 이제부터는 정말로 물 주는 걸 잊지 않을게 라고 다짐한다. 어느 봄날 나는 모멘트에 글을 올렸다. 식물 키우기가 진짜 힘들다.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날까봐 무섭다. 좋아요가 몇 개 달렸다. 공감의 답글도 달렸다. 우리는 서로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위로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녀석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변함없이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잎이 평소보다 더 두꺼워져 있었다. 수분을 최대한 저장하기 위함이었다. 이 표면의 기공은 최소한으로 열려있고 생명활동은 반으로 줄어든 셈이었다. 녀석이 완벽한 다육식물 모드로 전환한 상태였다. 힘들다고 말한 건 나였지만 생존을 위해 치르는 전쟁을 겪는 일은 녀석의 몫이었다.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내가 일에 묻혔을 때, 내가 여행을 다닐 때 녀석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나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넌 내 삶을 살아.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갈 거니까. 집안을 청소하다가 문득 녀석의 존재가 느껴질 때가 있다. 그 순간 죄책감과 애정이 뒤섞인 미묘한 감정이 밀려든다. 아, 내가 너무 무관심했네. 넌 햇빛이 필요했을 텐데. 나는 녀석을 훌쩍 안아 가장 밝은 남향 창가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스스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선다. 문제는 내가 녀석을 창가에 옮겨둔 시각에 한여름 정오였다는 사실이다. 이 끔찍한

사실을 깨달은 건 저녁 6시. 밖에서 밀린 일들을 다 처리하고 돌아온 후였다. 녀석의 모습은 너무 처참했다. 창백해진 잎이 축 늘어진 채 바닥을 향해 있었다. 왜 이렇게 축 처졌지? 그새 병이라도 들었나? 나는 당황해 녀석을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겼다. 그제야 녀석이 보냈을 하루가 짐작이 갔다. 정오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 녀석은 처음엔 기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빛이 고통으로 되돌아오자 녀석은 몸을 극도로 움츠렸을 것이다. 잎을 말려 증발 손실을 줄이고 기공을 완전히 들어막아 뿌리로부터 비상수분을 끌어올렸을 테다. 그럼에도 녀석은 모든 잎을 떨구지 않았다. 가장 아래쪽에 오래된 잎 딱 한 장만 바닥에 내려놓았을 뿐이다. 그것은 녀석의 마지막 경고 같다. 나 아직 살아는 있어. 하지만 다음번엔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떨어진 잎 하나 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 녀석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도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건 이후로 녀석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해야겠다. 그저 초록색 덩어리로 보이던 녀석이 이제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소중한 생명체로 느껴졌다. 잎이 누렇게 변하는 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반대로 물이 너무 많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또 줄기가 한쪽으로 기우는 건 빛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다시 식물 관련 서적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식물의 신호를 읽는 법도 검색했다. 서러운 건 식물은 말을 할 수 없다. 식물은 말이 없을 뿐 사실은 엄청나게 수다스러운 존재라고 한다. 그들은 화학물질을 통해 서로 대화하고 해충의 공격을 받으면 주변 식물들에게 경고를 보낸다는 것이었다. 뿌리로 정보와 영양분을 나누고 빛의 각도와 강도를 정교하게 조정하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녀석은 단순히 죽지 않은 생명체가 아니었다. 녀석은 엄청난 인내와 적응력으로 나 같은 주인 밑에서 강하게 견뎌내는 진정한 강자였던 것이다. 어쩌면 나에 대한 선택 같은 건 아예 없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만남은 한낱 우연이었고 녀석은 운명처럼 내 삶에 던져졌을 뿐이다. 하지만 그 운명 속에서 녀석은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달력에 물을 줘야 하는 날들의 동그라미를 치고 스마트폰에 물주기 알람 앱을 설치했다. 검색창에서 식물병원 위치를 찾아보기도 했다. 그것은 내가 그 녀석에게 건넨 미약하지만 진실한 항복이자 가장 은밀한 협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녀석을 키운 적이 없는 듯 싶다. 키운다는 행위에는 돌보고 양육한다는 능동성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수동적이었다. 그저 내 무관심과 갑작스러운 열정 사이를 오가는 시스템 속의 관찰자에 불과했다. 녀석은 결코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다. 애정의 증거를 바라지도 울부짖지도 투정 부리지도 않았다. 그냥 예측 불가하고 무심하며 때로 과격적인 환경을 참아내면서 오롯이 자신의 과업을 묵묵히 해냈을 뿐이다. 녀석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지구상 녹색 식물이라면 다 하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고귀한 생명활동의 핵심 과정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다. 녀석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치 오래된 책상이나 등받이 의자처럼 묵묵히 위안을 느낀다. 녀석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오로지 녀석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일 뿐이다. 녀석은 한낱 초록색 덩어리가 아니라 지구 역사 자체가 길러낸 생존의 전문가라고 여겨졌다. 그에 비하면 나의 무관심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녀석은 여전히 내 모니터 옆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잎이 살짝 울려져 창문을 향한 건 아침 햇살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한 생존 본능일 것이다.

그땐 오늘도 물주기 알람을 무시할지도 모른다. 약속에 밀려 일에 치여 혹은 그냥 게을러서 내일은 또 실수로 녀석을 뜨거운 햇빛 아래에 방치할지 모른다. 나는 완벽한 주인이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한다. 내 침묵의 반려 식물. 이제는 녀석을 반려라 부를 용기가 생겼다는 걸. 녀석은 한낱 하찮은 식물이 아니다. 나라는 불완전한 인간의 불편한 동거에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생존의 달인이자 침묵의 스승이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다. 나는 글을 마치며 책상물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조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는 또 한 번 깨닫는다. 이 침묵의 동거와 불완전한 돌봄이 바로 우리가 주고받는 가장 진실한 선물이라는 걸. 내일이면 나는 또다시 이 녀석을 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녀석이 나를 잊지 않을 거라는 믿음만은 남아있다. 어쩌면 녀석이 보여준 한계가 바싹 말라버린 흙 속에서도 굳게 버티는 완강함이 그만의 방식으로 나를 기억하는 증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제때 물을 주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제 알고 있다. 진정한 돌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지만 곁에 있는 작은 생명 하나에도 깊은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비록 흙이 말라도 물을 주지 못해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 존재처럼 사랑은 완벽한 돌봄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라는 것임을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창가나 책상 외에도 혹시 그런 녀석이 있지 않으신가요?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모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모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2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7월 초아흐레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오늘은 먼저 진동의 글 나의 아버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쉰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손녀인가 물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시무르게 웃으며 맞춰보세요라고 대답하곤 했다. 교원이었던 어머니는 학교일로 바삐 돌아치다 보니 나를 돌보는 일은 자연히 아버지 몫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내 머리를 감겨주는 것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머리를 감는 날이면 아버지는 먼저 누울 수 있는 등나무 의자를 가져다 거실 한가운데 펼쳐놓고 날 보고 머리를 우로 향해 누우라고 했다. 그 자세로 누우면 피가 쏠려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래도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물을 기로 오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거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물을 한 사발 떠서 내 머리에 부으면 따뜻한 물이 귀 뒤로 흘러내려 화들짝 놀란다. 아버지, 난 머리 안 감을래요. 가만히 있어. 나의 반항에 돌아오는 건 아버지의 불호령이었다. 나는 두 손을 꼭 잡고 아버지의 거친 손이 나의 머리에 닿는 것을 느꼈다. 가시 덤불처럼 엉킨 내 머리를 아버지는 먼저 비눔을 묻혀 박박 문지른 뒤 엉킨 실타래를 풀듯 안간힘을 썼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또다시 벌컥 화를 냈다. 머리숱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는 직소리도 못하고 아버지의 머리 감기 행사가 끝나기를 곰상곰상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잠시 뒤 아버지는 따뜻한 물을 내 머리에 붓더니 포기한 듯 말했다. 일어나라. 엄마가 오면 다시 씻겨달라고 해. 내가 얼른 몸을 일으켜 거울에 비춰보니 이마에는 비누 거품이 개발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한 대 엉켜붙어 빗질조차 되지 않았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어깨가 흠뻑 젖은 처참한 내 몰골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내가 어른이 된 후에도 어머니는 이 일화를 자주 꺼내주셨다. 어머니는 매번 그 일을 과장되게 묘사하면서 자신의 해석까지 덧붙였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뒷짐을 지고 잠자코 듣고 있던 아버지가 한마디씩 받아치웠다. 궁금해는 내가 물었다. 아버지는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못할 거면서 왜 굳이 내 머리를 감겨줬어요? 난 아주 쉬울 줄 알았거든. 아버지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내게 머리를 감겨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흔쾌히 승낙하자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머리를 감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래야 이웃한테 우리 딸이 집에 왔다는 걸 알리지. 그러고는 또 묻는다. 언제 머리를 감겨줄 거니? 점심에요. 그 시간에 햇빛이 잘 드니까요. 아버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 무렵 따뜻한 햇살이 베란다 가득 내리쬐었다. 어머니가 심은 나팔꽃이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렸다. 청고마비의 계절, 베란다에 심은 나팔꽃에 둘러싸인 아버지는 유난히도 멋져 보였다. 나는 수건을 아버지 어깨에 들러드리며 말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여 낮은 소리로 물었다. 린 여사는 점심을 드셨겠지? 네, 그런데 아직 낮잠 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가 곁눈질로 이웃집 베란다를 살피는 것을 알아채었다. 나는 샴푸를 손바닥에 덜어 아버지의 성긴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꼼꼼히 발랐다. 그리고 부드럽게 두피를 주물러 드렸다.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한 데다 가늘기까지 했다. 순간 슬픈 감정이 욱치미로 올랐다. 아버지는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엄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이렇게 손 힘이 약해서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니? 그때 이웃집 베란다에 린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몸을 내밀고 큰 소리로 물었다. 왕 아저씨, 따님이 왔나 보네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봄에 몰라요? 린 여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날라키 잘했죠? 린 여사의 물음에 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린 여사가 집으로 돌아간 후 아버지가 나에게 속삭였다. 무조건 자기네 딸하고 왕신의 딸이 효성스럽다고 할 거다. 머리를 다 감겨드리고 나서 수건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꼼꼼하게 싸맨 다음 드라이기로 잘 말려주었다. 따스한 바람에 아버지는 잠이 쏟아지는 듯했다. 나는 아버지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발을 만져보니 얼음장 같았다. 아버지가 느릿느릿 말했다.
1: 늙으면 다 그렇지. 젊었을 적에는 발냄새가 지독했는데.
0: 나는 두 손으로 아버지의 발을 꼭 감싸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생애의 마지막이 이르러 아버지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는 병상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나의 볼에 갖다 댔다. 그러자 아버지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 생애 가장 무섭고 슬펐던 날이었다.
1: 괜찮아. 아버지는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잘 뿐이야.
0: 나는 애써 자신을 위로하며 두려움을 달랬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모님의 정을 대신할 수 없다. 부모님은 내 삶의 시작이었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주저앉지 않도록 든든하게 잡아준 버팀목이었다. 부모님은 마음의 안식처이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버지의 딸로 어머니의 딸로 조금은 단단하게 서일 수 있다. 또 한 해가 흘렀다. 오늘은 부모님 장소를 찾아갔다. 손끝으로 비석에 새겨진 이름자를 더듬어 보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듯 했다. 바람은 살랑살랑 나뭇잎을 흔들고 푸른 하늘엔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다. 저 멀리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간다. 아버지가 내 머리를 감겨주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다. 두 손을 허공으로 뻗어본다. 따사로운 햇살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어 꼭 당신이 오르만지는 듯하다. 나의 아버지.

다음 작품입니다. 량홍의 글, 큰언니입니다. 큰언니는 26살 되던 해에 시집을 갔다. 우리 고장의 결혼 풍습에는 신부가 결혼식 하루 전에 먼저 본가에서 손님들을 청하고 이튿날 신랑 집으로 가서 식을 올리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집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둘째 언니와 셋째 언니는 결혼에 세간을 났으며 오빠는 외지에서 일했고 나는

사범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막내 동생은 그때 중학교에 다닐 나이였으니 아마 집에 있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집안에 혼사를 치러줄 사람도 없었고 가까운 친인척들을 초대할 처지도 못 되었다. 큰언니는 부득이 단위 숙소에 동료와 친구들을 불러 단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때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엄동설한이었다. 큰언니는 작은 골로에 커다란 가마를 올려놓고 요리를 볶았다. 가마에서 나오는 족족 접시 두 개 나누어 담아냈다. 상에 오른 요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내가 손을 거들어 주기나 했는지, 손님은 몇 명이나 왔던지 기억이 감감하다. 그저 단 가마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와 방안 가득 안개처럼 피어오른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그날 저녁 나는 큰언니의 곁에 누웠음에도 울고 있는 언니를 다독여주지 못했다. 괜히 내 자신이 부끄럽기만 했다. 비록 그때 나이가 16살이었지만 나는 이미 큰언니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우리 때문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한겨울 난방시설 없는 방안에서 우리는 가까이 붙어 누워 간신히 추위를 이겨냈다. 큰언니는 내가 굳어져 있는 걸 알았는지 아니면 내가 오돌오돌 떨었는지 따스한 손으로 내 다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독여 주었다. 그제서야 나는 긴장을 풀고 스르르 잠이 들었다. 세월이 흘러서도 나는 이 장면이 자주 생각난다. 그러나 아무한테도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이 일 앞에서만큼 나는 아직도 두려움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소녀이며 큰언니는 결혼 전날 밤 슬피 울던 신부이다. 큰언니는 늘 우리들을 철없는 아이로 생각했다. 우리가 하나둘 가정을 이루자 기뻐하면서도 우리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기도 했다. 큰언니는 동생들이 배고픈 고생을 할세라 늘 전전긍긍했다. 또 지식으로 운명을 바꾸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었다. 우리가 큰언니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큰언니의 보살핌을 떠나서 한시도 살아갈 수 없었던 터라 마음속에 묵묵히 새길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큰언니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다. 그 시원하고 호탕한 웃음소리는 사람을 매료시킬 만큼 매력적이다. 큰언니는 예술에도 소질이 있었다. 손풍금과 해금을 잘 다루고 춤도 잘 추었다. 한겨울 빨간 속옷을 입고 광장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었다. 큰언니는 매사 열정이 넘치고 긍정적이다. 내가 큰언니의 손풍금 반주에 맞춰 몸을 흔들거리던 모습이 우습다고 깔깔대던 소리가 귀전에 맴돈다. 언제부터 큰언니 생일은 우리 형제들이 꼭 챙기는 기념일이 되었다. 이날이면 생화를 사보낸다, 식사를 대접한다, 새 옷을 선물한다 하며 난리법석을 피우고 큰언니가 즐거워하면 덩달아 행복해한다. 큰언니가 정년퇴직을 하던 해 우리 형제들은 큰언니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물론 큰언니의 잔소리도 달갑게 들어주면서 말이다. 우리는 큰언니의 기분에 따라 울고 웃는다. 큰언니가 기분 좋아 웃으면 다들 상이라도 받은 듯 신나하고 큰언니가 화를 내면 하나같이 축 처진다. 우리는 큰언니의 주위에서 빙빙 맴돌며 어떻게든 기쁘게 해주러 애를 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큰언니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어른이 되어서야 큰언니의 희생을 깨닫고 그 사랑이 눈물 겹도록 고맙다. 긴 세월 동안 큰언니가 우리에게 준 사랑과 배려,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 이제 단단한 혈육의 고리를 형성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족 사랑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이 큰언니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 나에게 가르쳐준 가족 사랑이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영남 작사 김범도 작곡의 사랑스런 조곡 변강을 준비했는데요. 조곡 강산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자랑을 담은 가요. 아름다운 조곡애를 가득 담은 사랑스런 조곡 변강을 최홍란 리순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문희 작사, 류영섭 작곡의 장보고 돌아온다 보내드립니다. 장보고 돌아올 때의 신나는 발걸음, 농민들의 기쁜 심정을 여실히 보여준 가요,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하여 최현 작사 박령철 작곡의 인생의 사시절 보내드립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거치며 갖가지 희노애락을 겪게 되죠. 인생의 사계절을 통해 삶의 진리를 노래한 인생의 사시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일터에서 행복을 느끼시길 바라면서 강호혁 작사 김봉관 작곡의 일할수록 성숙하오 보내드립니다. 김창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지개처럼 환하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유영호 작사, 윤강철 작곡의 무지개 인생,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원어연 작사 성기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정, 함께하는 세상,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더없는 행복한 삶이 되겠죠. 비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무성 작사 박인걸 작곡의 반딧불 사랑 함께 들어보시죠. 어둠 속 반딧불처럼 은은하고 변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김문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호실이었습니다.

0: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 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 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23일은 처서 절기입니다. 처서는 24절기 중 14번째 절기이자 가을철의 두 번째 절기로 해마다 양력으로 8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드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동요와 함께 처서 절기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옥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가을비 내리는 밤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처서는 기온 변화를 나타내는 절기인데요. 처서에서 처자는 그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처서는 더운 날씨가 거의 끝나가고 점차 시원한 날씨로 넘어가기 시작함을 뜻하는데요. 김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장백의 두루미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처서절기의 풍속습관 알아볼까요? 처서가 되면 우리나라 일부 지역 사람들은 오리오리를 먹는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재미있는 풍습인데요. 오리고기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무더위에서 서늘한 날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먹기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북경 지역 사람들은 처서 백합 오리를 사 먹는다고 하는데요. 가게에서는 흔히 백합, 진피, 꿀, 국화 등 재료로 오리를 푹 삶거나 조리를 한답니다. 강서 지역 사람들은 정성껏 만든 오리 요리를 이웃과 함께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는 모두가 가을철을 평안하고 건강하게 보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답니다. 또한 이웃들과 정겹고 화목하게 지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금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한혜윤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둥근혜님을 보내드립니다.

연애 지역에서 사는 어민들에게 저서는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절기이죠. 바로 풍성한 어획을 약속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처서 절기쯤에는 바닷물 온도가 아직 따뜻해서 물고기 떼가 오장주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또 새우, 조개 등 해양동물이 알차게 자라고 맛이 오르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서가 찾아오면 연해 지역에서는 개어절이라는 축제를 펼쳐 어민들을 따뜻하게 배웅한답니다. 김우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덕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집 과수원을 보내드립니다.

유명한 개어절로는 상산 개어절, 주산 개어절, 강천 개어절 등이 있는데요. 개어절 축제가 열리는 그날은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배들이 북적이고 바닷가에는 사람들의 함성과 신나는 북소리가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북돋워준답니다. 이 밖에도 다채로운 공연과 관광 활동이 가득 펼쳐져 해내외 많은 객상들과 여행객들이 축제 보러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축제 속에서 현지의 독특한 문화도 느끼고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도 마음껏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김상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류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야옹야옹 고양이를 보내드립니다.

초소가 지나면 가을 기온이 점차 짙어지게 되는데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쯤에 들로 산으로 나들이를 떠나서 가을 빛을 만끽하며 계절의 변화를 즐겼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공원이나 들판으로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하늘이 높고 맑아서 함께 걷기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지고 즐거워진답니다. 최미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오미란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가을 서풍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에는 처서절기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지혜와 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 세월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보길 바랄게요. 정문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득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나는야 뱃사공 해마중 간다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이.

메조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송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가지고 길태중이 문진부에서의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 박윤덕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박윤덕 주임은 연변의 맹위 칭호를 받은 분인데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의학원 본과를 졸업하고 조약에는 도문시 중의원하고 연길시 중의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45년 이상으로 되는 말이죠.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양천공 14년도에 연결시 중의원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습니다.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특점이 있는데 맥진하고 설진을 잘합니다. 능히 말이죠. 맥진 설진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의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이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떤 부위에 무슨 질병이 왔는가를 말죠. 제때제때 파악합니다. 파악한 뒤끝에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서 정체관념하고 변증은 취한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그 처방이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마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이죠.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신경내과 방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인한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졸리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방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이라든가 특히는 위축성위염, 밀환성위염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 만성간염, 담낭염에 변비, 설사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에 신병에 전립선염으로 일으키는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에 절에 나는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방광염, 요도염에 특히는 뇌실금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박윤덕 주임이가 신경내과 질병치료에서 특장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대화를 해봅시다. 신경내과 하게 되면 보통 우리 임상의학에서 본다 할 때 주의하기에는 신경계통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이러한 과실입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대뇌라든가 척수라든가 주위신경이라든가 근육에 상관되는 질병들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본다 할 경우에 말이죠. 하나는 뇌혈관계통의 질병이가 말이죠. 이 신경내과에서 치료하는 질병의 일종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결혈성 말이죠. 뇌졸중의 최쇄라 합니다. 그리고 추세식 노추중의 그러니까 결혈성 노추중이나 할 때는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 중심에 가서 CT를 했다거나 MRI를 찍었다거나 이런 보고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많은 노근사에 노근스에 이러한 말죠. 보고가 나오는데 이것이 결혈성 뇌졸중에 속합니다. 출혈성이라 할 때는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출혈 이러한 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장애하고 공능성 장애로 마저 고생하는 이런 질병들을 갖다가서 또 신경내과에서 치료하는 범주에 속합니다.

0: 그리고 한어로 런즈 공능이라는데 이 공능 장애가 오거나 퇴행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런 분들이가 이 신경내과에서 치료를 받을 뿐입니다. 이외에도 주위 신경교통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면역에 상관되는 질병들이 우리 신경내과에서 조약에 치료라는 이러한 말이요. 병증들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오늘이 가서 박윤덕 선생님 배우자 부립니다.
0: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2: 위선 블루하고 말 잘 안 들어서.
0: 예,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2: 예, 지금 내 떠나겠습니다.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전화입니까?
0: 예, 맞습니다.
3: 나 원장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아, 불시에 갑자기 어림쥐 자연하더만은 앞으로 파고 번져지니 어떻게 뒷골도 아픕니까?
0: 아, 그 어혈이
3: 예. 예, 그래서 아마 어림쥐나 이거 한 이틀 집에 삼다 못해서 원장님이가 배웠습니다.
0: 예예. 예.
3: 그러게 밥도 못 먹고 이러더니 밥도 좀 땡기고 이래서 한 두 주일 썼습니다 약을.
0: 예예. 예.
3: 아, 그런 게 점점 좀 나서니까 정신 좀 나고, 예. 그런 거 좀 좋고, 이러니까. 아, 밥도 좀 먹지, 이러니까 정신도 나고, 형 좋았습니다. 기분 좋아서.
0: 예.
3: 그 약을 좀, 원장님 약을 계속 더 써보려고 오늘 또 약속하려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 연락이 됐습니다. 예.
3: 예.
1: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네. 저희 그 뭔가 이 환자가 안 죽은 다음 주에 오는데 그렇게 좋은데 뇌경색이가 그 다음에 위가 반산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검은 대변 보고 위 열이 있어서 자꾸 힘이 없이 많이 먹는답니다. 예. 어느 분을 보면 드리겠습니다.
0: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한국에서 옵니까?
4: 예예. 다음 주에 옵니다.
0: 예, 그러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여러 가지 계통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 이분이 예. 경험이 풍부합니다. 예.
4: 예. 예.
0: 소화계통에도 예. 문제가 있고 예? 신경계통에도 문제가 있고 예? 예. 이분을 찾아서 동합치료를 받으러 합시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이 신경계통에 말이죠. 예? 문제가 발생하면 말이죠. 예? 우리 신경내과에서 이 질병을 말죠 치료하게 되는데 보통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예? 눈앞이 아찔해 난다거나 예? 이런 여러 가지 말죠 증세를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예, 어떤 분들은 또 예? 팔다리가 말죠 예? 어째서 이게 근년에 말죠 영활하지 못한다 쓰기 좀 별나타 예? 이런 분들도 있고 마비된다는 분들도 있고 예? 또한 우리 정서 방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예, 우울해지거나 예, 어떤 분들은 또 쫄이에 초조해지거나 이러한 증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신경계통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인체에서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예, 조절계통인데 调节라 합니다. 예. 조약에는 중추신경계통하고 주위신경계통으로 말이죠. 예, 조성되었어요.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저 박창호 선생님 좀 이해합시오.
0: 무슨 증상 있습니까?
5: 뭐, 두 가지 병증을 말을 하던데 그건 까먹고 지금 뭐니까 효과도 파는데 쏴쏴 나가던지 그게 좀... 그런 거를 쓰고
0: 예.
5: 그리고 뭔가 위가 뭔가 수질이라든지 아래라든지 이 증상이가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
0: 예.
5: 그래서 좀 한번 더 가볼까 하네. 그래서
0: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0: 시간 짜내서 예.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예.
5: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예.
1: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그날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또 머리 무겁고 가끔씩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핑핑 돌아가는 것 같고. 예.
0: 예.
6: 예, 전화기 살짝은 예, 아무 자꾸 꺼서 너무 놀라서 자꾸 깨어난다.
0: 예, 예.
6: 그러는 거 다시 자기 힘들고 그래서 박창호 주임, 박용덕 주임 한 대 가서 진단을 받고요. 첨약을 예, 두 번 갔다 먹은 게 지금 예, 악몽도 없어지고 잠도 푹 자니
0: 예.
6: 마음도 편안하고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6: 예. 그래 효과 있을 때에 더 보이라고 오늘도 여야하자 그런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어전만 문진합니다. 예.
6: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나는 저 일태 중이의 수건자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예. 저녁에 잠자 가게 되면 잠들기 영 바쁩니다.
0: 예.
7: 그래 그 다음에 잠이 들었다가도 또 쉽게 또 깨어나지니다.
0: 예.
7: 그 다음에 또 다시 자다 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잠이 아예 없다.
0: 예. 이런 분들이 림상이 아주 많아요. 예. 예.
7: 그러니까 그저 낮에도 이거 좀 마음이 좀 울적하는 소리.
0: 그렇죠.
7: 머리도 아프지 뭐 그 다음에 답답하기도 하고 신경전도 좀 나는 것 같고.
0: 예, 그렇죠.
7: 그래서 가서 저기 침도 맞고 약도 저다 먹었댔습니다.
0: 예, 예.
7: 그래 지금 많이 호전됐는데 오늘이 또 가서 보이자고 그랬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7: 예,
0: 어전에
7: 감사합니다.
0: 오십시오.
7: 예, 예,
1: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중추신경계통이라 할 때는 주력에 대뇌하고 척수에 이러한 말죠 조직들을 포함하는데 주력에 말이죠 정보를 말이죠 접수라고 종합하고 전달하는 이러한 말이죠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신경계통이 있는데 주력에는 중추신경계통하고 인체의 말이죠 여러 가지 부위를 말전에 연계시켜주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1: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저는 예, 늘 좀 요즘 들어서 머리가 좀 무겁고 예, 어지럽고 가슴도 답답하면서 예, 신경질이 잘 난다.
0: 예.
8: 그러면서 예, 좀 이렇게 울적해하면서 예, 심정이 나쁠 때면 예, 잠도 잘 안 와서 예.
0: 그렇죠.
8: 잠에 자다가도 자주 깨어나고 깊은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갈까 예, 그 수면제 그 아부솔이랑 먹으라고 예 처방해 줍니다.
0: 예.
8: 그래서 처음에는 바빠서 좀 먹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미 배일까봐 겁이 나서 예 그래 물어봤더만 여가에서 모두 말하는 게 중약을 먹어봐라 해서 예 거기 그 길태중이의 박윤도 선생님네 가서 진찰을 받고 이거 저기 매도 진맥 한 대에 확실히 모든 증상을 잘 짚어냅니다.
0: 예.
8: 그리고 예 잘 설명해주고 이러니까는 예 영 마음에 진심 가져가지고 약을 저는 한 세 번 먹었습니다.
0: 예.
8: 그래 세 번 먹은 게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저기 가슴이 답답한 것도 많이 나고 신경질도 많이 쓰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잠도 지금 좀 잘 잔다. 그래서 예 지금 오늘이 가서 약 한 번 더 짓자고 예약하려고 떠나야 돼.
0: 예, 그냥 오십시오.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그 저는 그 비교중 다이인덕 주임이사 약을 쓰던 환자입니다.
0: 예, 무슨 정황에서 약을 답셨습니까?
9: 밤에 잠을 잘못 자서
0: 예,
9: 잠자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0: 예.
9: 그날 한 것도 잠이 안 오고 참 꿈이 많고 예, 그러고 잠을 잔다는 게 계속 이렇게 뭐 자꾸 생각하면 잠 가지 않고 잠이 약고 예, 자꾸 밤에 이렇게 깨어나고 하니까 화장실도 여러 번 가고 해서 잠 못 자니까 나중에 또 예, 자꾸 잡으려 본데 자잠 또 못 자고 계속 좀 깨어나고 이래던 게 수면제를 한번 꾸자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랑까 그것도 효과 없이 들었으면 제도.
0: 예.
9: 그래서

0: 저 이제 또 방송도 듣고 동료들 인데도 듣고 해서 그 박윤덕 선생님이 정리하고 썼는데 어선이 세 번 잘 썼습니다. 굉장히 형 잘 산다.
1: 좋은 소식입니다.
0: 예. 많이 하도 시간 시사한다.
1: 예.
0: 그래. 좋은 일이지. 너무 잘 사니까 예. 이 머리 아픈 것도 낫고 그다음에 일신하고 동창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 다 나서지고 해서 예. 그래 어머니 좀 약을 줬을까 안 해서 그런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오전에 오십시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그 길태종이 맞습니까?
1: 예.
3: 예, 그게 그 강철수 세시.
1: 예.
3: 선생님, 예, 그 침 잘 맞아준다고 하던데, 예. 오늘 오전에 예약해 둘 수 있습니까?
1: 예, 뭐, 무슨 정황이 있습니까?
3: 아, 그 어제 저녁에 뭐, 찬바람 맞아서 그러는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다가, 이제, 허리 갑자기,
1: 아,
3: 아픈지.
1: 예.
3: 그래서 그 강철수 그 선생님 그 침 잘 맞는다고 해갖고, 오늘 오전에 예약하려고.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3: 오전에 예.
1: 예, 예, 됩니다.
3: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주의신경계통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인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주약에는 말이죠. 감각하고 운동 정보를 말이죠. 든다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보시오. 중추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말이죠. 우리들 근데 풍을 맞았다. 중풍을 네. 맞았다. 이 정보를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풍을 맞았다 할 경우에는 정보를 말이죠. 제때 전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이죠. 빨리 걸자 해도 빨리 걸을 수가 없거든요. 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팔다리 쓰기 바쁘고. 특히 우리 노공이라 걸린 분들을 보게 되면, 몇 년씩 치료를 했지만, 계속 말이죠. 한쪽 반신에 잘 쓰지 못하고 절룩거린단 말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5: 저는 예, 아침마다 일어나면, 입안이 영 쓰겁고 영 불편합니다.
1: 예.
5: 그래서 오늘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예약을 지어 먹으려고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5: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또 이 신경계통에 먼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정서에 관계되는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우울증이나 졸리증에 귀신 초조하다는 뜻이 되는데
2: 네.
1: 우리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 말이죠. 이런 추세입니다.
2: 네.
1: 정서가 늘상 말이죠. 절약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말이죠. 옛날에는 아주 말이죠. 영민한 분인데,
2: 네.
1: 이 우울증이 오게 되면 사유가 말이죠. 아주 내진단 네.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2: 네.
1: 그리고 동작도 말이죠. 풍요는 풍이 아닌데 말이죠. 동작을 하기 말이죠. 좀 힘들어 합니다.
2: 네.

0: 그거 말이죠. 이 가족에서는 그런데 옛날에 우리 남편이 아주 빨리빨리 하던 게 말이죠. 빠르리 하던 게 지금은 얼빤해 한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예? 밥맛이 떨어지고 예? 맥이 떨어지고 예? 또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우울증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예?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예? 예, 가정하고 사회에 말이죠. 아주 큰 부담이 옵니다. 예, 사업을 하는 분들이 쌍발하는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사업 효과가 나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보게 되면 항상 다른 분들이 말이죠. 근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 우울증이 심할 때는 말이죠.
1: 정신치료알이 좀 오지 않습니까?
0: 예. 어떤 분들은 이 심할 경우에는 말이죠. 자살 시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아주 그 위험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조리증이라 하는데 하늘에 예. 기실은 우리 민족에서 번역을 해보게 되면 초조하다는 예. 불안하다는 이런 뜻인데 예. 기실은 말이죠. 예. 가정생활이나 사업에서 보게 되면 큰 문제가 아닌데 늘상 말이죠. 예.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이건 우울증하고 좀 틀립니다. 그리고 항상 예. 누가 말이죠. 쫓는 감이 난다. 이런 분들 적지 않아요. 공포에 젖어 있고, 예.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예. 이러면서 마치, 예. 심혈관 질병이 발생한 것처럼, 예. 가슴이 늘상 답답하거나 압박감을 느끼고, 두근닥거리고, 예. 가슴이 두근닥. 내가 어째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더 심할 때는 말이죠. 길을 걷거나 층계를 오르거나 오르내리거나 예? 어떤 분들은 말이죠. 호흡곤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가 예? 늘상 말이죠. 말라들고 예? 어떤 분들은 말이죠. 돈인곤란증도 느낄 때 있습니다. 음식을 삼킬 때 어쨌네 그 사람은 아예 병원에서는 이렇다는데 어쨌네 이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째 이상한가. 그리고 이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중이 이비인후과라고 있습니다. 옛 얼비어크라고 하는데 이 책도 있고 저도 옛날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항상 목에 무엇이 붙어 있는 감이 있습니다. 사실에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하면 아무 문제도 발견 못 합니다. 이 이비인후과에서는 이 메허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 메헤끼.
0: 이 맥기라고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속에서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하늘로 선징식료핀이라 하는데 특히 말이죠. 뭐 버스를 타거나 예?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예? 사실 말이죠. 화장실 가게 되면 소변이 나가지 얼마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료핀이 그리고 소변이 마랍다 하게 되면 참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외출하기 아주 곤란해하거든요. 자기 몸에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이 조리증으로 고생할 때 양위나 말이죠. 조설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불감증, 통경, 폐경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에 마치 저 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거나 눈앞이 아찔해 난다거나 더 심할 때는 어떨 때는 졸도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번져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완고성 실면증이 많이 나타난다. 잠들기 바쁘고 아까 말저 어느 분처럼 자다가 깨어나게 되면 다시 잠드는 것이 아주 그 바빠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심혈관 질병에 발생한 것처럼 자기 들러도 이런 맥을 재보게 되면 알깁니다. 심리스창에 빨리 뗐다, 늦게 뗐다, 도저히 말이죠. 갈피를 잡기 바빠합니다. 문제는 이 조리증하고 말이죠.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 교대를 하는데 병의 정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우울증은 이 말이죠. 이 학상을 놓고 본다 할 때,

0: 좀 조리종에 비해서 좀 더 심합니다.
1: 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그런데요. 네. 정신병하고 우울증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0: 요번에 이런 말입니다. 네. 우울증이라 할 경우에는 우리 정서 파동 문제가 좀 있는데
1: 네.
0: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의사 선생님들로서도 이거는 정신병 범주에 속한다.
1: 네.
0: 저도 이런 환자를 사회적으로 목격한 적이 있는데
1: 네.
0: 우리 노커위원회에서 말이죠. 정신병 환자들 놓고 본다 할 때 이분들과 대비를 해보게 되면 좀 틀려집니다. 예?
1: 네.
0: 요건 진단하기 위해서 조금의 학자들 사이에 조금의 견해가 좀 틀려지는데
1: 네.
0: 제가 생각한 데는 완전한 말이죠. 노커위원회 그 정신병과의 그 정신병 환자하고는 좀 틀려지거든요.
1: 네.
0: 그리고 조리증 그런 말 그걸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완전히 틀립니다.
1: 네.
0: 상대적으로 본다 할 때 조리증은 우울증에 비해서 좀 경합니다. 우리가 중약을 쓰든지 서약을 쓰든지 요 말이죠. 확진을 한 다음에 알맞은 약을 쓰게 되게 되면 조리증은 우울증에 비해서 맞아 치료하기 조금 낫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소소 조장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일 오전 2026년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소소 제3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述를 깊이 관찰하면서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국 구축이라는 목표 임무를 겨냥해 확고 수립 브랜드를 알심대로 구축하고 선전 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늘 활짝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성류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건설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연변족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성 건설 전면 추진 실시 방안, 2026년 연변족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실시 방안, 연변족 331 국도 5가지 공동회랑 건설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식별도가 높고 인솔 효과가 강한 일련의 특제 활동 대상을 기획해 내놓음으로써 우리조 확고 수립 사업이 심층 추진되게 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구축에 관한 사업 방안에서 확정한 총체적 목표와 중점 임무를 겨냥해 담체 내용을 분류 설계하고 활동 내포를 풍부히 하고 확장하며 5대 담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성립고 활짝

신념된 공동체 브랜드가 확고히 자리 잡고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담지의 활동을 정교하고 우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 이야기, 문화 침륜, 예술, 미식, 체육 경기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가상현실, 홀로그램 투영 등 기술 수단을 활용해 1년의 몰입식, 정경식, 체험 대상을 정성껏 내오고 다양한 연령대와 부동한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끌어 재반 활동이 주제가 뚜렷하고 특색이 선명하며 효과가 뚜렷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힘써 높여야 합니다. 특색 사업의 주목점, 선진 전형 사례, 기층의 생동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상하고 온도와 힘, 전파력을 갖춘 일련의 선전 작품을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성류고 활짝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구축을 중요한 기초성, 전략성 공정으로 들어주고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고 제도 설계를 강화하며 전반을 통괄적으로 고려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공유의 정신터전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정신 고취를 심화 확장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리론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 선전교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동북항일연군 정신, 항미원조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해 여러 민족의 단결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 정치적 기반을 부단히 공고해야 합니다. 마음 진륜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문화 침륜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교양 보급, 보호 전승, 교류 전파를 강화하며 우리의 중국군 문화 천문만호 진입 등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무형문화재 보호를 정성껏 잘하며 세계관, 세계중심 건설을 다그치고 추진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하는 데 충분한 자양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융합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 통영어로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국가 통일 편찬 교재 사용을 전면 추진하며 동어 동음 성과를 공고히 하고 동어 흥변 표준어 보급 브랜드를 강화해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관광을 통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등 담지의 플랫폼 기능을 최적화 승격시키고 성류고 활짝핀 연변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오 플러스 등 브랜드를 강화해 여러 민족의 광범한 왕래와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주에서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활동을 펼친 지 74년째 되는 해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는 첫 해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잘 전개하는 것은 당의 민족 정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법에 따라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활동 내포를 힘써 심화하고 방식과 담체를 부단히 혁신하며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짙은 분위기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활동 담체를 알심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성립고 활짝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의 꿈 구축 활동 주제를 둘러싸고 법률 보급 한마음, 역사 맥락 같은 근원, 본보기와 한길 등 활동 담체에 의탁해 일련의 소통식, 몰입식, 체험 전경을 혁신적으로 내놓아 활동의 작은 담체로 연변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큰 주제를 보여줌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스며들며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선전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힘써 증강해야 합니다. 틱톡, 과이소, 위챗 공식 계정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괄적으로 잘 활용하고 대중생활에 가깝고 작은 사례로 큰 주제를 보여주는 일련의 융합매체의 우수 작품을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생활에 다가가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공감대를 모으는 민족 단결 작은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역, 민족 종교 계통 우수 간부, 성류홍 기층 선전 강연원 등 역량을 조직해 기층 일선에서 선전 강연과 해석을 진행하고 통속적인 언어로 정책을 해독하며 생동한 사례로 도리를 설명하는 데 중시를 돌려 선전 강연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선전과 건설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을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7 플러스인 진입 활동과 긴밀히 결부해야 합니다. 기관 단위의 당 건설 인솔 플러스 민족

단결, 기업의 성실 경영 플러스 민족 단결, 학교의 덕으로 인재 육성 플러스 민족 단결, 부대와 경찰의 변강 안정 국방 공고 플러스 민족 단결을 탐색적으로 실시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을 기층 치리 일상에 융합시켜 건

0: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강산업연구원에서 근일 2026년 중국 중약기업 종합경쟁력 5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길림 오동야급 집단 주식유한회사는 재차 입선돼 34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평에서 입선된 동북 삼성 관련 기업 중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의약공업 종합경쟁력 평가 체계는 중강산업연구원에서 알씀드려 구축한 것으로 시가 가치 평가, 상업화 능력, 연구 개발 능력 등 3대 핵심 차원을 둘러싸고 경쟁력 지수 모형을 구축해 의약공업기업 발전 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약기업의 종합경쟁력을 전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중성약기업 50강 순위를 형성했습니다. 순위 평균은 업계 본보기를 수립하고 중약업계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현재 이 평가체계는 업계에서 가장 권위성 있는 평가체계 중 하나로 됐습니다. 길림 오동야급 집단 주식유한회사 전신은 1957년에 설립된 국영 연변 도나록장입니다. 1981년에 오동제약공장을 설립하고 1996년에 심수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현재는 23개 자회사를 지배하는 집단 지주형 상장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장기간 기업은 현대중약 분야를 깊이 개척하면서 의약건강 플러스 금융자본 쌍륜 구독 모식으로 년간 판매액이 6억 원을 웃도는 안신 본회액을 선두 제품으로 하고 1억 원급 소아시계 해열 구복액 등을 버팀목으로 하는 발전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길림 오동야급 집단의 총 자산은 344억 1,8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4.29% 상승했고 연간 영업수입은 23억 3,500만 원을 올렸는데 그중 중약 부문 영업수입이 60.99%를 차지했습니다. 기업은 단연간 연속 중국 중약 공업 100강에 안정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연변 야급 주식유한 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향후 회사에서는 안신 본회액, 혈 부추거 구복액 등 핵심 대품종의 2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림산 가치와 근거 중심 의학 증거를 깊이 발굴해 기존의 시장 우세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동시에 중약 조제 과립 표준 등록을 다그치고 중약 조제 과립 생산 기지 생산 능력을 1층 방출해 지역 중약 산업 군집 협동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0: 매하구시에서 개최된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에서 연변 대표단은 진취적인 경기 풍모를 보여줌과 아울러 체육을 유대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을 1층 촉진했습니다. 이번 운동회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연변 대표단의 멋진 등장은 모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도문시 문화관에서 선보인 두만강은 금북, 장고, 상모춤 등 고전 무형문화재 요소를 융합했으며 환희의 장고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장고춤의 독특한 운치를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도문시 문화관 부관장 김연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개막식, 민족 대련환, 폐막식 세 개 부분 공연 종목을 준비하는데 두 달 전부터 연습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룡북과 장고춤을 융합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을 통해 연변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정신 면모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우리 주에서는 190명 규모의 대표단을 꾸려 10개의 경기 종목과 5개의 출연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선수들은 근혜, 널뛰기, 민족식 씨름, 진주공, 석구 등 종목에서 실력을 보여주며 도합 29개의 1등상을 따내는데 1등상 수가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또 체육도덕 기풍상도 받았습니다. 연변 대표단 민족 건강체조 선수 최위건입니다. 경기장에서 우리는 전성 여러 민족 선수들과 함께 교류하며 서로 배우고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려는 동작과 포만된 정신 자세로 중화민족 한 가족의 짙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연변주에서는 연변 전통체육의 깊은 저력과 전승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보여주고 신시대 변강 아들, 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0: 先的精神风采。
1: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연변주는 다음 해에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주에서는 다음 대회 개최를 계기로 민족체육문화 내포를 깊이 발굴하고 민족단결교류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실천 담체를 부단히 풍부히하고 신시대의 연변 민족단결 진보와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힘써 엮어가게 됩니다.
2: 2026년 제2회 연변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발길 따라 떠나는 독서 조제 독서 활동이 그늘 영정시 삼합진 고모커피 쉼터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전민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겨 고모 옆에서 고전 이야기를 읽고 초심과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활동은 조당리 통전부와 조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연변조와 영정시 의량급 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및 서부계획자원봉사자 대표 도합 40명이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 참가자들은 시사 칠률 장정을 함께 랑송했습니다. 귀빈들은 연을 쫓는 아이, 협강의 구비진 곳에서 청춘 중국 등 도서를 둘러싸고 자신의 경력과 결부해 독서 소감을 나눴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고모커피 쉼터에 도서 100권을 증정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좌수성입니다. 저는 산동 빈주에서 온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입니다. 고모커피 쉼터는 변경 국도의 봉사 부족점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331 국도 길림 구간의 대표적 인기 IP도 조성했습니다. 오늘 독서 교류에 참가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책 한 권을 읽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신사회 개청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박홍입니다. 이번 활동은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겼는데 활동 내용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특히 의미 깊었던 것은 삼합촌 당지부 서기가 우리에게 회양나무 고목이 변경을 지켜온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홍색 독서와 연변의 변경 문화를 결부시켜 모두가 위국 수변의 가국 정회를 절실히 체감하게 했습니다.
1: 8월 19일은 9번째 중국 의사설입니다. 연변조의병원에서는 관절외과, 심혈관 내과, 뇌질환과, 내분비과, 로인병과 등 전문과 전문가팀을 조직해 연결시 조양천진에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로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문제에 대해 맞춤형 약 사용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현장에는 또 중리조의 특세 기술 체험구를 설치해 주민들이 이침, 부항 등 요법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조의병원 의무과 과장 김흠입니다. 량질 진료와 특색 의료 기술로 대중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21회 중국 장춘 영화제 활동 중 하나인 240차례 전민 보편 혜택 공익 영화 관람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영화 관람 활동 시간은 28일까지이고 성내 도합 28개 영화관의 활동에 참가한 가운데 장춘, 길림, 매하구, 사평, 연결 여러 곳이 포함됐습니다. 연결 만달 영화관에 영화 7차례 방영하게 됩니다.
2: 조농업 농촌국, 조생태 환경국 등 여러 부문에서는 그일 훈촌시 밀강향 하와자촌 밀강하반에서 소생생물 자원 증식 방류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100만 마리의 대황어 치어가 밀강하 수액에 방류됐습니다.
1: 지금은 가을철 알곡 산량 형성 관건기이자 농약을 살포하는 적합한 시기입니다. 안도현에서는 각 향진을 조직해 농용 무인기를 통괄 배치하고 살포 작업을 하면서 농작물 생장을 촉진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3: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구름이 많겠으며 소나기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9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공기 오염 기상 조건 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네, 오늘은 고소한 향이 생각나는 메밀국수의 원재료 메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밀은 이름에 밀이 들어가지만요, 밀과는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글루텐이 없어 밀가루를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우선 메밀은 혈관 건강 지킴입니다. 메밀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루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물질인데요. 이 루틴은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나쁜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감소시켜 당뇨병과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쓴맛이 강한 쓴 메밀에는 일반 메밀보다 루틴이 약 100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쓴맛을 감수하실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밀은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라이신이 다른 곡류에 비해 월등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해 피로 해소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마그네슘, 칼륨, 아연, 철분 같은 필수

미네랄도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메밀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은 천연 항산화제로 작용해 몸속 유해물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통 이서에서는 메밀을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더하며 오장의 찌꺼기를 없애고 정신을 통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질이 차서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메밀을 드실 때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밀은 국수, 부침개, 메밀묵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메밀차로도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알갱이 속에 큰 건강을 담은 메밀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삶은 우리에게 예고 없는 시험을 내밉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시험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족의 아픔은 우리에게 그 고통의 의미를 묻고 함께 견디는 법을 가르칩니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아픈 사람을 대하는 가족의 태도,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의 힘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 심리상담사 박요나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가족 중 누군가 아프면 대부분의 가족들은 당연히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죠. 네, 하지만 간병은 단순히 돌봄을 넘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가족 모두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이 아픈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 무엇일까요?
1: 예, 이제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돌봐야 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네, 동시에 그 당연함이 어느 순간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둡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근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0: 네.
1: 죄책감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0: 네.
1: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내가 이걸 무거워하고 있다. 차마 이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0: 네.
1: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돌봄의 첫 번째 태도는 당연함이 아니라 선택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0: 네.
1: 무슨 뜻이냐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의무처럼 돌봄을 시작하게 되면 어느새 마음속에는 이제 희생과 억울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0: 네.
1: 대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돌보기로 선택했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돌봄은 의무에서 내 선택과 다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0: 네.
1: 이제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과 내가 이렇게 하기로 선택했어. 이 한 가지 태도의 차이가 지친 어깨를 가볍게 하고 죄책감을 책임감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선택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돌봄의 주체가 나라는 착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0: 네.
1: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0: 네.
1: 그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0: 네.
1: 그래서 위태롭게 되는 거죠.
0: 네.
1: 돌봄은 언제까지나 혼자의 몫이 아니고
0: 네.
1: 도움을 청하는 것은 능력이고 나누는 것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0: 네.
1: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돼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될 무게라고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0: 네.
1: 그리고 둘째, 환자와

0: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경계를 세우는 건데요. 네. 돌보는 사람은 환자가 아니고 네. 환자를 돌보는 별개의 존재자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의 고통이 당신이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네. 환자의 아픔이 당신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게 해서도 안 됩니다. 네. 이 건강한 분리가 있어야만 당신도 숨을 쉴 수 있고 환자도 무거운 짐이 아닌 한 인간으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본다면 가족 돌봄의 근본 태도는 당연함이 아닌 선택으로 시작을 하고 네. 혼자가 아닌 가족이 함께 감당을 하며 환자와 나를 분리하는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 가능한 돌봄의 가장 따뜻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해에도 지치지 않고 오래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렇네요. 돌봄의 첫 번째 태도 당연함이 아니라 선택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가족들은 환자 앞에서 슬픔이나 두려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한 척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또한 환자가 고통스러워할 때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왜서 중요하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0: 예, 이제 많은 분들이 환자 앞에서는 웃어야 돼.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네.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혹은 또 이제 환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런 죄책감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감정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충분히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왜 이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네. 이제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관계는 멀어집니다. 네. 환자는 간병인이 강한 척하는 얼굴 뒤에 숨은 진심을 직감하게 되는데 네. 서로가 진심을 숨기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네. 진짜 위로는 완벽한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아파할 용기에서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고 그 진실함이 연결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책감은 사랑의 그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내가 아픈 걸 보게 해서 미안해라는 환자의 마음과 네.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간병인의 마음 네. 이 죄책감이 서로를 다 끌어내리고 네. 오히려 회복에 필요한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게 되는데요. 네. 사실 들여다보면 죄책감이라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네. 서로 더 잘해주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서도 이 죄책감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놔두면 안 됩니다. 네. 자책의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을. 네.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드는 거구나. 네.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본다면 이 한마디가 죄책감을 이해로 바꿔줄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표현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갑자기 나는 슬퍼 이렇게 너무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면 작은 발걸음부터 떼보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단계는 혼자한테 먼저 허락하는 거예요. 네. 매일 밤 잠들기 전 1분 동안에 오늘 동안 느낀 감정 하나를 자신한테 말해보는 거예요. 네. 오늘 나는 정말 두려웠어. 네. 오늘 나는 정말 힘들었어. 오늘 나는 정말 속상했어. 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홀가분해질 겁니다. 네.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AI가 잘 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서로 대화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많이 아픈데 어떻게 돌봐줘야 될지 잘 몰라서 내가 너무 속상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친절한 상담사가 옆에 있는 것처럼 AI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올 거예요. 한번 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부를 부탁하는 거예요. 네.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네. 또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네. 그냥 내 마음을 먼저 꺼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가족이 아파서 마음이 힘들어. 네. 근데 어떻게 말할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환자와 감정을 나누는 건데요.
1: 네.
0: 이 부분이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제 환자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이 때로는 꼭 필요하거든요.
1: 네.
0: 엄마도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를 알겠는데
1: 네.
0: 너무 식사를 못 하시니까 내가 너무 걱정이 돼.
1: 네.
0: 엄마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내

0: RM인데 네. 한 술만 우리가 더 드셔보실까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면 이 감정의 주체를 상대가 아닌 나에게 두고 말하는 거라서 네. 환자는 죄책감 대신에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환자와 당신은 완벽한 돌봄이 아니라 진실한 동행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1: 네.
0: 환자가 고통스러워하실 때 꼭 무언가를 해결하러 하지 마시고
1: 네.
0: 솔직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1: 네.
0: 엄마 많이 아프지? 내가 옆에서 같이 아파볼게.
1: 네.
0: 아파해 줄게. 그래서 실제로 눈물을 보여줘도 좋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데
1: 네.
0: 사실 그것이 환자에게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가장 큰 안정감을 줄 수도 있답니다.
1: 네.
0: 그래서 꼭 기억하실 점은 진정한 용기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1: 네.
0: 간병인이 슬픔을 감추는 것이 환자를 지키려는 본능이지만 오히려 그 완벽함은 환자도 힘듦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단 5분만이라도
1: 네.
0: 서로의 진짜 마음을 꺼내본다면 이제부터 이제 그 간병이 이무가 아닌 함께하는 여정이 될 수가 있답니다.
1: 그렇네요. 환자와 당신은 완벽한 돌봄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을 원한다.
0: 네.
1: 네. 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픈 가족과의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락관적인 말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현실적인 말은 희망을 꺾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 간의 효과적이고 지호적인 소통을 위해 어떤 원칙을 그 원칙과 구체적인 대화 방법이 필요할까요?
0: 예, 이제 돌봄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1: 네.
0: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말을 더 줄이게 되죠.
1: 네.
0: 근데 그 침묵이 서로의 외로움을 키우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환자와의 대화에서는 원칙을 말해본다면 첫 번째는 해결보다 공감이 먼저다.
1: 네.
0: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환자가 가장 원하는 건 조언이나 락관론이 아니라 내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라는 느낌이죠.
1: 네.
0: 그래서 금방 나을 거야 힘내 이렇게
1: 네.
0: 고통을 축소하는 말이거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1: 네.
0: 대신에 지금 많이 힘들지 나도 그걸 함께 느끼고 있어라든가
1: 네.
0: 지금 이제 힘든 거를 말해봐 내가 잘 듣고 있을게
1: 네.
0: 이렇게 말하는 거 혹은 이제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손이라도 잡고 있을게
1: 네.
0: 이렇게 이제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인정하고 함께 머물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은 부정하지 말고 현실은 피하지 마라 이런
1: 네.
0: 얘기가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지나친 낙관은 신뢰를 깨게 된답니다.
1: 네.
0: 그리고 지나친 현실 직시는 진짜 맥이 빠지게 하잖아요.
1: 네.
0: 절망을 부른다고 하죠.
1: 네.
0: 그래서 그 사이에 부드러운 현실 인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절대 포기하지 마.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그래도 그 힘든 와중에 오늘은 웃는 얼굴을 보니까 힘이 나네.
1: 네.
0: 이런 말이라든가 혹은 이제 결과는 아직은 모르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함께 이겨내보자.
1: 네.
0: 이렇게 현실은 인정하되 그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작은 희망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1: 네.
0: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1: 네.
0: 또 이런 부분은 평소에 잘 안 쓰던 말들이라서
1: 그렇죠.
0: 잘 떠오르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1: 네.
0: 그래서 환자와의 대화는 조금씩 배움과 연습이 필요하지요.
1: 네.
0: 그래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라서.
1: 그렇죠.
0: 이 부분도 AI에게 질문을 하면
1: 네.
0: 너무 구체적으로 답을 주더라고요.
1: 네.
0: 저도 실제적으로 엄마가 위독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1: 네.
0: 그러면서 우울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풀어지고 다시 기운을 받아서 많이 유연해진 상태로 돌볼 수가 있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을 할 때는 돌보는 자신의 느낌도 표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1: 네.
0: 요즘은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데 계속 이렇게 옆에 있고 손을 잡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1: 네.
0: 이런 말들도 이제 좋고요.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이제 변했던 부분, 가장 괜찮았던 순간이 어느 부분이어서 이렇게 물어볼 때 대화가 조금 길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때로는 아픔에 집중할수록 대화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과거나
1: 네.
0: 일상에서 사소한 관찰을 전해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1: 네.
0: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가 있었지 그거
1: 네.
0: 한번 들어볼래? 이런
1: 네.
0: 것도 좋고요. 오늘은 아침에 비가 와서 날씨가 정말 시원해졌어. 공기가 너무 좋지.
1: 네.
0: 이제 이런 말들로 병이 삶의 전부과 아님과 함께 나누는 일상이 여전히 존재한다.

0: 대화를 전해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지우적 대화의 핵심은 정확한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진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다.
1: 네.
0: 일상을 많이 전해드려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1: 네. 네. 한마디로 진실한 태도가 필요하네요. 네. 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기기 쉽죠. 역할 분담, 치료 결정,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건강한 가족 소통을 위해 어떤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갈등을 관계의 균열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 무엇인지요?
0: 예, 이제 환자를 돌보는 과정 중에서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 역할 분담이나 치료에 대한 결정이나 경제적인 부담 이런 네. 부분으로 의견 차이가 정말 많이 생기게 됩니다.
1: 네.
0: 그 누군가는 내가 더 많이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또 누군가는 내 의견은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1: 네.
0: 서서히 이런 감정들이 관계를 갉아먹게 되는데
1: 네.
0: 그래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끼리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상대의 의도가 아닌 나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먼저 상대를 비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1: 네.
0: 이렇게, 오빠는 너무 무심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엄마는 내가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 이렇게 서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1: 네.
0: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거든요.
1: 네.
0: 이럴 때는 이렇게 바꿔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아, 내가 오늘 많이 지쳐서
1: 네.
0: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때 서운함이 올라오는 거나
1: 네.
0: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가는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를 비판하지 않고 내가 왜 힘든지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 갈등 해소의 첫 번째 단추라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맞는지보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면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가족 회의에서 이 치료법이 맞아 아니야 이게 더 나아 이런
1: 네.
0: 식의 논쟁은 점점 끝없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1: 네.
0: 대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환자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1: 네.
0: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 이때 포인트는 공통의 목표를 찾게 되면 이견 차이는 방법론의 문제로 이제 전환이 되고
1: 네.
0: 누가 맞고 틀리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역할 분담은 공평함보다는 동의함이 중요합니다.
1: 네.
0: 많은 가족들이 역할을 똑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현실은 각자의 시간이나 상황이나 능력에 따라서 생각처럼 그렇게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줄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공평함을 강조할수록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대신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각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을 솔직하게 이제 끌어넣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 목록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내어오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나는 병원에서 돌볼 수는 있는데 경제적 계산은 어려워서 언니가 이 부분을 맡아주면 좋겠어.
1: 네.
0: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균형보다는 충분한 상의 끝에서 이루어진 상호가 동의한 결정들로 더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역할 분담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1: 네.
0: 네 번째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1: 네.
0: 작은 감사를 의식적으로 자주 표현해 주는 것이 환자를 돌보는 장기적인 과정 중에 서로의 깊은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1: 네.
0: 집에 아픈 가족이 있을 때는 어느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돌본다고 해도 그 뒤에는 그 한 사람을 향한 모든 가족들의 배려와 이해가 뒷받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네.
0: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상대의 잘못한 것만 보게 되는데 사실상 모든 가족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 자기의 힘을 기여하면서 애쓰고 있답니다.
1: 네.
0: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서로에게 이 한마디를 해보세요.
1: 네.
0: 오늘 병원 갔다 오느라 고생 많았어.
1: 네.
0: 네가 그 결정을 내려줘서 우리 모두가 덜 헤맸던 것 같아.
1: 네.
0: 네가 이런 식으로 도와줘서 너무 감사해. 이제 이러한 감사가 갈등의 독을 해독하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되고
1: 네.
0: 또 작은 인정이 하나씩 쌓여갈 때 비로소 가족은 한 팀이 된답니다.
1: 네.
0: 그래서 가족의 갈등은 결코 이제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1: 네.
0: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1: 그렇네요.
0: 갈등을 대하는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1: 네.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희망을 찾는 과정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치유를 주는지 그리고 이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무엇인지

0: 예, 이제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네. 희망은 나누면 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제 같은 파장에 대해 이제 맞춰서 호흡을 하는 게 가족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제 이거를 비유를 좀 쉽게 비유를 해본다면 네. 혼자 울 때와 누군가의 품에서 울 때 그 느낌의 차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혼자서 울면 슬픔이 더 깊어지지만 내가 누군가가 내 옆에서 있을 때 함께 울어주면 그 슬픔이 왠지 견딜만해지는 그런 경험이 정서적인 동기화인데 함께 슬퍼하고 희망을 찾는 이 과정이 주는 이제 핵심과 실천법. 첫 번째는 치유의 핵심은 외로움의 해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가장 큰 고통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나만 이렇게 힘들 것 같은 고립감인데요. 가족이 함께 슬퍼한다면 나의 아픔이 곧 나의 그 모두의 아픔이구나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네. 이곳은 뇌과학적으로도 이제 결합 호르몬을 분비시켜 가지고 불안을 완화하고 문제를 이상적으로 바라볼 힘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 통제력을 회복하는 과정인데요. 네. 위기 앞에서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해서 통제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작은 실천 계획을 하나씩 세워갈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상황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공동체 효능감이 생기는데 네. 이게 희망의 근본적인 이제 기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려볼게요.
1: 네.
0: 이렇게 감정 거울법 이렇게 말을 해요.
1: 네.
0: 문제 해결부터 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각자가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한 단어로 말해봐 이렇게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오늘은 너무 답답했어. 오늘은 너무 걱정이 됐어.
1: 네.
0: 오늘은 너무 두려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감정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가 이 감정을 말할 때 아 나도 그런 감정이 있어. 그래 그럴만했어.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울로 비춰준다는 건데요. 이 한마디가 치유의 80%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동그라미 모임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1: 네.
0: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으면
1: 네.
0: 왠지 대립구조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부엌의 식탁에 마주 앉는 대신에 거실 바닥에 둘러 앉아서
1: 네.
0: 원형으로 소파에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제 말하면 그리고 5분 동안은 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았던 거나 고마운 일을 먼저 공유를 한다면 그 뒤에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좀 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작은 이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일 저녁 5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이겨낸 거
1: 네.
0: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각자 앞으로 이제 하루 동안 실천할 작은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1: 네.
0: 먼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에 눈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현실들에 집중을 할 때 우리가 위기 속에서 견뎌낼 힘들이 점점 다져들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환자와 소통을 하거나 가족끼리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1: 네.
0: 그래서 대화가 안 되라고 포기하는 대신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지 않고도 통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5분 동안은 묵묵히 이제 함께 차만 마시는 겁니다. 그
1: 네.
0: 공간에서.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손만 잡고 있는 것도 되고
1: 네.
0: 어깨를 톡톡 지어주는 것도 되고
1: 네.
0: 말은 하지 못하지만 무언의 위안이나 감사를 전달할 수 있고요.
1: 네.
0: 또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듣는다거나
1: 네.
0: 가족 사진 앨범을 함께 느끼면서 추억을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실제로 저도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 기력이 없으셔서 말은 별로 못하시니까
1: 네.
0: 가만히 손을 잡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1: 네.
0: 그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도 있고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이제 작은 힘들에서 위로가 느껴지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말이 없어도 소통은 되니까
1: 네.
0: 이런 비언어적인 공유가 말보다 더 깊은 치유를 준다고 하니까 꼭 시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1: 그렇네요. 아픈 가족을 돌볼 때 많은 이들이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과잉보호와 방치하는 소홀 사이에서 환자의 자립심과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돌봄의 구체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0: 예, 이제 한마디로 균형 잡힌 돌봄은 내가 환자를 얼마나 잘 돌보는가가 아니라
1: 네.
0: 내가 환자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잘 지켜주는가에 달려있다고.

0: 합니다. 네. 저 환자를 도와주는 것과 환자를 대신하는 것을 꼭 구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환자의 존엄성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 때 유지가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균형 잡힌 돌봄의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보는 겁니다.
1: 네.
0: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물컵을 두고 물을 마신다거나 네. 버튼을 누르기 같은 거는 절대 대신하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온전히 맡겨두시는 거예요.
1: 네.
0: 위험하거나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일들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하거나 약물을 관리하는 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건 꼭 지켜주라. 이것이 네. 존엄성의 경계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묻기 전에 관찰을 먼저 하시라고 해요.
1: 네.
0: 도와줄까라고 묻기 전에
1: 네.
0: 환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스스로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면 천천히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이렇게 네.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실패를 허용하세요.
1: 네.
0: 이제 환자가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서둘러 대신하지 마시고
1: 네.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1: 네.
0: 이 한마디가 할 수 있어라는 신뢰를 전달하고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1: 네.
0: 그래서 과잉 보호는 실패를 막아주려고 하는데 그리고 방치는 실패에 무관심한 거라면 균형은 안전한 실패를 허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균형 잡힌 돌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보는 사람의 정서적인 여유입니다.
1: 네.
0: 내가 여유가 있어야 시간도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고
1: 그렇죠.
0: 그 과정을 믿음으로 지켜볼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꼭 본인에게 숨쉴 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1: 네.
0: 하루에 단 10분은 환자와 있는 공간을 떠나서 나는 지금 돌보는 사람이 아닌 그냥 나라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꼭 이제 보장을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렇게 돌봄에 지치면 자연스럽게 과잉 보호와 같은 통제나 예, 방치 회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환자를 존중하는 첫걸음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시간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아픈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를 환자라는 이 틀에 가두곤 하죠. 아프기 이전에 그 사람 개인이 취향과 꿈과 자존심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0: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병을 보느라 사람을 놓친다.
1: 네.
0: 환자 앞에서 사람을 먼저 두라라는 말이 있는데
1: 네.
0: 환자를 환자로만 보는 순간 우리는 그의 과거와 미래를 다 지우고 지금의 아픔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아프기 전에도 아픈 지금도 그리고 아픈 이후에도 그는 동일한 인간잖아요.
1: 네.
0: 그래서 환자에 대한 존중은 그 전체를 보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실천을 하실 때는 과거의 취향을 대화로 초대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 네.
0: 아프기 전에 그분이 좋아했던 음식
1: 네.
0: 또는 음악, 취미 등을 의도적으로 꺼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엄마가 예전에 자주 듣던 노래 한번 들어볼까?
1: 네.
0: 엄마가 좋아하던 커피 한 모금만 맛을 볼래? 아니면 향만 만들어 이제 들어볼까? 이렇게도 좋고요. 또 이제 병든 현재가 아닌 풍요로운 과거를 연결한다는 것이
1: 네.
0: 사진첩을 보는 것도 있고
1: 네.
0: 핸드폰에서 옛날 사진을 이제 같이 여행을 갔을 때도 좋고 이런 사진들을 의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주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꼭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선택권을 꼭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아프다 보면 선택할 큰 일들이 점점 잃어가게 되기는 하는데 대신 사소한 것들 오늘 입을 옷 색깔 양말 색깔, 창문을 열까 말까 이런 것들도 이제 듣고 싶은 노래 선곡, 뭐 드시고 싶은 과일 이러한 사소한 선택 것들은 온전히 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0: 뭘 원하세요? 라고 아니라 A하고 B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1: 네.
0: 그래서 엄마가 드시고 싶은 과일 1, 바나나, 2, 수박, 3, 뭐 포도 여기에서 1, 2, 3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선택을 조금씩 더 드릴 때 아,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공이구나라는 이제 정체성을 주체성을 더 많이 가지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자존심을 지키는 보조를 꼭 제공을 해드려라 하는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화장실 사용이 어려울 때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잠시 다른 일을 보고 있을 테니까 편안히 보시고 저를 불러주세요.
1: 네.
0: 이렇게 꼭 시간을 보장해주고
1: 네.
0: 이제
1: 네,
0: 공간을 보장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존감을 유지할 수가 있답니다.

0: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프면 몸은 점점 약해져도 그 사람의 자존심과 꿈은 병실 문 앞에 두고 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사실을 매일 대화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 의료적인 돌봄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의 존중을 완성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네요. 가족은 이사가 아닙니다. 완치를 보장할 수도 또 모든 고통을 없앨 수도 없죠. 그럼에도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0: 맞습니다. 가족은 이사가 아니어서 네. 치료도 완치도 고통의 완전한 제거도 우리는 하나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하지만 가족이라서 가족만이 해줄 수 있는 이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 네.
0: 그것은 바로 고통을 함께 견뎌내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매일 전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환자의 가장 큰 공포는 고통 자체보다는 이 고통을 내가 혼자서 견뎌야 되는 고립감이라고 했는데요.
1: 네.
0: 이때 가족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그가 아파하는 이 순간 내가 여기 있어 함께 느끼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눈빛과 손길로 전하는 겁니다. 말보다 침묵 속에 함께 앉아있는 것도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답니다.
1: 네.
0: 그래서 뭐를 말해야 될지 몰라서 피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서 앉아서 손만 잡아주는 것도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그래도 존재하는 일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네.
0: 병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가족은 병들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초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1: 네.
0: 일상을.
1: 네.
0: 예를 들어서 오늘도 아침 커피 냄새가 너무 좋지 이렇게 네. 말할 수도 있고
1: 네.
0: 오늘은 창밖에 해가 화창하네 비가 오네 아주, 이제 아주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발견하고 그거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환자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구나라는 인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희망이 아닌 의미를 함께 찾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가족은 꼭 나을 거야 라는 거짓 희망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대신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힘으로서 발견하는 작은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아프지만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오래 함께 앉아서 얘기할 수 있네. 이렇게 고통 자체는 없애지 못해도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환자도 가족도 절망이 아닌 견딤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저도 엄마가 아플 때 그렇게 함께 오래 있을 수 있고 또
1: 네.
0: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너무 귀중한 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1: 그렇네요. 한 가족 구성원이 아프면 다른 가족들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죠. 가장이 환자가 되면 배우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가 뭐 조부모를 돌보는 등 예상치 못한 역할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할 변화를 갈등이 하는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무엇인지요?
0: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아프면 그 집의 모든 것이 조용히 뒤바뀌게 됩니다.
1: 네.
0: 평소 든든한 기둥이었던 가장이 환자가 될 때 배우자는 어깨가 무거운 생계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1: 네.
0: 철없는 자녀는 어느새 철이 들어서 병원 복도를 이제 조부모의 손을 잡고 걷기도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역할 전환을 두고 가족의 재편성이라고 부릅니다.
1: 네.
0: 위기로만 보지 않고 전환의 기회로 이제 삼을 수가 있죠.
1: 네.
0: 희생이 아닌 기여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1: 네.
0: 역할이 바뀌면 내가 희생을 한다는 생각이 갈등을 낳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대신 아 내가 이 기회에 가족에게 기여를 할 수 있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 포기했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새롭게 얻었지라고 네. 전환이 됩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완벽한 대체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을 인정하는 겁니다.
1: 네.
0: 가장이 했던 그 역할을 배우자가 똑같이 해내려고 하면 좌절과 갈등이 생기는데
1: 네.
0: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방식임을 인정하는 거죠.
1: 네.
0: 예, 역할이 바뀌어도 각자의 존재 가치는 동일하다는 원칙을 가족 모두가 많이 나눠야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임시적인 역할임을 의식적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겁니다.
1: 네.
0: 역할 전환이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가장 큰 공포를 가져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아 엄마가 생계를 마친 지 3개월이 됐네.
1: 네.
0: 엄마가 새로운 거 많이 배웠어.
1: 네.
0: 이제 아빠가 건강해져도 엄마 좋아하는 새로운 역할로 다른 거를 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
1: 네.
0: 이렇게 역할이 바뀌어도 가족이 연결이 변하지 않게끔 계속 대화로 풀어가신다면 정말 큰 성장의 계기가 될 겁니다.
1: 네. 심리상담사 박연아 선생님을 모시고 아픈 사람을 대하는 가족의 자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아프고 누군가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연결은 깊을 때가 아니라 아플 때 만들어짐을 배웁니다. 아픔이 한가운데서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는 꺼지지 않습니다. 이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치유가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근내보신안에 대해서 소개